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그 우대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단오명절이 끼와서 우대활동도 또 독특합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약에서 약도 또 드리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계시는 Q10도 드리고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해서 이번 우대활동이야말로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대활동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이런 건네보시와 같이 좀 약 자체가 중기한 약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약공장 자체가 우리 여지껏 방송에서는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는 우리 산동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입니다.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동 동화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국가중앙기업에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제약공장의 약들은 이 민팔이란 말입니다. 핀팔이기 때문에 우리 옷을 싸거나 신발 싸거나 심지어 이래봐도 알깁니다. 똑같은 신발이지만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름 있는 이런 신발 공장에서 만든 옷이나 신발이나 신어보면 알깁니다. 딸습니다. 발패나 안 하고 오래가고 많이 걸어도 아프지도 않고 근데 약은 더 합니다. 약은 정말로 사람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에서부터 관리하는 제약공장 그 다음에 이런 공장이라 할 때는 약이 들어가도 꼭 그 약이 진짜 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량, 질 이걸 다 보존해서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납니다. 근뇌보신환에는 약 자체가 진기한 약제가 들어가고 또 이 약이 처방이가 그냥 한두 사람이 처방한 약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

0: 지금 있는 우리 그 명의가 처방하고 또 따라서 근종 황제가 오랫동안 쓰면서 89세거든. 옛날에 89세 살았으면 지금 한 120세 깡가집니다. 옛날에는 60살까지만 살아도 다 환갑잔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랜 역사를 역사가 증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예보시화는 좀 써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제가 건예보시화는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저는 이 락궁수의 부주가 심하고 예측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항상 오지럼증이 나고 예, 그다음에 경력이 없고 이래서 저기 이거 썼는데 예, 지금 면에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좋아지죠?
2: 예, 지금 예, 오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저기 혈압이 운동되니까
0: 네.
2: 오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그다음에 경력이 많이 돌아서 그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하면 당황하던지 이게 좀 많이 나서 됐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작아가지고서 몇 밤 자지 못하고 하여튼 다시 6번 일어나고 나면 몇 밤 못 자겠다가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이 작은 자수가 줄어드니까 좀 다음 주말 잘 수 있으니 우리 아빠 영겁집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나고 겨우 뒤에서 자꾸 예, 좀 소리처럼 있는 소리가 하던지 이게 좀 많이 나서 됐습니다.
0: 그리고
2: 얼마 전에
0: 귀가 잘 들리지 않고
2: 예 소리 날까 또 말 소리 잘 들린다 말입니다.
0: 네.
2: 근데 이게 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네. 이 약을 먹어보니까 그런지 약장에서 만든 약이고 약조야도 설탕 뭐 동약조니까 이런 걸 저기 먹어볼까 확실히 약이 효과 빠르고 공약도 다릅니다.
0: 네.
2: 예, 이래서 연락이 하도 보니까 예, 계속 쓰려고 쓰지 오늘 좀 약을 좀 배달도 딱 드셨습니다.
0: 네. 이번에 우대활동이 좀 독특합니다. 예, 특대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이용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건예보시환 하면은 우리 이야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늘 건전하게 하고 우리 콩팥을 보양해준다 이 말인데 먼저 일단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조직이 위축하지 말고 우리 MRI나 이런 뭐 CT나 이 노브 CT나 여기서 보면은 노바이즈 빙변이라는 게 많습니다. 혹은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예, 저도 건네보시나서는 환자입니다.
0: 네.
3: 어떤 한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3: 이거 먹기 전에는 제가 이 머리가 진짜 영 아팠다 말입니다. 네.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이 심장도 계속 후들후들거리며 잠을 못 잤다 말입니다.
0: 네.
3: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예, 이래 여러 가지로, 언제는 나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불편해가지고, 약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갖고 약도 먹어보고, 이사들에게 아침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이 방송 이 선생님이, 정말 이 선생님은 강의를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그 뒤에 그저 쏙쏙 들어가고, 이 요, 그저, 정말 요, 이 약, 요런 니체 딱 막히게 소리 딱 얘기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정말 뒤에 쏙쏙 들어가게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내일 건네보시나는 선택에 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이거 먹고서 얘 머리가 그렇게 아픈 증상이 많이 나서지고, 이 혈압 조절이 잘 된다.
0: 맞습니다. 혈압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3: 예, 그러니 가슴이 계속 우들우들거리고 잠을 못 잤는데 부종 사람 지금 많이 지금 좋아져 잠을 진짜 네. 잘 잔다 지금은 하루에 그저 한 6시간 7시간씩 잔다 말입니다.
0: 네.
3: 결국 이 녹봉시 부두 심해가지고 계속 머리가 더 휑한 게 동시에 났습니다.
0: 이게 두둥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면은 동맥이 굳어졌던 동맥경화, 죽상경화 이게 치료되면서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이 내려와야만이

0: 머리가 어지럽다, 아프다, 이러던 게 치료됩니다. 이 약 그런 돈이.
1: 예, 그래, 이 약 진짜 이래 먹어볼까? 이, 여기, 저기 몸이 불편하던 증상들이 다 지금 예, 많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이 기억력도 이렇게 없어가지고서는 뭐 어디다 뒀든지 또 내 뭐 가질라 갔든지 이것도 미네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다 많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0: 네.
1: 또 이 방송 들어보니까 또 활동도 특수하게 좋습니다. 이번 활동이.
0: 네. 이번 우대 할 때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약이 좀 있지만 이거 어쨌든 이래 좋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하면 약을 좀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예.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이
2: 네.
1: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이런 머리에 문제 생겼다 해서 중의는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 있다 혹은 심장병 있다 딱 심장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동맥이 경화 오고 노공이 오고 치매가 오는가, 이게 다 피가 흐려지고 걸어지고 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머리에 와서 뇌세포까지 활스 뇌세포가 손상 온다 이겁니다.
2: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우리 아저씨 낙신차에 왔는데 또 지금 쓰이 심한다 그래서
0: 네.
3: 이거에 병원에 저 병원에 가서 많은 땡기를 맞고 왔는데도 그냥 이게 머리에다에 두 개비 씌워놓은 것 같고 거리시하고 어림쓰이 나고에 결합도가리 아이디어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리 이 약을 선택했는데 아 어전에 그 어림쓰이 나던 증사에 기본상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전에 두 달 썼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영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얘 네. 그냥 사파에 누워있고 그리고 얘 그다음에 맥이 없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얘 네. 이거 쓴 다음에 신기하게 맥이 나고 얘 그다음에 이거 쓴 다음에 남자들이 전열성염이 있어서 소변을 하나 밤에 자주 보는데 어떻게 건네보신 아닌데 소변을 저는 두 번밖에 안 본다.
0: 보신이란 말이야. 홍밭을 보양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고가계통 질병, 콩팥이 허한 증상 치료됩니다.
3: 네. 네. 그리고 예, 아랫다리 지내 맥이 없어 후들거려서 예, 아, 걷기도 힘들었는데 예, 아, 어전에 그래도 놀라 잘 다닙니다. 그리고 네. 또 예, 어전에 식사도 좀 할까 맥이 나고 그다음에 예, 혈압 조절이 네. 잘 되지 어전에 그 꼬리 무겁던 게 낫지 해서 예, 아, 이 약에 병원에 약도 많이 써봤는데 병원 약보다 예, 이게 효과 얼마도 더 쓴다. 그래서 이분이
0: 병이 들어간 약은 우리 여자들은 40대 후반 남자들은 50대부터는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이분이 우리 할 때 얼마 썼습니까? 예? 그럴 때
0: 네,
3: 예, 또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배달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우대활동 참가하면은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약에서 약도 드립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치료 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머리에 문제 생겼다. 노공이든 예? 예, 우리 뇌조직 위축이든 뭐 뇌 부분에서 우리 그 하이마 부분에 문제가 생겼든 이런 뭐
2: 네, 끊겼습니다. 네, 우대 활동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종나시면 고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지금 건의 보시면 쓰고 있는데, 나는 주약에 다음이 잘 알고, 예. 그리고 저, 소변 자수가 심하다. 그래서 예. 이 건의 보시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도태 썼는데, 확실히 내가 써본, 예, 내 써본 데 의하면, 그, 이제 지금 다음이 알고든 게, 그, 전화기, 그, 얼마 못하면 그 자꾸, 예. 잠이 깊이 못 든다면, 걔네 이거 쓴다면, 지금 잠이 깊이 든다면, 그래, 네. 하나 소변이가 인문하는 게 지금 이게 도는 게 아긴다면,
0: 네.
4: 이 여름에 소변이랑 이야기, 방송 통해서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보겠다면, 이게 한 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 좋더라면, 걔 나도 이거,
0: 맞습니다.
4: 예, 얼마 애쓰는데, 지금 좀 효과 좋으니까, 이게 약을 좀 준비해 놔야 되겠다. 그래, 이건 배가 봤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때문에 이 근뇌보신화는 뇌세포, 그 다음에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 노션 통보, 뭐, 뇌뇌하고 콩팥이 문제 동시에 보충하고, 그 다음에 피순, 비장하고 콩팥을 동시에 조절하고, 심장하고 순, 신선 부조, 이걸 생리평형을 잡아주게끔 약이 조합이 됐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5: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근뇌보신화를 우리 큰언니가 다 쓰고 효과 너무 좋다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경력이 너무 없어서 경력이 와를 영인다고도 연세도 연세 있어 그런가 해서 그랬더니 이거 다 뭔가 기울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이전에는 고만 한 말을 물어보고 여러 번 더 물어봤는데 그게 지금은 그 상태 별로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리고 사변 자수와 다수 소리기 사변은 그래서 한 날에 한 날 쓰다가 한 6번씩 5번씩 나가더니 지금 이제 다 쓰고 이거 다 쓰고 얼마 안 돼서 한 달 좀 넘어가니까 사변 자수가 말 줄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달이 도와줬겠지 왜 그리고 허리가 아파하고 허리도 아파하고 다리도 아파하고 이게 한번 이래 버리는 골가댕이인가 해서 골가댕이지 않냐 그 상태에서 했는데 이거 다 쓰고 들고 허리 아프다 말아야고 다리 그렇게 쩜에 아픈데 쩜에 아픈 게 아야 아프다 그리고 우리 언니가 다 쓰고 이 약하면 정말 그 유명한 제 공장에서 만든 약이 되거든지 정말 다른 어느 약 먹 다른 약은 맛있었습니다 아주 여기서 이렇게 효과를 봐서 너무 좋아서 동생, 그래 이번에 또 일곱 배달밖에 안 따면 그리고 우리 언니도 고생했다 이분 그리 내게 둘째 언니들
2: 네 언니, 그래요 배달 받으십시오 우리. 시간이 다 돼서요 네, 그러니까. 501-2797번을 이용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창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 노래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순입니다. 첫 곡은 리아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랑과 우정의 힘을 전해주는 곡입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붙어있는 꿈을 향해 떠나가는 노래입니다. 김명태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는 희망찬 울림이 가득합니다.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동호 작사 송열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넉넉한 품, 별만 사랑을 추억하는 곡입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권석 작사 허령군 작곡의 하얀 벚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속에 깃든 그리움과 기다림을 서정적으로 그리는 노래입니다. 지순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은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했을 아버지의 깊은 소망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구린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계 같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김영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순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약속의 소중함을 따뜻한 선율에 담았습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객 혈배가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우대 활동은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번에 값은 많이 오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값은 항상 전국의 그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우리 이 처방 자체가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제가 경영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질병 치료 정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빨리 보겠는가 해가지고서 어떤 약제는 또 많이 거대였고 어떤 약제는 좀 덜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값이 또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 약제의 이 처방이 있겠거나 많고 적고 어느 약제는 많이 없고 어느 건 적게 없고 이건 내가 몽땅 공제하기 때문에 21세기 제일 유행되는 단어가 뭔가 또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제한테서 이런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제가 그 치료 과정에서 제 지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병이 치료되는 걸 제가 몽땅 또디한다 그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 혈배강 본신이가 심지어 주자람 한 분들 인체 내 해로운 여러 가지 류비걸레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딘가에 예, 이런 약들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본신도 우리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이도수도 끊을 수도 있고 예, 이걸 제가 다 공제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은 6세트에서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되죠. 예, 그럼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10세트가 20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반년 넘었을 수 있습니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는데 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이런 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세트를 또 더 증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세트라는 게 기실은 60과글로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릴까나 모두 5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글 따지게 되면 100과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6세트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이 침구도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 침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몽땅 제 혼자 지금 하자일까나 영 애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 제가 이렇게 통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침이가 침 활동에 참가하자면 앞으로는 투자가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혈배강 이미 들어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혈배강 어선은 전 중국에서는 10여 년 동안 지금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연변에서는 지금 어선 5년 넘어 6년 이렇게 잡구서리에 계속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계속 강의를 하던 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수협의 강의라고 나왔습니다. 하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적게 싸도 제가 침을 6번 놔주는 활동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점점 제가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너무 이 신체가 따라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 이 약사는 그 활동 저희가 점점

0: 높아지고 더위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환자분들이 이런 걸 향수할 수 있을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래통, 청이미로방 이건 또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특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혈배강 본신은 여기 안에 처방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급치료를 할 때 집에서 특히 심자이랑 막 바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 수쇼 쭈싱왈 씁니다. 그 다음에 딴선디왈도 씁니다. 딴선디왈 입안에다 딱 혀 밑에다 물고 있죠. 그럼 인차 그게 심장이 온정되죠. 어째서 그런가? 약 처방이 중요합니다. 그 딴선디왈 안에는 단삼삼칠빙페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수쇼지우싱월 안에는 천슝, 천공하고 빙페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빙페르 자꾸 따라가죠. 사실은 이온 구급치료할 때 빙페르 탁 들어가게 되면 효과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빙페르 오래 쓰게 되면 이 간 콤파치가 다 상합니다. 예, 그래서 오래 쓰게 못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본신이가 전공 단삼삼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페르만 딱 빼놨습니다. 어제 그런가? 빙페르 사람들이 이게 좀 빙페르 본신이가 약 이름 들어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빙 차갑다는 뜻이죠. 예? 찬성질됐기 때문에 위장도를 쓰기 해치고 손발을 쓰기 차가워집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심장질환이가 좋아졌다는 근본은 어디에서 찾아줄 수 있는가 하면 예?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무슨 약을 잡수나 내가 약을 잡술수록 손발이 다다세난다 할 때면 이게 약이가 내 몸이 맞다는 걸 말합니다. 뚜이증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기본상 우리 심장질환인 분들이 다 손발에 찹니다. 특히 우리 뇌경색,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뇌경색, 자꾸 뇌경색 그 본신, 뇌에다 자꾸 집중하지 말고, 사실은 뇌에다 피를 공급해서는 심장에다 집중해줘야 됩니다. 심장이가 충족한 피를 뇌에다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이런 방면을 다 고려해서 약 처방이 만들어졌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 혈배강을 오래 쓰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 혈배강은 뇌동맥 경화, 신경통, 그 다음에 기관지염, 간신병, 그리고 눈,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공동주체에 딱 적혀있는 것은 내 많은 약 써봤지만
0: 네.
2: 이 약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러니까 더 용 혈병이 많고 혈병이 이어진 나이 많으니까
0: 네, 혈액이 문제 생기고
2: 혈액이 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약을 선택했는데 특히 이 약은 500달러 되는 극히 작은 분자로 제조돼 그런지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0: 맞습니다. 이 500달러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우리 그 수쇼 주심활 특히 단선디활이랑 입에다 물 때면 입안의 그 입구창 약간 입안의 점막 조직을 통해서 약 효과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혈액 속으로.
2: 네.
0: 이 입안의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틈 사이가 있지 않까요? 우리 과학가들이 그거 다 측정해냈습니다. 1300돌돈에 속합니다. 그거보다 작게 되면 거기면 흡수되는 게죠. 그래서 우리 이게 500돌돈이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서 저절이 흡수됩니다. 예.
2: 아, 그러기를 효과가 빠릅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예.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이 심장 수술하는 것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아깝다 이렇습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네.
2: 그 혈배강을 쓰면서 또 선생님 그 고대 친구여법으로서 예, 정말 믿음이 가고 좋았어요. 침마슬라 가문이 오, 환자들이 어찌 맞는지 대단히 많습니다.
0: 네.
2: 특히 이 약이 값이 오른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2: 나는 우리 남편이 또 영 좋고 나도 좋고 이래니까 둘 다 좋으니까 지금 약이 있지만 부짐이 싸놓고 그래야 시름 넣고 또 값이 오르기 전에
0: 맞습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2: 예. 예. 그래서

0: 2880218에 전화요. 구슬이 예. 공사가 나면 로임이 나오면 사자구에 먼저 오늘이 선생님 예약 드리시려고서 좀 바빠라고 지금 전화
1: 네, 예, 예. 지금 고맙습니다. 내가 안 주고는 돈 안 나왔지 이런 분들이 예. 다음 얼마라도 이렇게 예약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 얼마나 돈 내고서 예약하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예 그래요.
1: 괜찮습니다. 예.
0: 예, 미안하시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항상 마시면서 정말 우리 살게 됐습니다.
1: 예,
0: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그 혈배강을 쓰는 그 뭐입니까? 남편, 그 우리 영감 혈배강 씁니다. 그 네, 예. 주인인데. 오늘은 진짜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1: 네.
3: 원래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노후 의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아, 네, 죽이죠. 예. 네가 쫄아가는 병이죠. 예.
3: 그래가지고서 그 병원에서는 그랬디다.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데.
1: 아, 다 그렇게
3: 얘기합니다. 어떻게 심한지 동네에 나가 놀라고 이러인전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그 가서 마당 좀 놀라고 보냈더니 마당 놀라갔다는 게 가더니 그냥 계사에 틀려서 계사에 틀리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막 말하는 게 단어도 막 틀리고 막 말 안 먹히나 하고 이래서
1: 네.
3: 거기서 다 떨려 안 하고
1: 네.
3: 예,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온다는 게 귀엽게 해서 거기서 왕창 같은 데도 가고
1: 네.
3: 그 다음에
1: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1: 신호 잘 잡아주세요 예.
3: 신호 아이됩니까?
1: 예, 예, 이제 좀 끊어졌습니다, 예.
3: 어찌?
1: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예.
3: 아, 예.
1: 예.
3: 그래서, 예, 그, 뭔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1: 예, 또 끊어졌습니다.
3: 실수를 많이 합니다.
1: 예, 예.
3: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 신식펀펀에 앉아있다도 가슴이 답답하다, 두드리지, 맥이 없다지, 뭐. 그래다도 예, 혈압이 막 떨어지면서 예, 정신을 막 잃고 쓰러지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다가 선생님이 이래 공부하신 혈배강하고 예, 건식고를 같이 먹고 예.
1: 네.
3: 와, 선생님이 그 친구가 참갑니다. 그것도 결합해서 이래 쓰는데.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도 우리 영감이 말도 똑똑하고 걸음걸이도 언튼하죠.
1: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예. 예. 우리 영감 아시죠? 내
1: 네, 알죠. 예. 장기적으로 저한테 치료 받지
3: 걸음걸이도 엄청하고 숨차다 말도 덜한다.
1: 네.
3: 야, 내 집에서 어제는 말도 그 성격도 좀 많이 좋아졌고 예, 말 명절이 있게 잘하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3: 예, 예, 그 혈압도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35입니다.
1: 그만하면 정상입니다. 예.
3: 예. 예, 어떻게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1: 아, 예, 나사시면 되죠.
3: 그래서, 예. 그, 아들하고 토론해서, 영업 놓치 공사도 있습니다.
1: 예, 예.
3: 또 아들과 또 이런 상황 또 어떠하실까, 예, 말했더니 아들이 서로 제 돈 낸답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제일 큰 거 사람다.
1: 제일 큰 활동.
3: 예, 활동이 예. 이번에 확 쌓아놓으란다.
1: 좋죠. 이번에 예, 활동이가.
3: 예, 오후에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예,
1: 예. 예. 일단 네, 빨리 그래. 예약해 놓으세요. 지금이 값이 오릅니다.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3: 예. 전화 해놓고 오후에 예, 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예.
3: 예예.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1: 예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이 본신은 내가 단삼 삼칠 찬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500돌든 작은 분산을 됐기 때문에 막 심장이 바쁠 때면 1차 입에다 무세요. 물고 있게 되면 예, 입안의 구강 그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혈액순환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처방 본다 할 때 당삼 단삼 들어갔습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4: 혈배강 쓴 보기 공부 한 환자입니다.
1: 예.
4: 거기 약을 세 가지 다 씁니다.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네.
4: 혈배강 쓰기 전에 뇌경색이 있으면서
1: 뇌경색도
4: 오고 했습니다.
1: 응.
4: 그래 면풍이 오니까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양쪽 입에서 춤이 나오고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1: 네.
4: 방송 듣고서는 혈배강 쓰면서는 저는 위지 있어서 연기의 조카 집에가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 했는데
1: 네.
4: 이틀이잖아 입과 눈이 이틀

0: 그대로 돌아와 됐습니다.
1: 예.
0: 선생님 친구가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 친구를 따를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전면적으로 놔주기 때문에. 예.
0: 예, 그래서 탐치료를 해서 아이 낳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선생님 치료받으면 인찬나고 혈부약강 쓰기 전에 내 입술이 푸르고 손톱하고 우둡고 이 박톱 손톱이 다 거미가 됐습니다.
1: 심장이 아파 그렇죠. 예.
0: 이 약수 난 것 때문에 입술도 붉어지고 손톱 발톱이 다 붉어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약수 이전에는 우림지 심해서 걸음걸이 온전치 못했는데 지금은 각종 여러 방면에서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1: 예예.
0: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예.
0: 지금 약값이 온다니까나 오르기 전에 열과금 배달받겠습니다.
1: 아, 요새 지금 우린데 와서 약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이 지금 팍팍 줄어듭니다. 결국 또 약값이 이번에 오르게 되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미리 빨리 싸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지 공장 안 주고 나에 왔다 하게 되면 다음 월말에도 내 구슬이 미리 예약해 놓게 되면 우리 그만한 거 거기다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당삼, 단삼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예, 순간적으로 기를 보충해주고 혀를 잘 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설한 약재가 결합되거나 이걸 우리 중의계에서 뭐라는가 칭고지우신쌈보랍니다. 무슨 뜻인가? 칭고 그러니까 혈액 속에 혈관 안에 있는 이런 혈전, 빵块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녹이면서 그 다음에 심장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배가 조합해가지고서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에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돌든 되놨거나 분자가 작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500돌든 어떤 개념인가. 네, 기본상 우리 사람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제일 작은 분자가 그저 1000돌든 아래면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500돌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런 기술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채척제처럼 빨리 그 혈관 내벽에 붙어있는 이런 잡질들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그 神农本草经에도 뭐라고 썼는가 이 치설한 약재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치설, 白설, 芍药 이렇습니다. 치설한 거는 좀 심장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치설한 게 뭡니까? 붉은 색깔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 기질은 다 통틀어서 芍药랍니다. 그런데 치설은 주요하게 심장경락으로 들어가고 白설이라는 건 주요하게 피해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태사태한 색깔이죠. 예, 이래서 우리 여기면 치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치설은 무슨 작용하는가? 혈관 내벽이 이런 겠거나 파괴됐거나 특히 무슨 궤양이라면 생겼거나 예, 이런 걸 빨리 수복해줘가지고서리 혈관 내벽을 반들반들하게 해서는 이런 작용이 치설만이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덤벤이 들어가는가 자지청피관 들어갔습니다. 이 자지청피관 우리 림상에서 뭐이라는가 우리 부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엄청 좋은 게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쓰는 당날부터 예, 우리 어지럼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 나거나 황황해 나거나 두근두근거리거나 숨이 올라오거나 이런 현상 인차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쁠 때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떨린다. 어째서 이러는가? 우리 여름철에 특히 뭐 날씨가 덥다 났거나 모든 혈관이 다 느슨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원래 신지출血 심장이 피 모자라다는 분들이 이 혈관이 늘어났거나 피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되면 신지출血 점점 심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간 사람이 여름철에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많은가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신지출血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자꾸 혈관 확장제를 쓰지 마세요. 지금 뭐 아스피린 쓰든가 어떤 혈압약들은 혈관을 확장하죠. 원래 지금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모자라다는 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하면 도랑물에 지금 물이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도랑물은 늘고 놓게 되면 물이 더 모자랍니다. 그럼 다 막히지. 이거 까마상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0: 신체 정황을 잘 알고 써야 되지. 예. 망탕 썼다가는 사람 잘못됩니다. 이기면서. 예. 예. 그래서 나공수의 부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 여기 뭐 혈압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에 대해서, 예,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의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모든 혈관이 좁아진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안에 동맥경화 생겼다, 거기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좁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신의 혈관이 같이 좁아진다, 그 뜻입니다. 예, 어째서 이라는 거? 기실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좁아지는 걸 통해서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지난해 저 노공도 왔다가고, 예, 그리고 지난 이 신장도, 예, 계속 이렇게 아이들 다만 더 등산하고서 갑갑하고 그만 숨이 차고, 예, 그다음에 주단들도 교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고 해놓까네. 이 뭔가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보다 더 이 노공식 부수도 있지. 그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맥이 없고 계속 머리 뻥하고 이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용어 많단 말입니다. 그래 선생님 내가 혈배당 뭔가 또 뭔가 예예 싸서 먹고 또 선생님 친구 꼬지 뭔가 받고 하니까 이 많이 좋아서 드러난다. 이 뭐니까 가격이 오른답니다.
0: 예, 가격이 이번에 마요.
2: 네, 마요. 예, 그래서 난 돈이 이미 쌌습니다. 쌌는데 저희 뭔가 친척 이번에 소개해서 저 뭔가 여러 가지 제가 비슷한 증상 있을까나 그냥 가서 선생님들 치료받고 약도 싸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오 그냥 자기도 싸야 되겠다 우선 그랬단 말입니다.
0: 예, 예.
2: 그래서 아직은 안 늦었지.
0: 예예 예, 지금 전화 체도 가능합니다. 예.
2: 예, 그곳에 가니까 나의 모두 싸느라 사람 얼마 많은
0: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 그래서 이거 뭐니까 친척도 이게 싸겠다고 그래더라 말입니다. 그 안결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드리셔.
0: 예.
2: 예. 수고하십시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뭔가 오미자 37 울금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위진 위제가 무슨 위제인가? 우울하다는 위자입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한테 울금이라는 약자 많이 쓰입니다. 모든 우울증은 다 심장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약자가 결합해가지고 소리 세 가지 약자 안에서 독특한 이런 허신타의 이런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펩티드다 이런 게죠. 그래서 3분간의 빠른 시간에 위축된 이런 심근세포를 빨리 격활시켜주면서 심근세포가 색으로 변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활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피를 내뿜는 이런 작용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 활력이 좋아지거나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자들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제일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뭐인가? 심장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다 매기입니다. 어째서 매길 수 있는가? 다 심장 자꾸 바꾸기 때문에. 특히 우리 리자청, 화를 소후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심장 6번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8세 있죠. 그리고 로커페일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심장 6번 바꿨는데 제일 마지막 바꿀 때 98세 그때 한번 바꿨죠. 그리고 101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러는가? 사람이 심장이 젊은 사람이 심장을 갖다가 막 사역하게 되면 사람이 그거와 같이 모든 세포가 젊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황제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뭔가, 심장이 한번 움직일 때면 오장육부도 같이 움직인다, 그 뜻입니다. 심장이 서 있게 되면 오장육부도 같이 서 있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계통도 그렇고 이런 간도 그렇고 곰팡이도 그렇고 다른 가지입니다. 심장이 턱 먹게 되면 그 다음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부터 벌써 잘 뛰어야 됩니다. 우리 환자들 매그제 보게 되면 기본상 우리

0: 뇌경 세계랑 온 분들 보게 되면 심장이 뛰는 게 못합니다. 맥이 없거나 개체면 뛸 때면 중간에 서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장 한번 뛸 때면 눈 깜짝할 새로 머리에 전체적으로 피가 갔다 옵니다. 그런데 심장에 맥이 없게 되면 머리에 피를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50%밖에 보내 못 줍니다. 그럼 나머지 50% 공급이 아예 되는 데는 다 막혀버립니다. 자꾸 그 동맥경화, 동맥경화 이걸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 있나 이 혈액순환, 사실은 물 공급이 잘 안 될 때면 거기면 다 막혀버리는 게 한 가지 소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선다. 이거 우리 중의에서는 지에다의 마이랍니다. 지에다의 마이란 게 뭔가 심장이 뛰다가 규칙적으로 서는가, 개체면 간접적으로 서는가. 예, 어쨌든 서면 안 됩니다, 심장이란 거는. 예. 그래서 한번 서게 되면, 예, 그냥 머리에까지 그만한 피를 보내 못 준다. 이래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면, 무조건 뇌경색이죠. 이거 어째 제가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저한테 병벌 나온 분들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난 뇌경색이 여러 번 왔습니다. 걔한테 병원에 가 검사해보기엔 심장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심장 아무 일도 없을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본은 심장부터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소리 심장의 이런 깨거나 뻥쇠 능력, 피를 공급해주는 이런 능력이 좋아지다 않았거나, 그다음 호신타이란 게 24시간간에 직접 우리 그 혈액 속에 나쁜 당구순, 가요산즈 이런 것들을 몽땅 없애주기 때문에 직접 어베사타이라든가 이나풀리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타딘가인 리비걸리 이런 심장 주자라는 분들은 이런 약을 평생 달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간 콩팥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혈배강의 특점입니다. 그래서 혈배강 지금 어째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죠. 오늘도 지금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리 사놓느라고 소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아버지도 셋째

0: 속마음을 짐작하신 게 분명했다. 어쩌면 셋째는 이미 결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내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남매 중 유독 셋째가 김호, 김리, 오누이와 가까이 지내더니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싶었다. 나는 그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몰랐지만 둘째와 막내는 그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막내마저 김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오직 셋째만 그들과 친하게 지냈으니 셋째는 본디 마음이 너그럽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한우도 우리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런 점이 이렇게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는 더 이상 셋째의 별명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슬그머니 눈곱을 닦으셨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장 무서울 때가 소리를 지르시거나 매를 드시는 순간이 아니라 말없이 가라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셋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분노도 이해가 갔다. 나는 어릴 적 김호의 아버지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혼인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때의 소란과 수근거림이 마치 셋째의 일을 예견하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와 둘째는 모두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각자 외지에서 살림을 차렸고 막내마저 지난해 한국으로 시집간 상황. 이제 셋째가 결혼할 차례였는데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이다. 셋째는 산소에서 먼저 내려갔고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저녁때가 한참 지나서 마을 어느 친구 집에서 혀가 꼬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한참 횡설수설했다. 정작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다. 그러자 셋째는 어머니를 보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 시간쯤 지나 셋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신발끈을 겨우 메고는 부모님께 대고 뚜렷이 말을 내뱉었다.
1: 할 수 없을겠구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내 혼자서라도 결혼은 해야겠구마.
0: 과연 셋째다운 행동이었다. 그는 언제나 신중히 헤아리기보다 일단 뛰어드는 성미였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대가를 따지지 않고 먼저 시작했다. 그런 성격이 가끔 좌절을 안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놈아 한마디를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안 된다! 하고 외치셨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셋째는 휘청거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다시 내게 시선을 준 다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한 달 후 셋째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이미 통보한 셈이었고 둘째와 막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알렸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나와 둘째 부부만이 참석했다. 막내는 한국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오기 어려운 데다 아버지가 오지 마라 하시는 바람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처음 경험했다. 신부 측은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붐볐지만 한쪽에 따로 앉은 신랑 측 상에는 우리 두 형제 부부와 아이들까지 도합 여섯이 앉았으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셋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내가 보기에도 재수는 이뻤고 시집 식구들과 인사할 때 조선말을 썼는데 그 말투는 완전히 서울말씨를 본뜬 듯했다. 게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집 쪽 하객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는 느낌도 뚜렷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잘 살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며 어깨를 타도겨 줄 때에

0: 자리에서 있었는데 일등상이 없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예, 저는 예, 좀 감동나스 기관감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랬던지 이번에 이야기에 산이 소설이었는지 해석하니 해석한 각도 등으로서 저렇게 그런 모델가 있었는데 이 증상이 지금 이거 없습니다. 이거 먹은 후에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1: 예, 저혈공력이 예.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만 간도 좋아지고 마이에서 간이 질병으로 문제 생겨서 간 경화까지 있다면 간 문정맥이 높아지면서 간에 피가 간주 장기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피가 어딜 가는가 하면 그 비장에 옵니다. 비장은 피를 저장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피가 변을 통해 나가거나 피하에 얼룩이 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간도 좋아지고 콤파트 좋아지고 소화공능도 좋아지고 호흡계통도 좋아지고 단순 콤파츠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콤파츠 오장을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효과를 보게 된 여사분의 말씀에 아주 준확합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강의해서 그 30 가지 약도 제게는 매우 효과 있었어요. 맥이 나서 지금에 누워 있습니다. 이전에 누워 있던 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씨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천이밥을 먹고 많이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자자에 고생했는데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이 밤 피나 여자 쓰지 아침에 일어난 정신하고 소화가 잘 되니 밥을 잘 먹고 이 맥이 나고 혈압이 파동이 심한데 혈압이 지금 운동되니까 으시름증이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흐리멍텅하던 증상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3: 결국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예.
3: 겨우 기간 지음으로 예, 항상 기침가래가 심했는데 이것도 다 나아져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예.
3: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예. 지금 내가 활동도 잘하고 걷는 것도 영롱 걸을 수 있고 아까 영 좋습니다. 지금.
1: 예. 그렇습니다.
3: 약이 이렇게 여름에 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시신이란 우리 남편이 전년성 비대로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잠 자지 못하게 고생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 아침에 일어난 정신을 합니다.
1: 예, 그렇죠.
3: 그리고,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낫고 가인 아빠 언제 항상 옆구리 키우고 저 눈이 뵈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많이 낫단다.
1: 예.
3: 약이 여름에는 지금 효과가 오니까 계속 쓰려고 쓰리 좀 약이 좀 산기 내달 없어서 오늘 약을 배달
1: 받았어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특수한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번에 우리 활동 가운데서는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게 이게 특수한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가 집에 한겹만 좋은 게 있다면 내간에 함께 쓸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세포의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우수한 이력이기가 안전한 이력이기가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이 발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로벨사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도 얼마 빠르니까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안도 맥경화심해서 예, 고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랬습니다. 그래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래든 타이 선생님 감히 듣고서 로벨사 두 번 받아 그런데 며칠 아무것도 찌끄덕이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말가지고 혈압 조절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하니까 몸이 부드러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세신일어로 어째 썼는가 하면 소변이 그냥 잦아서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쓰니까 얼마나 효과 빠르겠습니까. 그래 실수도 아예하고 많이 받고서 두 번 보고 했는데 계속 이래 먹고 잘 끓이고 해놓고 어젠 반에 넘었으니까 뭐이나 타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질 적에 활동에 참석해서 배달받았고
1: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기회는 며칠 안 진행하는 깜짝 우대 활동에 속한다 하게 되어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5: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하고

0: 이 신노시갈 지진도 있고, 그 다음이, 저기 뭔가 비기종을 한 번도 입원한 적도 있고 해서.
1: 예.
0: 예. 계속 있으니까 감기 자주 걸리고, 애기 없어 합니다.
1: 예.
0: 심리가 없어서 예, 식사를 잘 못하고 활동 못하니까 예, 식사도 당연히 못하고 식사하면 예,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예, 원친 것처럼 내려야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천이 박사를 대접했는데 우선 그거는 석달 잡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제 많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그게 벌써 좋아지고 매일 이가 제거되니까 예. 또 식사도 밥맛도 돌아서서 밥도 잘 잡수고 맥이 없어 하던 것도 많이 낫고 예. 그리고 있으니까 그 워낙 또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에서 생리센터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남성들은 예, 기본입니다.
0: 예. 예. 예. 예. 그래 천이 박사로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남편분이 써보고 하니까 용서가 좋은 게 알기니까 예. 캐네센도 있고 하가 이 세시미로로 같이 쓰면 좋다고 또 이번에 활동용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싸서 두 가지 같이 개섭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내간이 함께 쓰셔도 좋습니다. 천이 박사 세시미로는 배합이 너무 잘 맞으니까 천이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고 세신이라는 곰팥질 위주로 하면서 위, 비장, 간장, 담낭 여기에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까지 포함해서 우수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세신이로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천일 박사 세신이로 배합하는 게 너무 좋은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1: 얘기
0: 대답 받겠습니다.
1: 네, 건강경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 특히 이름 그대로 세라는 건 시칠 세자에 신은 곰팥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곰팥을 씻어주는 젤이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그 기본 공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녹혈증 그리고 전도근, 32가지 중약제, 이런 처방은 아주 이 제품, 이 그 처방이 유일한 처방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그리고 곰팥질 위주로 하면서 단순 곰팥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간과 곰팥이 화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서 곰팥이 양을 돋아주고, 그리고 그 곰팥 공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생기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조혈 공능이 저하를 말합니다.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이름 그대로 간단히 뭐 곰팥을 치료해주는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해라도 되는데 그런데 단순 곰팥은 곰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곰팥은 직접 심장은 곰팥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곰팥의 신부전증으로부터 뇨독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심장의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르지 않은 이 혈액은 어디에 가서 뇌가 될 길이 없습니다. 뇨독증이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뇨독증으로 인해서 곰팥질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금방 문제가 생기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됩니다.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말고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게 얼굴에 비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뇨독증을 투석을 하지 않고 곰팥질 바꾸지 않는다면 마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 이 제품 세신이라는 현대의학에서 중요하게서는 아주 거의 높은 이 그 계단에서의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녹혈증은 효과가 빠릅니다.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을 이쪽에 그 전녹근을 쓰고 다시 세만의 세신이로 가운데서 녹혈증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 이전에 25세 복용했던 건 이번에는 35세 복용량으로서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게 되면 곰팥이 든든해야 심장이 좋아지고 오장이 든든해지는

0: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습기에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한기를 몰아내고 콩팥이 양을 돋아주게 되었고 특히 여기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간을 도와주는 성분이 토사자라든지 그리고 염복을지라든지 콩팥이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은 간, 콩팥이 좋아져야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이 좋아지게 돼 있고 소화계통이 좋아지는 여기 성분이 또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계통이 좋아지는 성분 자체로는 닦은 초바이수를 하는 닦은 백술이라든지 혹은 여기 또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며 있어서 콩팥을 떨어지고 총적으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단연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계속하고 있는 홍영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홍영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홍영남 시인은 1970년 6월에 흥룡강성 동명에서 태어났습니다.
0: 예.
1: 가정의 경제난으로 연변대학 2학년 때 중퇴하고 하해해서 장사에 진출합니다. 어느 한 번에 그 강아지를 안고 저희들 그 신문사에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는 뭔가 모르니까 그걸 팔자고 지금.
0: 예.
1: 그걸 누구한테 팔자고 지금 안고 다닌다. 초창기에 아주 극심한 생활난에 봉착했을 때 쓰는지라 아주 짐작이 됐습니다. 그는 16세 때 첫 시집 꽃무지개를 출판한 후 지금까지 중국, 조선, 한국에서 조선문 중문으로 무려 50여 권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0: 네.
1: 해내외 문학상 30여 차를 수상하고 중국에서 또 중국 100명 개혁 창업 걸출 인물로 선정되고 또 중국 당대 걸출한 인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는 연길시 10대 우수 청년, 연변 청년 5사 상장 획득자, 연변 10대 청년 창업 샛별로 명명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중화 공훈 훈장, 조선에서 로력 훈장, 한국에서 중환 우호 교류 공로 메달을 수훈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텔레비전 제작 중심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50돌을 맞으면서 홍영남의 인생 일대기를 반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흰구름의 길 상하집을 촬영 제작에서 방송했습니다.
0: 예.
1: 현재 련행성 단동시 웰빙 건강제품유한회사 이사장, 연변주 정협위원, 연변 두만강지역 경제발전연구중심 고급연구원 등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홍영남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꽃입니다.
2: 꽃, 홍영남. 겨운에 추웠던 대지, 봄맞아 하늘 향해 높이 든 족배. 천잔 만잔 잔마다

0: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잘 잘.
1: 이 당시 주요 포인트는 이 바로 꽃송이를 술잔으로 본 것입니다.
2: 예.
1: 그것도 이 봄을 맞는 축배의 잔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꽃이란 술잔에는 이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차 넘친답니다. 즉 철철 넘칩니다. 봄을 맞아 피어난 꽃송이를 이 축배 잔으로 본 것으로 시가 이미 다 된 거죠. 시인의 상상력을 잘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꽃망울입니다.
0: 꽃망울 홍용남. 무엇에 속났을까 뽀로통. 입 꼭 담은 꽃망울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아이 숨 막혀 그만 노염 가시고 빵긋 웃네요.
1: 예, 이번에는 이 꽃망울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연에서 이 꽃망울을 성이 나서 뼈로 통해 있는 걸로 묘사하고 그래서 입까지 콕 담은 걸로 묘사하고 다음 연에서는 이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웃어버린 것이 그만 꽃이 활짝 피어난 거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연에서는 이 아예 노염 가시고 빵긋 웃는 꽃송이를 쓰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에 아지랑이 간지르니까 빵 꽃으로 즉 웃음꽃으로 터진 꽃망울입니다. 묘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동시입니다. 시어를 고를 때에도 이 아이들이 동심에 맞게 잘 골라서 참다 참다 너무 숨막히다 다시 빵 터지게 만든 이런 것이 이 동시에서 참 잘 묘하게 표현됐습니다.
2: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입니다.
0: 눈 홍용암. 온 하늘에 하얗게 춤추며 나풀나풀 하늘에서 겨울나비 날아내려온다. 어느새 팔랑 매화꽃이 앉은 나비 봄 꿈을 꾼다. 나비와 꽃의 입맞춤 바야흐로 새 봄이 시작된다.

예, 이 동시 작품이 면으로부터 점으로 점진적으로 써내려가는데 먼저는 온 하늘을 온통 하얗게 색칠한 그런 그 춤추는 나비 군상들을 묘사하고 즉 눈을 위해 면으로 묘사하던 대로부터 시작해서 매화꽃에 앉은 나비란 이런 점으로 예, 좁혀서 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비와 꽃의 입맞춤을 예, 순간적으로 나비와 꽃이 딱 입맞춘 이 순간을 예, 새봄이 시작되는 대로 예, 이끌어갔습니다. 면과 점을 잘 재단해서 짜이게 만든 형상이 잘된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잠이 들었네입니다.
1: 잠이 들었네. 홍용암. 엄마는 아가만 귀여워 아가를 안고 깜빡 잠이 들고, 아가는 고양이 제일고와 고양이를 안고 쌔근 잠이 들고, 고양이는 또 털실볼 재롱스러워 털실볼 안고 가릉 잠이 들고.
2: 예, 이 동시는 모두 다 자기가 제일 귀여워하고 자기가 제일 고아하거나 자기가 제일 재롱스러워하는 실물들을 안고 자는 그런 모습을 아주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아기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또 털실보를 안고 잡니다.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깜빡, 쌔근, 가릉 이런 정제된 시어들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그 잠들 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참 묘하고 잘 구사한 동시입니다. 독자들은 또 이 동시를 통해서 각자의 특성상 그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재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그 맛을 새김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이 그 잘 정제된 짜인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못입니다.
1: 못, 홍용암. 마당에서 타박타박 뛰어놀다 못을 밟았다. 아차. 섬직한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니 긴 못이 신바닥에 뚫고 꽃신우까지 나왔네. 와, 하늘이 무너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달려와 조심스레 신을 벗기고 보니 웬걸, 마침 못이 발가락 새를 꿰고 나온걸. 뚝 멈춘 아기의 울음소리.
2: 예, 이 동시에

0: 되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그만이 못을 밟았는데 그 못을 처음 발견했을 땐 못이 신바닥 죽기 뚫고 꽃신 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만에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와 하늘이 무너지느니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막 달려와 보니까 아 밑에 떡 본 게 아 맨바로 그 모시가 예, 발을 다치지 않고 발가락 사이로 예, 나왔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제야 엄마는 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아이도 뚝 멈춘 아기 울음소리 예, 아이도 어부 멈췄습니다. 결국에 발가락 사이로 못이 나오다 보니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짜아짜한 순간이었습니다.
1: 예.
0: 동시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 순간을 딱 포착했죠. 엄마와 아기 마음을 예, 쥐었다 놓는 순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동시에 이미 독자들의 마음을 억지어 놓았습니다. 동심에 부합되고 마음을 사로잡아낸 순간 포착을 아주 묘하게 고안해냈습니다. 이 스토리만으로도 시는 다 완성된 거죠. 시인이 재치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식은땀이 쫙 나오게 만들다가 예, 결국 네. 들어가게 만들었죠.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사슴뿔나무입니다.
2: 사슴뿔나무 홍용암. 한낮을 놀다 지쳐 소르륵 잠이 깜빡 든 새 누군가 꽃사슴 머리 위에 가만히 홈을 파고 심어놓은 나무씨 두 알. 내리는 비 맞고 가지런히 우석우석 자라났네. 멋있는 나무 두 그루. 꽃사슴 머리 위에 동실 실려 신선같이 이산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천하강산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 땅속 깊이 뿌리 박혀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두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개암나무, 본나무, 참나무 모두가 술렁술렁 설레이네.

0: 예, 이 동심리 이 사슴뿔나무란 이 제목은 이분이 어느 동시집 시집이 제목이기도 한데 아주 이것도 명확히 고안해 냈습니다. 지금 고사선 위에 누가 화물 파고 심어 놓았는지 가지런히 으쓱으쓱 멋있는 나무 두구로 탁 자라났단 말이에요. 고사선 머리에 동실실려 신성같이 지금 이산 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지금 천하강산을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서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두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깻나무, 밤나무, 참나무가 모두 슬렁슬렁 설레입니다. 야, 저 나무는 좋겠다. 사슴이 머리 위에 자라났으니 마음껏 세상 금수강산 다 구경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엉뚱하고 묘하게 사슴이 머리 위에 난 사슴뿔을 나무로 화해서 기막히게 동시를 엮어냈습니다. 이 화면만 생각해도 한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미 됐습니다. 시인이 재치가 이만저만의 안해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되는 그 화면이 있는데 지금의 그 층집들이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마 한 30년 전에는 보게 되면 층집 그 꼭대기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그 평평한 꼭대기에 나무씨가 앉아서 거기에서 그 자양분을 섭취해서 층집 꼭대기에 나무가 자라던 그런 장면도 있었지.
0: 예, 있지요. 예, 예. 있지.
1: 그것이 바로 그 지금 이 시에서 그 이 시인이 보완한 바로 이 사슴뿔 위에 또 오면 바로 그렇게 그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그저 뭐 나무가 자란다는 그런 장면이 어떻게 아주 묘하게 매치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0: 예, 아주 예. 그 합당하게.
1: 네. 예. 아마 생활 논리적으로도 이게 아주 합리하죠.
0: 예.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제마전입니다.
1: 제마전 홍용암. 호시탐탐 디오란 제마전 엿보던 뽀드렁 이빨 욕심돼지 울바자틈 씩씩 도지고 들어와 흉악한 대가리 쑥 들이미니 이 그 도깨비야 졸장공은 밥바라 바자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산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이놈 어디 덤벼봐. 강냉이는 호통 빼뇨 발굽을 씩 걷어붙이고 고추는 매몰차게 비수를 내 흔들고 가지는 기세 등등 방망이를 꺼내들죠. 침략자다 뚜뚜 청동원. 성급한 호박꽃만 긴급나팔 부느라 보리 잔뜩 부어 헤덤비며 떠들썩. 디오란 제마전은 삽시간의 수라장.

0: 예, 이 동시도 아주 기막히게 잘 설계했습니다. 지금 제마전을 하나의 전투장으로 묘사해냅니다. 먼저는 이 대제가 욕심 가득 물고 제마전을 넘보면서 어슬렁거립니다. 그걸 발견하니 각가지 곡식과 남새들이 삽시간에 지금 1급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줄단콩은 바짝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상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강냉이는 이 발굽을 쓱 걷어붙이고 고추는 또 매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그러니까 시퍼렇게 독이 오른 고추를 비수에 비유한 거죠. 그리고 가지는 또 방망이를 꺼내들고 호박꽃은 야 침략자다 뚜뚜 나팔을 불며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래서 제마전은 삽시간에 수라장이 됩니다. 곡식과 채소의 특성에 따라 잘 풀어냈습니다. 온통에 살아 숨쉬는 제마전의 그 진풍경을 잘 그려내서 동시로 하여금이 싱싱이 솟아오르는 그런 삶이 지난 현장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의 특징을 잘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재미와 유머 속에서 제마전을 들여다보며 많은 걸 배웁니다. 참 멋진 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냥 그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 한 마리가 제마전에 뛰어들었다 나올 수도 있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서

0: 아주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그 뭐 남자들이 가지각색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어떤 자기의 그 뭐 그 뭐 뭐 전투력이라 할까 뭐 이런 그 반응 능력에 따라서 이 침략자 돼지와 지금 싸우는 그렇지. 이런 장면을 그 상상해낸 거죠.
1: 그렇지.
0: 그래서 또 이 마지막에는 가면서 뭐 고추는 어떻고 가지는 어떻고 또 무슨 옥, 뭐 강냉이는 어떻고 그런 이런 특성을 또 아이들이 후에 다시 또 이 시를 본다면은 제가 관찰하게 되죠. 아 정말 그런가?
2: 아 정말 정말 비수 예. 같구나. 예. 아 정말 그 방망이 같구나.
0: 예. 아무래도 여기서 그 작자의 아주 기발한 착상이 그 빛을 뿌리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동년의 랑만입니다.
3: 동년의 랑만, 홍용암. 도주먹 불 끈 쥐고 나 혼자 나는 듯이 강가 모래밭을 달리면 그 뒤에 줄레줄레 발자국이 따라오고 또 헐레벌떡 그림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 달싹달싹 땀벌청이 혀를 빼문 발바리가 따라오고 발자국과 그림자와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내기하듯 따라온다.
2: 예. 지금 이 한창 젊었을 때는 더구나 동년 시절에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공부도 바쁘고 놀음도 아주 더 바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리게 된 거죠. 달린 만큼 또 발자국이 찍혀서 나를 따라옵니다. 헐레벌떡 나이 지나온 그림자도 바싹 뒤를 쫓아옵니다. 어쩔 사이 없습니다. 그 뒤로 또 혀를 빼문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따라옵니다. 쉴래야 쉴 수 없고 주춤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내기하듯 계속 앞장서서 새기를 개척하며 앞으로만 달립니다. 그러다 이제 뒤돌아볼 때면 나는 이미 저만치 동년을 다 말아먹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같이 무적에 갖고 천진난만하던 7세기 동년은 이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인간이 허겁지겁 달려온 한단하게 행복했고 더 바쁘던 동년 세월을 되새겨보는 예, 좋은 반추의 과정이고 총화의 과정을 반영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성인 생활, 목표가 확정된 규칙 속에 움직여야 하는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앞으로 달려서는 안 해드릴 시절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디뎌야 할 때입니다. 무심히 흘러간 나의 동년 시절은 안개 속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더 올 수 없는 그 파란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0: 예. 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기와 할머니입니다.
1: 아기와 할머니 홍용암. 할머니 품이 안겨 태득 웃는 아기에게 앞니빨이 도개. 아기벌에 뽀뽀하며 방실 웃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개. 눈이 안 보이게 웃는 아기와 할머니는 헤헤 모두 이가 두개.
2: 예, 지금 예,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예,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예, 애가 예, 변하고 포근해 좋다고 할미를 보고 가득 웃음. 근데 아기는 예, 앞이가 두 개만 돋아있습니다. 갓난 하얀 이빨임. 미래가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얀 이빨 두 개. 이 세상 만나는 걸 다 먹어볼 수 있는 희망찬 이가 두 개입니다. 동시가 예, 여기서 끝난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인은 한술 더 뜹니다. 아기 발에 뽀뽀하며 방실 우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근데 이번엔 갓난 이가 아니라 다 빠지고 삭거해서 겨우 남은 마지막 두 개의 이가 보입니다. 세상 풍파를 다 씹어삼킨 하얀 마지막 이 두 개. 파란만장한 새우를 씹어넘기고 남은 마지막 하얀 이 두 개의 이빨입니다. 둘 다의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는 간 나온 이, 하나는 린로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분간키 어려운 복잡한 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짠해난다. 둘 다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그 서로 다른 경우 때문에 독자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예, 모를 수를 놓고 그냥 헤헤 모두 다 이가 두 개라고 흥연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감동받고 안 받고는 독자들 자체의 몫입니다. 이 동시는 이렇게 두 세대의 하얀 이를 초점에 놓고 렌즈를 박았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 속에 사랑을 잃게 하는 마음 짠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홍영암 시인의 잘 구사된 멋진 동시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포로 제작의 정설매, 포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병이 있는 분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인데, 심장병이 있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된투도 해보고 피를 뽑아가지고 신지임에 이 화무도 해보게 됩니다. 예, 화음에서 신지미가 올라갔다거나 신전투가 변화된다, 이렇다 할 때에는 심근경색이 올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냥 심교통 같은 거는

0: 아주 짧은 시간 가슴이 쿡쿡 쑤시거나 아, 압박감을 느끼거나 아, 이러다 그서 마음 다해 에, 거기에 따라 아, 쇼상간유를 입에 물고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지죠. 예. 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앉아서 쉬어도 안 되고 쇼상간유를 물어도 안 될 때 이럴 때에는 심근경색으로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삽니다. 예. 에, 우리는 심장병이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사망률 2위가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병입니다. 예. 1위가 암이고 그 다음 심뇌혈관 질병이가 아, 사망률 2위죠. 예. 예, 심장질환에서 보면 심관심병, 심교통을 비롯해서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한 병이가 심근경색입니다. 예. 예, 뇌혈관 질환에서 보면은 뇌경색도 아주 무섭지만 아, 뇌출혈은 급하게 발작하기 때문에 요알령을 불러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그 후과가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심뇌혈관 질병이 있다 할 때 그 이런 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우리에게 서장약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위가 예. 예. 이런 심뇌혈관 질병이 위험도를 줄여주자면 이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그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예.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 예, 이달 말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는 우리 활동인데 이번에는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우리 활동입니다. 예, 예, 이 우리 활동에서는 이번에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옛날에는 적게 사는 분들 우리 활동에 참가 못했습니다. 예, 17곽부터 그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곽의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9곽을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예,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예,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이러면 백날 좌우 잡을 수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제가 예, 그 혈압 때문에 이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혈압이가 예, 그 이전 한 20년 됐는데 혈압 조절이 아예 돼가지고 세 가지 약 먹었습니다. 자꾸 파도이 생겨가지고.
0: 네.
2: 예. 그래서 서장약이라 하니까 예, 호기심이 정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아, 서장이라 하기도 하면 또 원래 그 해발이 높고 그 환지대 알고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청정지역이라 말한다.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서장이라면 또 원래 그 뭡니까 장약이라기다 원래 연하부터 믿음이 좀 갔으나 말은 많이 들었는데
0: 써는 못 예, 봤죠. 그래서
2: 예예 예,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1년 석 달 먹고 몇 달 먹
1: 예. 여보세요.
0: 네. 몇 달 잡수었습니다.
2: 예예 예, 잘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0: 예. 예 어째서 신호가 자꾸 뚝뚝 끊어집니다. 신호를 잘 잡고 말씀하십시오. 예.
2: 저기 뭡니까 그다 문을 왔는데 그래서 예, 그 몇 달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선생님 좀 문의할까요? 그 또 심내방 치료 방법이요 독특합니다. 예,
0: 아주
2: 독특합니다. 예. 예. 그래서 선생님 비세대를 하고 또 한 가지 방법도 알려줘서 그래 했는데 약 달반이 될까 기관상에서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은 1년 석 달 먹었는데 장약만 먹습니다. 이 심내방만 먹어도 이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잔다 말입니다. 예, 예. 그냥 가슴이다 돌을 뒤들고 놓은 것 같고 예. 숨이 차고 심률이 빠르고 예.
0: 예.
2: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그 뭡니까 저 어떻게 가슴이 지르는 것을 아프고 잔디도 막힌 거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가슴이 편안하고 숨쉬기가 양 상당히 좋아져서 활동하기 좋습니다. 지금은
0: 예.
2: 가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서약을 지내 자꾸 먹어나 그런지 위상해가지고 예, 그냥 시구물이 올라오고 예, 가슴이 그런 뭔가 쓰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예, 식욕도 당기고 쓰리고 그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아프던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몸이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0: 예,
2: 예 면역력도 높

0: 타시니까 예, 그 감기 다해가고 여러 가지 예, 그 저기 편안하게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1: 좋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저기 뭡니까 우리는 또 이번에 이렇게 활동도 좋다고 뭡니까 이중으로 현금도 감해주고 예.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 둘이 같이 있으니까.

0: 건강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고혈압 환자입니다.
3: 예.
2: 이 방향 먹기 전에는 예, 소약인 고혈압 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3: 예.
2: 1년 사후 당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예, 야독발 사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머리에 잘 되는 게 알리니까.
3: 아, 예.
2: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 그렇게 잘 됩니다.
3: 예, 잘 되죠, 원래.
2: 예, 지금은 예, 당약 심리방만 먹고 있습니다.
3: 예.
2: 신경성으로 여기에서 소리나 예,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지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도 못 잤습니다.
3: 아, 예.
2: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3: 예.
2: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3: 예.
2: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차 이롭습니다.
3: 이롭습니다.
2: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그렇죠. 예.
2: 예,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3: 네.
2: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비서남과.
3: 예,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4: 예, 저는 이 당약 심리방 먹고 있는 이 중풍 치료에 좋다고 심장에도 치료가 잘 된다 해서 또 소장약이라 하고 고산지대 이런 그 앙혈안 뛰고 있어 오염이 없는 이런 약대를 만든 약이라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공룡수치 또 중풍 딱 치료한다고 신장 치료한다 하니까는 믿음이 가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 이거 예, 5년 5년 3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3: 예.
4: 야, 약은 정말 확실히 선택을 잘해서 정말 이 덕에 지금은 예, 정말 병원 모르고 사고 뭐든지 표가 정상이 되고 내 가고 싶은 데로 다 갈 수 있고 아예 눈이 높이고 얼굴 마비 어느 상에 태그 떨고 하던 것도 다 좋아져가지고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3: 그렇죠, 예.
4: 심장도 두절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그래서 앞쪽 가슴 딱 보여놔야 해서, 그래서 정말, 그 숨 못 나오게 해서는, 그래서 막 다 일어나서도 가슴 두드리고 소리치고 이래던 게, 지금은 그 정상이 이 약 먹으면 싹 사라졌대, 그러니까. 약은 너무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아이, Z20으로 나온 약이지, 국가에서 기준한 약이지.
3: 예.
4: 아이, 예. 거기에다가 아이
0: 여보세요.
4: 네 가지나 들어가지. 아이 신호 안 좋습니까?
3: 신호가 네. 뚜문뚜문 뚝뚝 끊어진다. 예.
4: 그렇습니까?
3: 예.
4: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가지. 이것도 우리나라의 보물급 약이 아니고 뭔가.
3: 예. 맞습니다.
4: 보물로 만들었지. 아이 맥힌 거 뚫어주고 아이 녹여주고 매시고 통하게 하지 않으니까 아이 환자들이 병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대 그런 거가 거기다가 중풍 환자들은 신경 재생제가 제일 좋은 이런 뭔가 활성 효소요 수복제요 재생제요 이런 게 들어가니까나 중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대 그런가.
3: 아, 예, 중풍 치료 예, 좋습니다 아주.
4: 예, 이 약 쓰고 내 같은 환자들 정말 내 소개로 일어난 사람들도 요런다.
3: 예, 그렇습니다. 정말
4: 집에서 자리 몇 달씩 못하다도 다 찍으면 그래도 자립하고 살고 얼마나 이 약을 그런
3: 장기적으로 쓰면 꼭 지금 효과를 본다 이 약이.
4: 아, 그렇지.
3: 예.
4: 야, 나는 정말 이 5년 3개월 쓰고 있는데 딱 이 한 가지만 쓰고 있는데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나 정말 이 약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3: 그럴 수 있습니다. 예.
4: 정말 이 약은 다른 약에 비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아니까.
3: 예.
4: 예. 그리고 이 약을 이렇게 써본 사람은 정말 안다. 이 약이 어떻다는 거 써본
3: 약은 그래 그래 써봐야 안다. 그래서 예.
4: 그렇죠.
3: 그래서 듣고 잘 모르지.
4: 대마도 알려놓으면 배 먹어봐야 알죠. 그뭐
3: 그렇죠. 예.
4: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요 오래 살면 이렇게 그런 항상 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고 오래 살면 이렇게 정말 그런 손자 늙어 죽는 거 말이야. 방송약을 오래 쓰고 보니까 병이 이렇게
3: 해탈될 수 있는 약도 있지 않을까.
4: 예, 이런 예. 돈나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개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친구 언니가 이 심장에 이렇게 심부에 물이 사가지고 계속 그

0: 국물 빼고 병원에서 나오면 또 얼마에 가면 또 차가지고 또 붓게가지고 이렇게 병원 들어가 하던게 숨이 차던게 이약 쓰고 지금 반년 내게 쓰고 지금 어디는 용 병원 모르고 사 농성한
1: 이 심장 기능을 고도로 높여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게 예,
0: 내가 그대로 하라는 사람들 지금 이약 속에 지금 이 여름에 대해서 무슨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름도라면 기울이 모자라지 아이 그런 비
1: 제일 바쁘죠 원래 여름이
0: 예. 진에서 막 신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여름에는 또 막 여름에 오는 게 두려워했는데 어떤 근심 걱정 없습니다.
1: 아.
0: 야,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그래 이 집에서 이거 지금 우리 친구 언니가 이거 쓰고 너무 좋아하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런 약에서 그런 이 돈을 이중 간해주니까 나 이거 36강 배달받겠다고 단기를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1: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오늘 예. 배달 되지요? 예.
1: 됩니다. 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장약 신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심장병이 심하고, 내일 색도 두 번이나 왔지. 그래서 이 약 쓰기, 저는 전화에 1년에 몇 번씩 활력이 풀렸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형은 입은 아야 말 잔단 말이야. 어지러움증이 나지. 심장이 통쇄나고, 쥐땀등이 아파나고, 또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어째 그리 흘리니, 식은 땀은. 식은 땀 다 빨라서 이렇게 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관을 놓고 놓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 이 장약을, 수장약이 장약을 먹었는데, 야, 좀 이 장약이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 병원을 모르고 살자, 입원하야 하고.
1: 그렇죠, 예.
3: 돈도 많이 절약했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지금 아픈데 없지. 그리고 또 나는 고혈압 환자 되는데, 고혈압 약인 서약을 30년간 먹고, 예, 단약 신내박을 먹으면 선생님이 또 지도대로 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이렇게 당, 이 혈압 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예,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주더란 말인데, 그때는 먹은 게 아홉 달 만에, 이 장약만 먹었는데도 심장, 우리 혈압도 저를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렇게 원래 잘 됩니다, 예.
3: 무슨 약을 먹어도 혈압조절 안 돼서 그래 애를 먹었는데 여기서 내 혈압조절 잘 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 약은 정말 예, 써보니까 네, 이전에 장약사 단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이 약은 끝나면 좋을까. 나는 이 약은 정말 해발이 높은 사천 소장이 설상 고장에서 아주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약재지. 그거 안 됐던 환경촌 5천 사람이면서 얘는 그런 고나픈 곳을 해야 되는데
1: 맞습니다. 예.
3: 예. 서강의 연황지물로 불리는 또 약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네 가지 약재가 들어 그런지 약이 허락이 너무나 강합니다.
1: 아 맞습니다.
3: 저는 좀 이 약 먹어볼까 좀 이야기 대하는 정말 아주 좋다는 근근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과 이렇게 둘이 다 근무에 그저 건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먹기 위해서 이번에 활동이 이번에 활동이 얼마나 좋을까.
1: 현금을 예. 이중으로 감해주는 우리 활동.
3: 예, 약에서 약을 줄이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이 활동이 아, 운동이 참가해야겠습니다. 참가해야 계속 먹자.
1: 예.
3: 그리고 나 한 가지 문제 할 것은 우리 실제 동생이 어디서
2: 여보세요?
3: 있는데,
1: 예?
3: 예, 심장 부스 실제 동생 실제 동생이 예. 부습성 심장병이 있단다.
1: 아, 예.
3: 그래서 형 바빠는데 이 약 쓰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 달랍니다.
1: 예. 이 부습성 심장병이라는 게 우리 이 심장 안에는 좌심방하고 우심방이 좌심실과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예. 주요하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하는데 부습성 심장병은 이천판막에 짤랭이 생겨서 오는 병입니다. 예. 이천판막이라는 것은 좌심방에서 동맥이 피가 들어오는 이런 곳이죠. 예. 이 피가 원래 좌심실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좌심실에서 다시 주동맥에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좌심방이 피가 좌심실에 나갈 때는 넘어갈 때는 이게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용혈성 연쇄상구균이 예. 이게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전에 어렸을 때에 심도선염이 걸렸거나 그 다음에 폐렴이 걸려 그 여기 왔다거나 기침을 자꾸 해서 그런 게 그 그 베니신이라미 마이신이라미 이런 거 맞았지 않을까? 예? 그런데 네. 그때 깃거나 그런 기운이 그 남아 있는 이런 분들이 이 그

0: 균이가 돌아다니다가 저기 그 몸이 거기 갔을 때 이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이래서 이 염증이 왔기 때문에 이게 그런 아 그 몸이 거기에 활짝 열리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에서 심실에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남죠. 예? 그다음 좌심실이 수축할 때면 이천판막이문이 원래 꽉 닫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이 피가 심실이 들어갔던 것이 주동맥이 나가야 되지 용류해서 심장이 심방이 빨려하지 말아야 되죠. 예? 도로에. 예? 그런데 이 활짝 열리지 못하던 문이 꼭 닫히지도 또 못합니다. 예? 활짝 열리지 못함과 동시에 다 옆이 심장이 내막하고 짤련이 왔기 때문에 닫히지 못하죠. 예? 이게 그 풍습성 심장병이 이런 도리병인데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 지만 증상은 머리와 나타납니다. 예?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아,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러워집니다. 예? 예, 우리 이렇게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자면은 혈지를 내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 그 약에 보면은 서장이 소홍화, 장홍화락이라 하는데 혈지를 내려주는데 아주 그 큰 작용을 하는데 혈지왕이라고도 합니다. 예, 내려주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아
1: 선생님 강의를 너무 도리에 딱딱 막 과학적을 설명하니까 너무 감동돼서 이런 거에 이제까지 이렇게 도리에 딱딱 맞는 약을 처음 먹어본다.
0: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예, 다시 예. 전화하라 하시오. 예. 그럼 제가 더욱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10여 년간 고혈압을 고생했었습니다.
0: 예.
3: 못 먹어도 예, 엄청 아이 되고 그리고 또 다발성적인 색이 또 있으니까 항상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예, 고라니 말수할 게 없었습니다.
0: 예.
3: 무난 상태에서 살다 나니까 예, 머리 뽕뽕 한 병에 그랬는데 예,
0: 그럴 수 있습니다.
3: 예. 이야기 호기심나 쓰기 시작해서 그건 이미 썼는데 여섯 달부터 선생님이 방구하에서 예, 기도하고 방구하면서 예, 이하고 감량함에 또 다른 방법이 심률이 고르지 못합니다. 결국 심장이 그냥 불안하고 예, 후둑후둑 뛰고 그리고 어찌 무슨지 그러니까 다리 아래는 또 얼음처럼 타고 온몸은 계속 뜨거워서 담그서 뚝뚝뚝 뜨거워 같이 밤 올라오면 영살 정도입니다.
0: 음량 평형이 아이사바짐이 그렇습니다.
3: 예, 뒷머리 항상 듣고 그래서 내 알려줘서 지금 이하가 한 건 반년 쓰고 있는데 확실히 땀이 많이 나고 땀 나는 게 많이 나서 발에 온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세척된 것 같아요.
0: 혈액이 잘 그 통하고 그리고 예. 피를 많이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분이 그렇게 아랫다리라면 따따세지는 게입니다. 발이라면.
3: 예, 그러니까 예. 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게 이번에 나는 이리저리 해서 활도 좀 갔었는데 너도 싸겠습니까? 이렇게 싸랄까나 자기 찾아서 한 1, 2년 먹어보겠답니다. 확실히 좋다며
0: 예. 영도가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잘 알았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아, 또 그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191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 을 빼드리게 되죠. 예. 예, 36곽을 그러면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게 경제를 전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이런 현금을 계속 이렇게 빼주는 우리 활동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환자분들 9과학, 17과학, 36과학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 9과학을 사시면

0: 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공골첩 3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공골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려온 이런 야생해삼입니다. 이런 뇌물세트를 증송해드립니다. 우리 활동의 기회에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리면서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오랫동안 지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 우리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약 심리방 이야기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구체적으로 지금 중풍이 온 이런 분, 이분이 8년이 됩니다. 중풍이 온 지 8년이 되는데 딱 이분은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그 팔이랑 다리랑 문제없이 걸어도 다니고 쓸 수 있는데 언어장애가 와서 말을 못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저희한테 얘기했거나 전화와서 말씀하시는 게 어제는 우리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역저이랍니다. 우리 약을 이거 마지막으로 싸서 드신다면서 이기에서 어제는 효과를 못 보면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 약을 제가 써보라고 권장했습니다. 이거는 중풍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하니까나 그분이 믿고 써봤는데 이분이 아내한테 이걸 대접시켜서 50일 만에 저희한테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한테서 이 약을 먹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약도 먹는 게 없는데 지금 이 약만 먹는데 그 50일 지금 먹고서래 우우하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넉 달 동안 드시고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완전히 그래서 똑똑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집 식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이래면서 지금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정말 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른다고 그 집에 남편이 저희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효과 봤답니다. 결국 중풍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두 집행이를 집구설에 조금씩 걸을 수 있었는데 이 약을 두 달 동안은 쓰고서 집행이를 버리고 지금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중풍이 왔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다섯 발짝밖에 집에서 못 걸었답니다. 바깥에 나가 다니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 약을 한 달 동안 쓰고 50발짝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제 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연변도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습니다.
2: 27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 입장권이 22일 오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3일 2026년 전주 경제

은행 분석 정기 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주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지 요구에 따라 현재 경제발전 태세를 깊이 분석하며 경제운행 배치의 이견성, 목적성과 실효성을 1층 제고하면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우세를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한다는 기세로 2사 분기에 좋은 발전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상무국, 주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운행 정황, 1월부터 6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왕청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안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포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장성과 예기,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이에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 장성세가 평온해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사 분기는 한해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 향도와 효과 향도 통일을 견제하고 외부 지지를 쟁취하는 것과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결부하면서 경제 운행 중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체 사업 중의 단점과 부족점을 과감히 찾아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견결히 잘 치러 민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힘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를 단단히 주시하고 대상 건설에서 부딪힌 난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비축발전소,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 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빗물오수분류 3기, 훈춘도로철도 연합운송 전용선,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류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급수 도관망 갱신 개조, 안도 집중열공급 설비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류 대상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연길 정력자동차, 도나 발달 농약제재, 도문 서방 고급 첨가제, 룡정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흐름선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삼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업 기본판을 힘써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고 생산 판매 연결, 융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곤란 기업이 난관을 넘고 상황이 호전되도록 도와 원정 어린 조치로 기업 발전에 조력하고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점과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상품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펼치며 상업무역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응접실, 여기에 책이 있어요 대형서점,

0: 영정 비암 성경 령문 양심 객점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촌 마뜨료시카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개꺼 건강 양생 생태 야영 조명 영상 공연 등 특색 경영 모식을 힘써 육성하고 문화 박물 전람 류행 놀이 야간 관광 미식 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에 펼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업을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단단히 들어주고 앞장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상공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세심히 감별해야 합니다. 협상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추적 명계를 강화해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협력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명계 빈도를 높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락착되도록 쟁취하며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해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1년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락착시켜 투자 유치 새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분투력정을 돌이켜보고 변강의 분진 역량을 응집하고자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하고 부흥의 길에서 분진을 내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시의 유전자를 전승하고 실무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엿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공 연변주의 당사 연구실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내온 융합 매체 특집 프로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의 첫편 중공 연변 구위 건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28년 1월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주동교를 파견해 민성보 편집 초빙에 응하는 기회를 빌어 연변에 와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상황을 봐가며 당 조직을 발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봄과 여름 류건장 등 당원과 공천단원 근 20명이 북경 향산 자유원 사범생 일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교편을 잡았으며 6월에 주동교와 조직 연결을 맺었습니다. 주동교는 즉시 상급의 이 정황을 보고하고 이 골간들을 바탕으로 지방 당 조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비준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륙속 7개 기층 당 지부를 건립했습니다. 1928년 8월 중공 연변 구위가 정식 설립됐고 주동교가 서기를 맡았으며 기관은 신문사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후 당지부를 확충하고 비밀 간행물 동만통신을 창간했으며 외곽 조직인 황원학회를 결성해 많은 진보 인사를 입당시켰습니다. 연변 구위는 현지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어 반제, 반봉건 혁명 물결을 일으켰고 연변 당 조직의 사상 토대와 조직 토대를 공고히 다져 당이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는 역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0: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윤동 모급연회사 총경비인 관경동은 실업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초심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인대 대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생산작업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생산현장은 분망한 모습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화룡시 림업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기업 책임자인 관경동은 시종 실업이 흥해야 지방이 흥한다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화룡시 윤동목업 림특경제 목제품 산업단지를 앞장서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이 12,579평방미터이고 주로 목재그릇, 일회용 서랍자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관경동입니다. 2019년에 윤동목업을 설립한 이래 우리는 림업 특색 경제에 모를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표준화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8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촌집제에 70만 원 수입을 올려주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해 증수 치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0: 윤동먹업연회사 종업원 왕문흠입니다. 저는 화룡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화룡에 돌아와 윤동먹업연회사에 입사해 마음 편히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로임 대우도 괜찮은 편입니다. 권경동은 지종 임대대표 직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해 산업발전, 민생보장, 기초시설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중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기대사항을 의견 건의로 전화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습니다. 권경동입니다. 임대대표로서 저는 시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지방 고품질 발전 촉진과 민생 개선을 대표 직책 리행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견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안정과 효익 제고를 추동하며 취업을 이끌어 지방 경제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실제 담당으로 활용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동북 변강 역사 문화 고향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조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져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란 명주탑 8층에 위치한 기상문화박물관에서 일전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조 계열 활동 중 하나인 기상과학 보급 선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해설원은 가상현실 몰입체험, 기상재해 모의 등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길림관광객 장여사입니다. 가상현실체험이 정말 흥미로웠고 지진 모의체험을 통해 지진 대피 지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은 2025년 4월 30일에 정식 개관했으며 그해 관광객 연 13,396명을 접대하고 과학보급 해설을 1,828차례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관광객 연 5,438명을 접대하고 해설은 682차례 진행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 해설은 우경열입니다. 기상문화박물관은 역대 기상제도, 민간 기상습속, 흉년 대응, 지역 풍물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사회과학 세 분 분야 연구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민속학, 문화사회학의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사회과학기구와 손잡고 문화견학, 기상견학 협력을 전개해 기상문화가 지역사회과학 전반 계획에 편입되도록 추진합니다. 연변조 사회과학보급조 활동기간 연변조 각 현시 당위 선전부 주에서 관리하는 각 학회, 협회, 연구회와 과학보급기지에서는 사회구역, 향촌, 기업, 학교 등 기층 일선에 심입해 다채로운 사회과학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과학보급 작품을 제작 보급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연변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0: 주 상무국과 연변대학 공유에서 공동 주최한 소비품 보상 판매 연변대학 특별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 등 다종류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차, 중고차, 대형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각 참가업체는 사생들의 소비 특징에 맞춰 맞춤형 보조정책을 내왔습니다. 자동차는 국가 성급 교체 보조금과 가계 단체 구매 가격을 적용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무료 설치, 고액 상품권, 낡은 제품 교체, 무료 감정 봉사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제품은 할인과 구매 추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가스, 은행, 건강 봉사 등 부대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 송은혜입니다. 가정용 전기제품 할인 혜택을 국가 보조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할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길 신리정 아우디 4S점 영업경비 5상입니다. 연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아우디차를 구매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만원부터 50여만원까지의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

0: 보조금을 합치면 최고 4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과 대학 간 소통 다리를 놓아 할인 정책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여러 측이 함께 이익을 얻는 효과를 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가 27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22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정식 시작했으며 통일 표값은 15원 50전입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축구 팬들은 위챗에서 경기 관람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북축구연맹전을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다 6장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한 경기당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15원 50전으로 홍세 구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용 입장권도 나왔으며 한 장당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 1.2m 이하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으로인은 유효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구역, 17구역은 로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 구역입니다.
0: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문구 경기 및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장수컵 길림 경기구 경기가 22일 주 문구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며 5인제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종목을 내왔습니다. 전성 각지 100여 개 대표팀의 500여 명 문구 선수가 참가해 400여 게임 경기를 치릅니다.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중점 체육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성급 선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 문구협회 상무부 회장이고 비서장인 왕소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개 팀을 선발해 길림성 대표로 전국 문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문구 운동은 오락성과 경기성을 모두 갖춰 중로년 체육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했습니다. 주 문구협회팀 선수 양지군입니다. 문구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력은 3년 정도지만 문구를 하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성대회가 연변에서 열려 전성 각지 동호인들 그리고 우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교류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확이 참 많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천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1: 그리고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3: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순입니다. 첫 곡은 리아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랑과 우정의 힘을 전해주는 곡입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붙어있는 꿈을 향해 떠나가는 노래입니다. 김명태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는 희망찬 울림이 가득합니다. 임향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송율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넉넉한 품, 별 먹는 사람을 추억하는 곡입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허령군 작곡의 하얀 벚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속에 깃든 그리움과 기다림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노래입니다. 최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은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했을 아버지의 깊은 소망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구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계 같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김영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순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약속의 소중함을 따뜻한 선율에 담았습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인양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충하초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또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한 세트 혹은 웅담 지황 눈약 2각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본 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할인하고 또 먼저 예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활동이가 이제 6날

0: 남았습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수족냉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발효 동충하초균분을 쓰시고 여름에도 손발이 차고 시린 이런 분들이 증상이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내재가 있은다면은 이 수족냉증하고 상열하한증이가 아무리 약을 써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예, 바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특별히 수족냉증하고 상열하한증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우리 추운 겨울에는 손과 발이 차갑고 시린 증상은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날씨가 더워지는 이런 여름철에도 손발이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더위가 지속되는 삼복기간에도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발생한다 합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이 그 원인은 몸의 특정 질환하고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계속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또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들이 더 엄중해집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동충하초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아용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도 오래 해놔서 이 당뇨 합병증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서 수태하고 얼마 썼는데도 모른다.
0: 네.
2: 이런 것도 잘 낫지 않고 고사 죽게 했는데 이 동충하초 지금 쓰고서리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네.
2: 손이 잘못되는 게 손이 잘못됐다. 예.
0: 맞습니다. 예.
2: 손이 잘못되다 그다음에 또 돈 있으니까 심장이 또 관심병이 들어와 그래. 그다음에 또 이 폐기소이 들어와기래. 그다음에 위에도 싹 나빠져서 밥을 못 먹으기래. 혈압이 높고 혈압으로 동반하지. 오, 용 죽게 고사했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로에 정말 좋다는 손님 들어봐도 이 약을 써는 못 봐서 내게 맞겠는가 이 약을 또 박이 되다 근심했댔는데 동작에 선생님의 강의라는 것도 명심해도 구슬이 이 약을 지금 싸서 쓰는데 야영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좋아져서 바깥 출입이라도 별로 못했는데 이전 바깥 출입이라 운동이라 해도 까딱 이렇습니다.
0: 네.
2: 어쨌든지 이 동충하초에 지금 이 고온지대에서 나오는 이 약들이 많습니다. 예.
0: 네.
2: 그래도 이 동충하초만이 뭐 그렇게 4,500m 고온지대에서 자라면 겨울에는 벌레들고 여름에는 풀이 되고 이러면 이렇게 신기한 약도 처음 들어봤다 말입니다.
0: 네.
2: 그래요. 이 약도 정말 신기해서 그것도 30% 발효고지 시계는 약 효과가 높다지 이래 시작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0: 네.
2: 약이 어떻게 좋은 후에 지금 얘기도 한 가지 손도 이렇고 심장도 이렇고 이 폐기조는 뭐 언제 제대로 없어졌는데 갔다 이렇습니다 지금.
0: 네.
2: 그럼 혈압이 정상이지 혈당이 정상이지 모든 게 다 평소로 돌아올까 바깥 운동이랑 형 잘하고 있습니다.
0: 네.
2: 이 동충하초 써봐야만이 이 약이 정말 좋다는 걸 느끼지 그래도 좋다 그 약이 정말 좋다는 게 그래도 이런 얘기나 할 뿐이지 그렇게 감촉을 못 느꼈는데 정작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네.
2: 그래서 얘네 이번에 우대 활동이 이거는 어디 끝이 났습니까?
0: 아, 아주 여섯 날이 있습니다. 30까지입니다.
2: 여섯 날이 있습니다.
0: 예, 예. 예,
2: 그래, 이번 우대 활동에도 또 3일에 약을 배달받아 놓자고 그랬다.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3: 요즘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이 혈압 조절도 안 되고, 그 폐렴 자꾸 왔다 가고, 심장도 관심도 있으면 의사 심리도 고르자 했고,
0: 예.
3: 밤에 특히 소변 잤어 자꾸.
0: 예.
3: 또 특히 또 그냥 소화까지 잘 안 돼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했어.

0: 네. 확실히 많이 좋아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1: 네.
0: 세랍소들 애지든 것도 많이 낳고 있으니, 새로운 물이 왔다가, 늘어지니, 그것도 잘 떨어진다, 지금.
1: 네.
0: 네, 저, 신유도 고르대튼 것들도 많이 낳고, 특히 밤에 속은 사수가 여러 주 일어나든지, 그게 지금 무슨 말이 들까요? 사람 잠들 좀 제대로 산다, 지금.
1: 네.
0: 특히 소화량이 달아야 돼, 그러는 것도 좀 많이 낳습니다, 지금.
1: 네.
0: 요즘 활동에서 어서 오라세탄지 창가를 좀 더 배달받아 놓으셨네, 이거.
1: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동충화철이 바로 오늘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 학을 쓰기 전에 저는 여전히 있고, 저, 경력이었고, 공격 비행하고, 그래서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숨차고,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위 소화도 살아야 돼.
1: 네.
3: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해가지고, 소변도 살아야 나가고. 물론 관절도 이제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또, 뭐, 무슨 팔인지, 발꼬락이 아파서 걷지 못한다.
1: 네.
3: 예,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 독소화 살았으면, 이런 증상들 지금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우리 집에 노친도 같이 썼는데, 뭐, 소화 살아야 되지, 변비 있지, 좀 무릎 관절도 있지. 그래서 우리 그 독소화에서 이 근본 같이 씁니다.
1: 네.
3: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 활동에서 올 때, 뭐냐, 열려도 꽉 써가지고 계속,
1: 예, 열아도 가게는 23곽 드리면서 또 1,000원 할인한다, 예. 그리고 지금 예약하시면은 또 선물도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수족냉증, 나는 수족냉증인가 아닌가,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죠. 예, 지금 우리 날씨가 수족냉증이라 할 때는 이렇게 더운데도 손과 발이 시린 느낌이 있다 할 때는 수족냉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즉, 수족냉증은 보면은 추위를 느낄 정도의 낮은 온도가 아닌데도 손과 발이, 예, 좀 지나치게 냉기가 느껴지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손발 시림이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 아랫배 등 이런 다양한 신체 부위가 시리고 좀 냉한 느낌이 듭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우리 남성뿐인데, 아, 여름에도 배를 허리에다가 입으로 띄고서를 쉬는 분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족냉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 손과 발만 시린 게 아니라 배도 시리고 또 아랫배가 특별히 차고, 예, 신체 어느 부위가 좀 특별히 냉한 감을 준다. 이럴 때에는,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 드시면은 신장의 양기가 보충되면서 이런 찬 증상들이, 예, 개선을 가져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우리 집도 이 늙은이 둘이 사는 가족입니다. 그래, 지금 이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넘어서 2년 됐습니다.
1: 네.
4: 그래, 어째 쓰는가 하니까, 아, 그래서 나이 영 많습니다. 아바의 92이지, 내 80이 아들이지, 아까. 그간에 나 못 가요. 어제 없으면 어떤 데 다 떼놔서 영 고생 죽게 하면 아파서, 그죠.
1: 네.
4: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강골약이라 좋다는 건 다 써봤습니다.
1: 네.
4: 그런데, 그, 쓸 때는 괜찮다도 또, 그죠. 제대로 미치대고, 그냥 그랬디다, 예.
1: 네.
4: 그래서, 예, 이거 지금 아무리 써도 좀 늙어서 이런 게 있다 하고서, 그죠. 그래, 있었는데, 어느 날에 방송 들었다 말다. 방송 들은 게 선생님이 강의 나오더라 말다, 예. 그래, 자세히 듣고서라. 아, 이번에 이거, 마지막으로 어서 우리 나이 까딱한 게 어제 죽어도 이랬는데, 이거 한번 써보다 죽다. 그래서 이 약을 쓸 때

0: 예, 썼습니다. 제 병이란 병은 다 있습니다. 일로, 심장으로, 소문으로, 가늘로, 정말, 손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게 다 병이란 말 다 얻어 나먹을까요?
1: 네.
0: 그래도 정말 이 동충하초 발효견분 써보자, 써본 게, 오, 정말 다른 약과 완전히 틀리더란 말입니다.
1: 네.
0: 이 약은 먹을까, 이내 벌써 예. 효과 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 오, 위 원래 대단히 나빴습니다. 우리 아빠 병, 저희, 군대 갔다 와서 위 병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날이 때까지 위를 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까. 용, 그래서 맥이 없어하고 걷기도 바쁘고 그랬댔습니다.
1: 네.
0: 그래, 이 약을 시작에 쓴 게, 시작에 써서, 한참 돼서 정말 조금씩 효과 맞은 게 우선은 용 시술 용 잘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맥이 나서 예 우선은 약방도 다 걸어다니가서 자기 절로 자기 약 써오고 예.
1: 네.
0: 어디 가기 싶은 데 다 발로 다 걸어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그래 그리고 또 그 심장은 또 주작거지 하였습니다.
1: 네.
0: 그래, 그래서, 주제래요. 그, 또, 용, 고통이 왔을 때다, 그래서, 제가 뭐, 심장에 그래서, 또, 여영님 불러서, 아주, 정말 차에 실려 가고, 가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용, 저 태식기 아브라, 용, 고생만 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이거 먹기 시작해서, 병원에 주면 계속 먹어도, 예, 그렇게, 아예 알리더란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무시해봐서, 하룻밤 잠은 무사히 썼는가 그랬는데 이 약 먹기 시작해서 지금 병원 아이가 됩니까? 심장 수절 해연기
1: 네.
0: 그래 얼마 좋습니까? 이거 병원 댕기기 정말 애놈도 정말 죽지 못해 가는 병원 아니까 아이다니까 원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고 좋겠습니까?
1: 네.
0: 그래 심장 수절 그래서 이 약으로 지금 너는 다른 약도 먹지만 병원 약은 그렇게 호수 아이들한테 했는데 이 약을 먹기 시작했지 그 약을 먹고 집에서 진짜하고 이롭단 말입니다. 병원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고 그래 병원 오는 아이들이고 또 그 기관 미리 또 여기 가래다 캐캐거리 그래 담배거리 다 떼었습니다. 계속 그거 그냥 그래도 가래야 보라 언데간데 없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0: 그 콧목이란 거 거의 다 거쳐지니까 지금 사는 게 정말 사는가 불안합니다
1: 네
0: 그래 앞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약 먹자고 결심하고
1: 네 지금이 90세 네. 이상이 되는 분들이 아, 이 동충,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고, 이렇게 장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꾸준히 네. 쓰다 보면은, 예, 몸이 건강해지면서 또 수명도 연장합니다. 예, 요즘에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았기 때문에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0: 진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 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이런 소조랭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랭한 느낌이가 계속 악화됐다 할 때는 이 수면에 영향이 많습니다. 예, 수면을 취할 때도 어떤 분들은 예, 한 양말 신을 거 안에 잠이 잘 오더라. 이런 분들이 수면 이 수족랭증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말도 신고 자는 경우도 있고 이 수족랭증 보면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체 내부의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 혹은 고령인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소조랭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 레이노 증후군에 인한 원인도 있습니다. 예, 우리 레이노 증후군이라 할 때에는 교감 신경이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서 손가락 혹은 손가락 발가락에 분포되는 이런 혈관들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는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 할 때에는 또 수족랭증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 증세가 더 악화되지만 증세가 약화되면은 여름에도 예, 증세가 더 악화된다 할 때는 여름에도 시리고 저리고 가렵고 통증까지 나타납니다. 예, 이런 증세가 또 더 심해지면은 피부가 하얗게 되었다가 또 파랗게 변하는 이런 색깔 변화도 또 동반됩니다. 예, 이런 레이노 증후군은 수족랭증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손과 발이 어지나 좀 불끈불이하게 된다. 이거 레이노 증후군이라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은 먼저 수족랭증이 있었는데 잘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류의 정상적인 흐름이 저해될 때,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손발이 차고 또 이어서 몸 전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면은 신체에 예, 제일 맨 끝에 있는 손발의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순환하지 못하면서 수족랭증이 생깁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동맥경화가 있거나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은 수족랭증이 원인 중 질환이 됩니다. 예,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수족랭증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시면은 이 말초 순환 개선을 가져오면서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또 손발 시림이 원인이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인 데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좀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면은 손발이 막 차가워 나면서 가슴이 답답한 이런 분들, 이건 좀 일시적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하고 정신적인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 바로 만성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상태에 처해 있으면은 신체 내부에서 생리적인 균형이 깨지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말초혈관을 수축하게 만들고 손과 발로 이어지는 혈류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신체 내부의 온도가 저하됩니다. 예, 따라서 혈액 속의 적혈구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빈혈이 있어서 손발이 차갑고 또 손발이 차가우면서 빈혈이 생기는 이 상호 이 역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에도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발이라든가 신체 국부적인 부위에 또 차가워집니다.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양기가 허약해서 발생하는 이런 허리와 다리 예, 무릎이 좀 시리거나

0: 손발이 차갑거나 예, 어떤 분들은 아프고 예, 손발뿐만 아니라 아랫배가 차고 대변이 무르고 설사를 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힘없이 또 이 소변을 보는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몸이 냉하고 또 이 전기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증상을 개선하는 데서도 또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경분을 보면은 신장이 양기를 보양하고 정력을 강화해서 이 기력을 돋궈주는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으로도 강장제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남성분들이 정력을 강화해주는 데서도 효과가 좋고 아랫배라든가 손발이 찬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신장과 폐에 작용해서 허약한 신체를 보강해주고 우리 수족냉증 보면은 단순히 신장만 좋아서 아이 됩니다. 예, 이 폐 기능도 같이 좋고 상호 영향 주기 때문에 심장도 같이 좋아야만이 수족냉증이 개선이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폐하고 신장, 심장, 간 이렇게 다 좋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래된 수족냉증하고 상열하한증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 외에도 동충하초는 평소에 좀 식은땀이 많이 나거나 예, 기침하고 천식도 낫게 하고 가래를 삭여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여름에도 어떤 분들은 가래가 성하면서 좀 기침하고 감기도 쉽게 하고 몸이 허약하고 좀 숨이 차하고 얼굴 색이 좋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좋은 변화를 또 가져옵니다. 예, 그 외에도 오래된 질병을 앓은 뒤 회복에도 예, 아주 효과적이고 로인병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빈혈하고 평소에 추위를 좀 많이 타거나 예, 좀만 좀 차가봤다 나면은 약간 찬물에다 손을 씻어도 콧물이 나거나 눈물이 많은 이런 분들에게도 또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인체의 여러 곳에 작용합니다. 예,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얘기처럼 쓰다 보면은 하나하나 몸의 질병들이 예, 많이 개선을 가져온다. 이것이가 이 동충하초 이 자체가 인체 여러 곳에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보약이라고도 합니다. 예, 지금은 누구나 어떻게 하면 젊게 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두 신경 쓰고 있죠.
1: 네.
0: 예, 바로 우리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런 노화 방지에서 아주 리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로 억제해주면서 각종 균에 대한 이런 항균 효과하고 항바이러스 효능이가 있기 때문에 예, 몸에 만성염증이 있거나 또 외부적으로 이런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리거나 혹은 폐결핵이라든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에도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신체를 빨리 회복하겠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전병칠 작사 거창모 작곡의 꼬불길 보내드립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소박한 정서를 담은 이 가요를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듣고 싶은 가수의 녹음 테이프를 사서 듣곤 했죠. 녹음 테이프도 이제는 추억 속의 물건입니다. 이어서 김혁 작사, 박령훈 작곡의 그대 남기고 간 녹음 테이프 보내드립니다. 지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착실한 감농꾼 보내드립니다. 성실하게 땅을 일구는 농군의 모습과 알찬 삶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이 연기를 노래한다 보내드립니다. 요즘 연기는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유람객들의 발길이 끊기질 않는데요. 우리 고향 연기를 더욱더 번창하길 바라면서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정진옥 작곡의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기 우리 수도 북경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노래에 담은 가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꾀꼴새에 비유하죠. 이어서 1980년대에 창작된 안미옥 작사 최삼명 작곡의 꾀꼴새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기의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2: 연기의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고향기 목소리는 땅속 부리에서 올라가는 속삭임입니다. 아래 임춘영 작사 장기남 작곡의 고향기 목소리를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내일에 산다는 것은 미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아래 김철호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일에 살자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민들레 헐씨는 땅을 떠나면서도 땅을 잊지 않은 가장 충실한 방랑자입니다. 아래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민들레 헐씨를 강민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늘은 닿을 수 없어도 마음으로 안을 수 있으니 꿈도 그처럼 커다랗게 품으면 삶도 넓어질 겁니다. 아래 문춘선 작사 김승길 작곡의 하늘을 안고 살아라를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료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으로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런 혈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십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십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네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건네 보신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담는 거는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0: 네,
1: 약재할 때는.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 저는 예, 노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신병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 하는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2: 예, 혈압조절이 영도 잘 되니까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네, 송파제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예, 낮에는 괜찮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을 하루에 그래도 한 번에 그래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저녁에고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더 안 보고 저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용 정신이 납니다.
1: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배.

0: 돈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 네, 도품은 아예 나갔는데 그렇게 서면 받아가지고 다시 못했습니다. 그런 게 굳이 네. 해결될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네. 그럴까더나 속이 편안하니까더나 마음이 안정되는 게 영성신하는 게 영성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예, 지금 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예, 어떻게 땀이 나는지,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죠?
0: 예, 예.
1: 그런 게, 예, 그게 지금, 예, 그 허혈, 그래가더나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공파지 약해서 그렇다 합니다, 예.
0: 맞습니다.
1: 예, 그러던 게, 예,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벌이 나던 것도 나사지고, 예. 이렇게 네.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예, 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예,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합니다. 힘이 나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보니보시 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좋을 네. 때서 알려고 합니다.
0: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1: 그다음.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1: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여보시완 하면은 어쨌든 우리 일을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대내서부터 모든 일은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건리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개행하던 게 지금 개행하지 않고 예. 우리 집에 7층인데 진열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0: 빛을 댄단 말이죠. 예?
3: 네, 그런 거리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0: 예, 궁지수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평형을,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해요.
3: 이렇게 걸더니 지금에 걷는 데는 일 없습니다, 지금 뭐.
0: 약은 면발을 일찍 잘 썼습니다.
3: 예, 예, 예. 이 근육 보상 안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3: 저는 이 효과 있을 거에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도 좋고, 예. 생각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일을 갖고 백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많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은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그래서 예, 뒷걸이비 하고 어림쓰이나 하고 그다음에 고래다가 뭐 쉬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예. 그래 옷도 매겼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네보신 한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예.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고리 무겁고 오줌쥐 나던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혈압 조절이 잘 된다. 저 우리 아저씨 고집이 시해놔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럴 없다니 혈압약을 아이다 쌌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혈압약을 예. 그래 지금 잡수는데 혈압 조절이 용 잘 됩니다. 지금
1: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 막에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0: 예. 이 말을 잘 알려줬다 말입니다. 했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 되던 게 이 건네보신 하는 쓴다면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좋은 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러도 예. 어선우 열심히 잘 그 이 지금의 건네보신 하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네보신 하니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해 줍니다. 예.
1: 전열선 비대 불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0: 아, 그러게 소변 하얗다면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예.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내기 없어 눕습니다. 걘 아, 나가 좀 할도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사파에 누워있는다고네 이래 놓던 게 아니 어전에 무서 활동하는 데를 다 놀라 댕긴다. 이 내기 난단다. 다리 내기. 예. 예.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1: 여러 가지로 효과고
0: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영 좋습니다. 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예, 제 오늘 대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0: 예. 겸 경제상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야 제발 그렇죠. 하고. 선생님 예.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네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예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예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 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네보신 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네. 아팠어요. 양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소변이 그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등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이제 이 양이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소변이 자세히 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등이 붓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1: 네.
3: 네. 저기 지금 양옆 육반인데 그도 내일 저기 왔어요. 병력이 이내 없었습니다.
1: 네.
3: 옛날 입은 옷도 기억이 안 나고 병살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1: 네.
3: 기존에 지내올까 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건 지내오겠다는 근심은 이 약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짐에 조기에 들었었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은 못 기억하고 뭐 건강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침에 초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싹 치료되는 약인가 초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3: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진짜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1: 기억 못합니다.
3: 예, 이전에 다 알긴다 설명 이름이라며
1: 네.
3: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보셨습니다. 네. 뭐 침도 맞고 뼈 가서 약을 다 써다 했던데 약에서 이때 아프지 못해서 영 많이 나서 좋습니다.
1: 네, 입고 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비뇨기계 통증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혈지 혈점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3: 네, 이게 동맥동에 혈지도 높았는데 병원 뇌가 검사한테 욕만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시면 약 내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진료 효과 다 좋습니다.
1: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4: 네.

0: 님, 내 집 소장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어느새 배달보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네보시면,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 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도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볼링이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예, 근데 보시면 한숨 한잔 다더니 중풍 후유증을 어전에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종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네 보시오 하는에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흐리더분하고 머리가 바빠지는 것처럼 그러던게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내게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질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그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 그래서 계속 또 활동할 것 같습니다.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시는 한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인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잔퇴라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퇴라는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예?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각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0: 관행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지원탁이요, 시신경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도 냉기강 고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깡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매스거리던 게 매스거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착해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셨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 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기 밥맛이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지해서 눈이가 항상 부옇지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눈치관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 한 개가 나 한

0: 아침 먹으니까니 저기 맥이 맥이 어떤 게 맥이 약간 나들는데 그러면서 예. 밥맛이 돌아서 들어만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까지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1: 네.
0: 예.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예.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악이 되고 그래서 신경쓰면서 지금 신경쓰면서 도살하면서 지금 이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그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거는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혹시 들어가게 몸 안 든다는데 예. 나는 이놈의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어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데에 살잖아.
1: 예. 이거는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0: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 인사올립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그리끈에 그저 보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있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 눈물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콕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그러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콕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연변도 2026년 사회과학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습니다.
2: 27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할빈대표팀 경기 입장권이 20

오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3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청 주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지 요구에 따라 현재 경제발전 대세를 깊이 분석하며 경제운행 배치의 이견성, 목적성과 실효성을 1층 제고하면서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우세를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한다는 기세로 2사 분기에 좋은 발전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상무국, 주공무원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운행 정황, 1월부터 6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왕청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항과 성당위,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포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장성과 예기,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량을 발굴하고 감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이에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 장성세가 평온해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는 양호한 대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사 분기는 한해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 향도와 효과 향도 통일을 견제하고 외부 지지를 쟁취하는 것과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결부하면서 경제 운행 중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체 사업 중의 단점과 부족점을 과감히 찾아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견결히 잘 치러 민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힘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를 단단히 주시하고 대상 건설에서 부딪힌 난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비축발전소,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비물오수 분류 3기, 훈춘 도로철도 연합운송 전용선,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류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급수 도관망 갱신 개조, 안도 집중 열공급 설비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류 대상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연길 정벽 자동차, 도나 8달 농약 제재, 도문 서방 고급 첨가제, 용정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흐름선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삼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업 기본판을 힘써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고 생산 판매 연결, 융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곤란 기업이 난관을 넘고 상황이 호전되도록 도와 온정 어린 조치로 기업 발전에 조력하고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점과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상품 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펼치며 상업무역 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문화관광 새 전경과

0: 새 지업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소진, 도시응접실, 여기에 책이 있어요 대형서점, 룡정 비암성경, 룡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춘 마뜨료시카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개그 건강 양생, 생태 야영, 조명 영상 공연 등 특색 경영 모식을 힘써 육성하고 문화 박물 전람, 류행 놀이 야간 관광, 미식 체험 등 문화 관광 활동을 알씀드려 펼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업을 꾸준히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단단히 들어주고 앞장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상공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세심히 감별해야 합니다. 협상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추적 연계를 강화해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협력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계 빈도를 높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락착되도록 쟁취하며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해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1년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락착시켜 투자 유치 새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고 변강의 분진 역량을 응집하고자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하고 부흥의 길에서 분진을 내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세 유전자를 전승하고 실무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역도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공 연변주의 당사 연구실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내온 융합 매체 특집 프로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의 첫편 중공 연변 구위 건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28년 1월 중공 만주성 림시위원회는 주동교를 파견해 민성보 편집 초빙에 응하는 기회를 빌어 연변에 와서 당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상황을 봐가며 당 조직을 발전시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봄과 여름 류건장 등 당원과 공천 단원 근 20명이 북경 향산 자유원 사범생 일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교편을 잡았으며 6월에 주동교와 조직 연결을 맺었습니다. 주동교는 즉시 상급의 이 정황을 보고하고 이 골간들을 바탕으로 지방 당 조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비준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6소 7개 기층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1928년 8월 중공 연변 구위가 정식 설립됐고 주동교가 서기를 맡았으며 기관은 신문사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후 당지부를 확충하고 비밀 간행물 동만통신을 창간했으며 외곽 조직인 황원학회를 결성해 많은 진보 인사를 입당시켰습니다. 연변구위는 현지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어 반제, 반봉건 혁명 물결을 일으켰고 연변 당 조직의 사상 토대와 조직 토대를 공고히 다져 당이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혁명 투쟁을 영도하는 역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0: 화룡시 인대대표이며 윤동 모급연회사 총경리인 관경동은 실업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초심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인대대표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동 모급연회사 생산작업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생산현장은 분망한 모습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화룡시 림업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기업 책임자인 관경동은 시종 실업이 흥해야 지방이 흥한다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화룡시 윤동 모급 림특경제 목재품 산업단지를 앞장서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이 12,579평방미터이고 주로 목재 그릇, 일회용 서랍자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관경동입니다. 2019년에 윤동 모급을 설립한 이래 우리는 림업 특색 경제에 모를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표준화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80개를 제공합니다.

0: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촌집제에 70만원 수입을 올려주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해 증수 치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윤동 먹업연회사 종업원 왕문흠입니다. 저는 화룡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화룡에 돌아와 윤동 먹업연회사에 입사해 마음 편히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로임 대우도 괜찮은 편입니다. 권경동은 시종 임대대표 직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기층 1선에 심입해 산업발전, 민생보장, 기초시설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두고 대중 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기대사항을 의견 건의로 전화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습니다. 권경동입니다. 임대대표로서 저는 시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지방 고품질 발전 촉진과 민생 개선을 대표 직책 비행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견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안정과 효익 제고를 추동하며 취업을 이끌어 지방 경제 발전에 조력함으로써 실제 담당으로 활용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동북 변강 역사 문화 고향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져 대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란 명주탑 8층에 위치한 기상문화박물관에서 일전 연변조 2026년 사회과학 보급주 개를 활동 중 하나인 기상과학 보급 선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해설원은 가상현실 몰입 체험, 기상재해 모의 등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상 관측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길림 관광객 장여사입니다. 가상현실 체험이 정말 흥미로웠고 지진 모의 체험을 통해 지진 대피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은 2025년 4월 30일에 정식 개관했으며 그해 관광객 연 13,396명을 접대하고 과학보급 해설을 1,828차례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관광객 연 5,438명을 접대하고 해설은 682차례 진행했습니다. 해란 명주 기상문화박물관 해설은 우경여입니다. 기상문화박물관은 역대 기상제도, 민간 기상습속, 흉년 대응, 지역 풍물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사회과학 세 분 분야 연구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민속학, 문화사회학의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사회과학기구와 손잡고 문화견학, 기상견학 협력을 전개해 기상문화가 지역사회과학 전반 계획에 편입되도록 추진합니다. 연변주 사회과학보급주 활동기간 연변주 각 현시 당위 선전부 주에서 관리하는 각 학회, 협회, 연구회와 과학보급기지에서는 사회구역, 향촌, 기업, 학교 등 기층 일선에 심입해 다채로운 사회과학보급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과학보급 작품을 제작 보급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연변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달했습니다.
0: 주 상무국과 연변대학 공유에서 공동 주최한 소비품 보상 판매 연변대학 특별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다종류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차, 중고차, 대형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각 참가업체는 사생들의 소비 특징에 맞춰 맞춤형 보조 정책을 내왔습니다. 자동차는 국가 성급 교체 보조금과 가계 단체 구매 가격을 적용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무료 설치, 고액 상품권, 낡은 제품 교체, 무료 감정 봉사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제품은 할인과 구매 추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가스, 은행, 건강 봉사 등 부대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 송은혜입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할인 혜택을 국가 보조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할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길 신리정 아우디 4S

0: 영업경비 오상입니다. 연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아우디차를 구매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만원부터 50여 만원까지의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었고 보조금을 합치면 최고 4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과 대학 간 소통 다리를 놓아 할인 정책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여러 측이 함께 이익을 얻는 효과를 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할빈 대표팀 경기가 27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22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판매를 정식 시작했으며 통일 표값은 15원 50전입니다. 이번 경기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축구 팬들은 위챗에서 경기 관람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북축구연맹전을 검색하고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한 건당 최다 6장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한 경기당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15원 50전으로 홍색 구역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용 입장권도 나왔으며 한 장당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 1.2m 이하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으로인은 유효 증빙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구역, 17구역은 로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입니다.
0: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문구 경기 및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장수컵 길림 경기구 경기가 22일 주 문구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며 5인제,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종목을 내왔습니다. 전성 각지 100여 개 대표팀의 500여 명 문구 선수가 참가해 400여 게임 경기를 치릅니다.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중점 체육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2026년 중국 문구 선수권 대회 성급 선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 문구협회 상무부 회장이고 비서장인 왕소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개 팀을 선발해 길림성 대표로 전국 문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문구 운동은 오락성과 경기성을 모두 갖춰 중로년 체육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했습니다. 주 문구협회팀 선수 양지군입니다. 문구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력은 3년 정도지만 문구를 하며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성대회가 연변에서 열려 전성 각지 동호인들 그리고 우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교류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확이 참 많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네.
1: 가사 찾는 광고를 냅시다.
0: 네?
1: 가사도우미.
0: 아, 가사도우미요? 네.
1: 예. 70세 달로에?
0: 네.
1: 연락번호 138.
0: 네.
1: 4434.
0: 네.
1: 9551.
0: 9551번. 그래요. 네. 잘 적었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테레비전

0: 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3: 집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됩니다.
0: 네.
3: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정시했고 벽돌 토성도 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3: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0: 네.
3: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3: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3: 이후 터지어서 능이 등이 능이 할 수 있습니다.
0: 네.
3: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수고하세요.
0: 네.
4: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7: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북쪽 편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 민속원과 야시장이 가까워서 또 생활하기에도 아주

0: 편리한 위치라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여성용 이륙형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1254번, 1552678-1254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웁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는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또 연길시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뭐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하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70세 좌우의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84434-9551번 1384434

0: 9551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3층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이륙형 자전거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2인형 자전거와 환자용 침대도 팝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네,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요.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학교, 소학교, 고중이 있고요. 네, 믿음직한 병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이고요. 이외에 단칸방도 세줍니다. 네, 단칸방은 5층입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이외에도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이거나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네, 등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9달을 쓴 병원 침대를 100원에 팔려고 합니다.
0: 아, 9개월 동안 사용하셨고요.
1: 네,
0: 네, 100원에 처리하려고요.
1: 네.
0: 네.
1: 전화번호는요?
0: 네.
1: 637.
0: 네.
1: 044.
0: 네.
1: 33.
0: 네.
1: 807입니다.
0: 137-0443-3807번요.
1: 예,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집 파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1: 예, 집 위치는 전남의 네. 대신쇼치에 있는 3층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1: 랭스 이팅의 남북집이 됩니다.
0: 네.
1: 예, 집 근처에는 서학교, 고중, 시, 제2중 있고요. 병원, 네.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집 등기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9121번. 3층이라고 하셨죠?
1: 네, 3층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연결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9월에 준공되어 교부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사용에 투입된 후 현지 의료자원 배치를 진일보 최적화하고 지역 의료봉사 부족점을 보완하며 주변 대중의 의료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대상은 동명신성 동쪽과 자오동방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총 투자액은 1억 9,600만 원, 부지 면적은 2만여 평방미터입니다. 주로 외래 및 급진 종합청사, 내과 입원 청사와 관련 부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며 완공되면 병상 18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9월에 착공했는데 현재 주체 구조를 완수하고 내외과 청사, 실내 장식, 문과 창문 설치, 외벽 대리석 등 시공 내용을 완수했습니다. 현재 실내 개조, 전선 케이블 부설, 지상 립체 주차장 건설 등 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 공원으로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건설합니다. 대상은 단지 신축, 진료설비 구매, 진료과실 증설, 전문 의료 인재 육성 등 방식으로 품질 승격을 실현하게 되며 완공되면 전시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위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제고하며 대중의 진료 불편 문제를 절실히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에게 치질과,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을 위주로 하는 기본 의료 봉사를 제공함과 아울러 공립병원의 봉사 우세를 이용해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봉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시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올해 연결식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290대이고 현재 우선적으로 83개의 주택 단원에서 시범 건설을 전개했습니다.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결시는 미리 계획하고 배치하며 초기 조사를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 조건에 부합되는 서구역 201개, 주택단지

934개, 주택단원 2901개를 정리해냈습니다. 올해 4월 말에 연결시 기존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실시 세칙을 출범해 전 과정 조작 가능, 감독 관리 가능한 제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기층의 실제 수요에 따라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은 일선에 심입해 지도와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또 사업 부문과 연합해 전문화 봉사 및 조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봉사 중심과 조정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대중에게 정책 해설, 절차 지도, 기술 자문 등 원스톱식 편리 봉사를 마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분쟁, 의견 불일치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조정 사업을 전개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연결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작업팀을 조직하고 직접 방문, 1대1 소통을 진행해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해설하고 주민들의 문제를 해답하며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응집했습니다. 산업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 위해 연결시는 지난해 말에 두 개의 엘리베이터 관련 및 부대 기업을 유치하고 현재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획된 290대의 엘리베이터 기반 건설과 일부 엘리베이터 부품 설치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2024년 이래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65헥타르의 천연 민들레꽃 바다와 고동하 강변의 풍부한 생태,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교, 매력적인 자연, 전 연령대 포용, 체험 학습 융합 종합성 캠핑 대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의 기반 시설 중의 하나인 고동하 강변 관광객 봉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완공되었고, 후속적으로 주차장, 신선 제품 및 특산물 슈퍼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무동력 표류 대상을 개발하고 캠핑용 텐트와 캡슐 대여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 단체 여행, 체험 학습 등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목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 연간 신합향에서는 록수청산의 곧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이념을 굳건히 실천해 오면서 여러 민족 대중들을 조직하여 하천 관리와 보호, 습지 보호, 천면모 개선 등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손잡고 이곳의 산과 물을 지켜왔고 생태 환경을 함께 가꾸면서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생태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향에서는 앞으로 본지방 생태, 문화, 관광 자원에 의탁하여 꽃바다 플러스 캠핑 플러스 민족 단결 특색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관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왕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지원액과 명사왕 잠깐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우대 활동은 지금 공장 측에서 금방 연락이 온 건데 특수한 우대 활동이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지원액은 이제 위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124원으로부터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 활동을 제가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80각을 싸면 10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먼저번에 우대 활동에 비해서 쏙 퍼센트가 높습니다.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주는 큰 1호기계가 따라가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라. 홍남광 치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색광도 있고 남광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홍광에 비해서 적색광에 비해서 두 배의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 해도 먼저 보냈기 거의 5,000원에 해당하는 4,960원에 해당하는 이 가격이었는데 그보다 가격이 더 높다 하네요. 이걸 겨우 쟁취해서 이제 아침에 금방 통지가 왔습니다. 이 홍남광 치료이기는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노벨상까지 받은 하버드대학의 연구성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염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돼 있고 자연광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등황록 청남자라고 이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6가지 색깔 가시광 그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색깔은 그 모든 그 혈관 치료와 그리고 그 염증이 생긴 여기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성이 좋고 먼저번에

0: 그 홍광지렁이가 이기가 따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문의하고 이 제품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고 효과성이 좋다고 시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게 되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딱 엉덩이에다 깔고 앉아서 허리로부터 올리쪼이게 되면 그 코드만 사용하는 데는 이제 그 할 때 그분들한테 다 해석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염증 효과가 좋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단순 우리 지금 소염제 같은 것은 그 단순하게 항균소를 쓰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 홍광치료기는 항균소를 쓰지 않고 안전한 항균소의 몇 배의 효과를 보는 골격통도 해결하고 그의 염증도 해결하게 되어 있고 면역력도 높여주게 되어 있고 어느 기관에든지 모두 좋은 이런 제품이라고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기계를 몇천 원씩 하는 기계를 이번에 하나만 딱 준비해 놓게 되면 평생 우리 내외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형제들이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함께 쓰는 데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다시 원약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네, 항상 어제.
1: 네.
2: 예, 어머니 무겁고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하고 매이 없었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싸지 원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디 병증이 나던 게 어디 병증이 없어졌습니다.
0: 삼고를 해결하는 데는 싸지 원약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데 오지럽증이 해결받지 않는다는 건 뇌혈관이 좋아져 심장혈관이 좋아졌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밥맛 듣고 그러니까 피곤함도 없고 맥이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소화 안 되는 게 소화 잘 되고 소변사수가 맞던 게 소변사수가 예, 현저하게 줄어드니 잠을 잘 자니 이튿날 아침이면 몸이 급분하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래 이거 사지 원약 쓰면서 맹서방 같이 쓰니까 예, 눈치료의 효과 영어 좋습니다. 지.
0: 눈치료는 맹서방이 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2: 예, 병원에서 예, 백내장이 심하다며 수술하라는 거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맹서방 지금 쓰고 있는데
0: 조금 장소 움직여서 말씀하셔. 저는
2: 예, 신기된 예. 게 없어지고 눈이 뿌옇게 보여서 물처리에 똑똑히 볼 수 없어 영 안타까웠어요.
0: 백내장이 뿌옇게 보이는 게 백내장의 전형적 증상인데 지금 어떠세요?
2: 이게 그의 뽀얗게 이렇게 뺏겨졌습니다.
0: 와, 그게 대단합니다. 다른 약으로는 예. 서약으로는 없습니다. 예, 수술 내놓고는 예.
2: 깨지니까 예, 물체가 영 똑똑하게 보이니까
0: 대단하죠. 예.
2: 네, 예, 누여 야, 정말 정신납니다. 뭐나 다 똑똑히 보니까 영 정신납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2: 네, 예, 그래 예, 약이 저기 두 가지 약다 효과도 있고 약이 얼마 없고 또 이번 방송 들으니 홍광치료기를 준다 하니까 예, 오늘 지금 배달받아 쓰려고 하면 우리 지금 어미도 있는데 예, 혈지도 높고 혈압에 혈당 수치도 건강감지하는 게 영 높다 합니다 지금.
0: 예.
2: 그래서 내가 이 사지원을 쓰고 효과 본 거 보고, 예, 자기도 좀 이 약도 싸매 또 이 기계가 욕심난다면서, 기계도 싸고 약도 싸고, 오늘 짐 예, 배달받겠답니다, 예.
0: 이 기계는 너무 비싸고도 하지만 해도 우수한 기계에 속합니다. 하나만 준비해 놓게 되면 내가 종생 쓸 수 있는 우수한 기계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예, 받아받겠습니다.
0: 네,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지금 이 사지원을 쓰는데 나는 예, 제일 좋은 게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했는데 이번에 이 사지원을 내 석 달 썼습니다. 석 달 쓰니까 예, 기본상 이 잠 자는 게 해결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던 게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리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지원에게 어느 약이 피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맹서방은 우리 내 동생이 지금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눈물이 나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서 영 고사했는데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는 게 그 눈이 부었던 게 이렇고 눈물이 나는 것도 완전히 이렇답니다. 그리고 이 눈이가

0: 침침하고 깔깔하고 이런 증상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치료기계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오늘이 두고 다 그거에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본 제품에다 이것까지 함께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잘 지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사주원형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젠 반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예,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근황맥이 없어서 손발이 말아야 되어서 예, 발을 꽂지도 못하고 근황을 눕어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받아야 되고 예, 밥도 먹지 못하고 근황 누워 있을까나 맥 정말 행거를 못 추겠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 사주원형을 이렇게 쓰니까나 예, 하나하나 소술됩니다. 어림지나든지 그거 말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터질지 그래 막 싸하고 소리 나던 것도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식사를 잘 해놓거나 맥이 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리고 몸이 헷가봐지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명서방 예. 눈 백내자이고 그리고 눈이 깔깔하고 예. 그래서 눈이 깔깔하다 뭐 그래서 안압이 높아 그런지 머리가 막 터질지 그러던 게 다르냐고 여도 아이 되고 먹어도 아이 되고 하던 게 명소발 좀 안 눈이 약해서 제일인 것 같습니다.
1: 아 인정합니다. 많은 예. 분들.
3: 예. 하던 게 뽑아지 않고 그리고 그런 저 그러니까 눈이 깔깔하던 것도 그거 없어지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이거 활동도 이분의 활동도 용 좋구만. 그러고 그러는 홍기
1: 홍남강 치료이기 특수한 얘기입니다. 번지기 전 바로 예. 그렇죠. 예, 예. 홍남강 치료이기
3: 예. 좋다는데 그거 이해서 그래 쓰길래서 두 가지 다 배달
1: 이분의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죠. 이런 예. 기회도 없잖아요.
1: 없습니다. 죄송 있는 거 어쩌다 예.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잘 그렇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사주원형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야, 이내 한, 저희 당뇨 있으면서 몇 년 전에 놓고 일어나다 간 후에, 그냥 이 제프용다 그랬는데 얼굴도 시물거리고, 눈도 퍼뜩거리고, 입에서 춤이 떨어지는 거 몰랐단 말입니다.
1: 예, 감각이 그래서, 많이 둔해졌다, 예. 그렇죠.
4: 그러면서 맥이 똑 떨어지지, 자꾸 건성이 나지, 이래서 이 사주원형이 시장에서 썼는데 지금 용도 없습니다.
1: 이제처럼 당뇨가 있고 노후공도 한번 왔다 갔고 하게 되면 바짝 정신 차리고 이 제품을 견지하시게 되면 두 번째 노후공 당뇨도 많이 조절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막아 예, 두 번째 노후공 막아줍니다. 예.
4: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예. 지금 이 가슴이랑 붙이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 숨이 둘둘 흘리는 게 그게 이럴수가 영 좋습니다.
1: 어, 그렇죠.
4: 예, 그리고 이 눈이랑 붙들거리고 입도 붙들거리고 하던 게 그게 지금 이럴수있잖아 예. 어서는 무슨 개표열 그심은 없이
1: 어, 그 정도 그렇죠.
4: 두번 열심히 씁니다.
1: 열심히 쓰세요.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 제가 거의 완전히 보증한다는 어렵지만 해도 거의 보증할 정도로서 이거 1년, 2년, 3년 이렇게 쓰게 되면 중풍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5: 명서방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1: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릴 데 없는 눈병. 이제 백내상도 이걸 드시고 지금 보양기 뺏기서 따지 않습니까?
5: 이게 고양이 지금 눈이 피지던 것도 많이 났고 눈이 아픔이 그러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5: 눈이 자꾸 고기도 살아나던 것도 지금 많이 더 사라지고
1: 예.
5: 이제 방송되니까 뭐 활동이 특별히
1: 특수합니다. 예.
5: 분단지 그 활동이 좀 장관에 배달받자고 됩니다.
1: 이거는 거의 6천원에 해당하는 특수한 시장에서 사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5: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신다.
1: 예.
6: 예, 나도 이, 그, 까지 은혜고 먹은 지 오란다.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예, 담이 달라고, 저기, 귀에서, 머리에서 소리 나면서 이러던 게, 이게 다 없어지고, 혈압도 절도 잘 되고, 머리 아프던 것도 나

0: 가지고에 어느 면에나 다 좋습니다, 이 아기가.
1: 그렇죠.
0: 영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이러던 것도 이게 해결됐으니까 되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나, 밥을 잘 자지 하니까 아침에 개나무에 등신하고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폐에 좋습니다. 나는 원래 감기가 저기 오고 가고 간 하는 감기가 기침을 계속 있었대는데, 그리고 목에 딱 다리 칼에 딱 붙어서 돌아가지고 이래 되는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이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1: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제품 드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예. 말합니다.
0: 그래 예. 그런지 정말 아깝다 구도 하나도 이전에 이전에 그렇게 아파 본 것 같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관절에도 좋습니다. 이 아기가.
1: 아, 콤팥이 좋아지니까 예. 관절에 좋습니다.
0: 예. 예. 예. 그리고 소변이 닫아가지고 밤에 뭐 자꾸 막 일어나면 자지 못하던 것도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되나 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이번 할도 있었을 때다.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저희 건강의료기계가 그렇게 좋다 됩니까? 어디 아프면 어디인다 됩니까?
1: 그렇죠.
0: 숨 나사진다 됩니까?
1: 그렇죠. 너무 먼저 보내시고 좋아서 예. 이제 불 다시
0: 오겠습니다. 소화에 위에다 대면 위 좋아지고 예. 관절이 아파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다 대면 그게 또 인사 나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래 이렇게 할더니 좋으니까 되나 우리 언니가 이렇게 써보고
2: 네. 시간 상황대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어디 말처럼 쉽나요? 아무리 상처받은 일이 익숙해졌다고 해도 생책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아프기 싫으니까 최대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거리를 조절하고 마음의 벽을 쌓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처는 그만큼 내가 행복했다는 증거라는 걸요. 오히려 상처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쓸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낯선 모습과 마주할 때 우리는 새삼 결혼이라는 제도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했음에도 결혼 생활의 타임라인이 흐르고 새로운 인생의 숙제를 앞두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기 마련이깐요.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상대의 낯선 요구,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휴식인지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의 신호인지 헷갈리게 시작할 때 부부의 고민은 깊어지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30대 초반에 만나서 풋풋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하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골인지점에 착안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가 부모님의 은근한 눈치를 뒤로한 채 아직은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따끈따끈한 무자녀 부부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8년 가까이 이 남자를 봐온 셈이니 숟가락 올려놓는 보릅, 화났을 때 입술 삐죽이는 각도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남편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말입니다. 결혼 3년 차, 흔히들 말하는 첫 번째 권태기이니 뭐니 하는 시기라는데, 저희는 다행히 큰 소리 내며 싸운 적은 없습니다. 동갑내기라 평소에는 친구처럼 장난치고 주말에는 같이 맛집 탐방하며 나름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뜬금없는 곳에서 제 평화로운 부부생활의 레이더망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뜬금없는 외박 여행 선언 때문에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약 한 달 전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안주에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중 남편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러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 학교 동창들이랑 1박 2일로 외박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 남자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하면서 힐링 좀 하고 오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다녀와, 단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가는 건데 갈 수 있지 하고 쿨하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남편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브리핑을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니겠다는 요지였습니다. 무려 두세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무조건 외박을 포함한 여행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개인 사생활과 힐링할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가 엄연히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집을 비우고 밖에서 자고 오겠다는 게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남겨질 내

주말은 어쩌고 가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걸 쿨하게 오케이 해주는 게 진짜 멋진 아내인 걸까? 아니면 그냥 방임인 걸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애 시절 남편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희는 5년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자주 만났고 서로의 성향을 파악할 기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때 남편은 여행에 여자에도 집착하지 않은 전형적인 집바보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그저 가까운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각자 할 일을 하거나 기껏해야 교외로 드라이브 한 바퀴 돌고 저녁에 깔끔하게 각자 집으로 귀가하는 걸 가장 편안해하던 사람이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도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며 집이 최고다를 입에 달고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도 안정을 찾아야 할 3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언젠가부터 이 남자의 마음속에 방랑벽 같은 집착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들어 주말만 되면 SNS에 유명한 캠핑장이나 독채 펜션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뚫어지게 보지를 않나.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연애 5년 동안 철저하게 본색을 숨겨온 여행 집착남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결혼 생활의 엄청난 압박감이 이 남자를 밖으로 내모는 걸까요? 예전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인배처럼 놀다 와라 하기가 참 묘하게 찜찜하단 말이죠. 혼자 머리를 굴리며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다가 문득 한 가지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숙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후반의 동갑내비 부부이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서로의 커리어와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 들어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대화가 부쩍 찾아졌습니다. 병원 검진도 알아보고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타임라인이 서서히 육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인 건 확실합니다.

주변 유부남 선배들의 뼈 때리는 조언이 남편의 귀에 꽂혔겠죠. 애 생기면 1박 2일 여행, 꿈도 꾸지 마.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집 앞 편의점 가는 것도 허락 맡아야 해. 물론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급해진 데에는 이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아이가 생겨버리면 내 인생에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영원히 끝난다. 이 생각과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꾸만 밖으로 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동창 녀석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재미없는 인간들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지만 정기적 외박 허용이라는 이 전례 없는 규칙이 앞으로 저희 부부의 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눈치를 보며 여보, 다음 달에 애들이 낚시 가자고 하는데 라며 밑밥을 던지고 있고 저는 글쎄 날씨 보고 하며 능그렁이처럼 넘어가고 있는 대치 상태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고 쿨하게 넓은 마음을 가졌던 내가 왜 결혼 3년 차가 되니 남편의 1박 2일 외박 요구에 이토록 심각하게 가치관의 대혼란을 겪게 되는지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무게감과 앞으로 다가올 육아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저 역시 보이지 않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집 부부들은 외박 여행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쿨하게 보내주고 나만의 주말을 즐기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초장부터 외박의 싹을 잘라 가정을 사수해야 할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박 요구는 가정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육아 계획을 앞두고 애가 생기면 여행 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 텐데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는 더 뼈빠지게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내 인생의 자유가 여기서 끝이 나나 하는 눈물겨운 보상 심리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신 남편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주말만큼은 아내 역시 완벽한 독신 생활이나 힐링 여유 시간을 즐기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도 그에 상응하는 독박 가사 보상을 치르게 하는 등 등각교환 법칙을 부부의 공식 룰로 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은 유부남으로서 과한 편이니 1년에 딱 2, 3회만 보장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정을 지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합의해 나가는 것이 부부 모두가 서운함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동창들과의 여행만으로 풀게 두지 마세요. 애가 생기기 전 30대 후반 무자녀 부부로서 갈 수 있는 조금 더 멀고 근사한 해외여행이나 장기 여행 계획을 부부가 함께 짜보는 건 어떨까요? 둘이 보낼 황금기 공간을 먼저 채워준 뒤 친구들과의 시간을 허용해야 남편의 관심사도 다시 가정으로 중심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

급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제품 두골테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두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백자방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5곽을 싸면 20곽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한 곽의 평균 가격이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원래 15곽에 15곽을 주면 100% 물어다 주는 셈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황차 또 5곽을 더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2,000원에치 거의 우리 현금권을 받는 그 셈이 되는 그 각도가 되지요. 그리고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2곽을 싸면 15곽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2곽에 12곽이게 되면 100% 물어다 주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3곽을 더 얹어주게 되었으니까 1,500원이치 또 상품권을 받는 그런 격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5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구복약과 외용약을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는 제가 인정하는 데는 이 제품이 처음이지 않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드시면서 골격통은 이루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것만 불편하면 그것만 딱 그 반사구 같은 고약을 붙이면 되는데 오히려 여기저기 여러 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생활질이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픈 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충분한 임상 경험과 그 약재 자체가 우수한 약재 조합

0: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보통 어느 뭐 단순하게 어쩌다 이렇게 한 건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나도 지금 여름에는 여기저기 아프고 많이 또 머리도 많이 무겁고 정신도 안 나고 뭐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식은땀도 나고 이래서 지금 어떤 날 우유도 막 오르고 이랬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백사방 구매를 지금 먹었는데 효과형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특허 받으냐, 효과 더 좋습니다.
0: 그렇죠.
2: 요즘은 그거 먹었는데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요. 맥이 그렇게 어떻게 맥이 납니다. 식은땀 나도 식은땀도 좀 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무염이 있어서 그냥 모기가 뭘 걸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밤은 그게도 어떤데 아파서 바쁘고 그냥 붓게 됐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냥 몽란지도 자꾸 났다. 10시 그런지.
0: 예.
2: 몽란지라도 그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0: 어, 그렇죠. 종합으로서 그게.
2: 예.
0: 주약에 상처열이 심하게 되어 있으니까, 배열이 예. 심하니까 몽란지 자꾸 나는 겁니다.
2: 예.
0: 이게 상처를 해결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지 예. 않았습니까?
2: 간질간질 거르던 게 지금 간질 거르지 않습니다. 그래, 뭐 다음에. 아프던 것도 아프지 않고 좋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좋습니다. 먹던 약속하지 얘기하기 구부러에이다 그런지 먹을까 인스 먹이 편안했을 때다.
0: 그럼요.
2: 시원해라고 가슴 보지 마 시원해놨대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여름에 효과 잘 보고 있는데 이 소화에도 영도 좋았을 때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소화 안 되면서 그냥 변비 있었댔습니다. 조금씩 밥 먹는 것도 변비 있던 게 변비 지금 다 풀렸습니다. 지금.
0: 아, 이게 예. 예, 부중해주는 이런 성분이 예. 들어갔습니다. 황정이라 성분이. 그러니까 예. 자연적으로서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예. 잘 통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여름에는 좀 좋습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나 듣고 받은 약이 되고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어태도 지금 먹고 있는데 집에 아저씨가 우리 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약
0: 같이. 아, 그래요?
2: 예, 예. 예. 나는 목 대퇴도 뻣뻣하고 견주염이 자꾸 터지면서 어깨 박주병 쏴나고 자꾸 아프다 말입니다. 저리고
0: 예.
2: 그래서 되겠는데 그 다음에 목에다 바르고 또 어깨다 바르고 예. 암하니까 어느 속에 있을까 영 시원하고 예.
0: 예.
2: 숨 어렵습니다. 그런 게 아프던 게 저리던 것도 아예 저립대다 지금
0: 예.
2: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집 아저씨도 그냥 씁니다. 무릎이 아파서 그냥 쓰는데 너무 좋다도 날마다 어디 지마켜도 낫다 미랬대다.
0: 그렇죠.
2: 그래서 내 지금 약이 두 가지 약 우리도 같이 먹고 내 좋으니까 두 가지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투골태가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2: 예.
0: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2: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보니까 그럴 때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투골태약 어제는 한 넉 달 썼습니다.
0: 예.
3: 야, 원래는 예, 나는 이 허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침도 돌아다니면 많이 맞고 약도 많이 쓰고 했는데 안 해갖고 내 당연히 저는 바빠서 얘네 이 저기 이 풍비 수박을 다 맞았습니다. 네,
0: 아, 풍비는 임시지 길게는 오히려 아이하는 치료인데 예, 임시 네, 때문에 그러는 거죠.
3: 네, 너무 바보 없어. 밤에 숨이 못 통제 난다 그래 진통제 먹어도 그다음에 효과 막 알고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0: 그럼요.
3: 예, 그래, 그거 맞을까나 해서 많은 시간은 괜찮습니다.
0: 한 도수는 많이 났죠. 예, 예.
3: 또 뭐, 조금 지나갈까나, 또, 그, 발생하고.
0: 원래대로 또 떨어지죠. 예, 예.
3: 근데 올해 와서 내 지금 이 차량 나온 이 투골테를 지금, 예, 선생님, 저기, 방송 듣고서 이 투골테를 갖다 딱, 어서 몇 달 딱 썼는데, 이어가네, 예. 이거 바르고, 원래는 이 허리날이 나게 되면 더 합니다. 이 허리날이 다리 통신하고 쏴나고, 예, 바르고.
0: 그렇죠.
3: 예, 그런데 지금 이 바르고 먹고 딱 하니까, 예, 아프지기를 그저 젓가락 발라서 이 안 뭐 좀 하고 하게 되면 이 차이 없습니다, 아픈가.
0: 어, 그렇죠. 예, 예.
3: 그 안을, 옛날에는 그 뭐 진통제 먹고 해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 암은 저 진통제만 먹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나쁩니까, 이게 다.
0: 어, 그렇죠. 예, 예.
3: 아무 불상이 없이 그저 이 차에서 예, 그 아픈 형태가 사라집니다.
0: 예. 예.
3: 그리고 이제 여러 번에 나도 예, 허리도부터 그러니까 다리도 어떤 때는 무릎보다도 그냥 통신하고 어떤 또 발이 꺼져서 내가 원래 아프고 이래서 예, 아픈데 너무 많이 여러 곳에 확 바르고 아프 여기 아프면 여기 바르고 그다음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넉달 만에 여간에는 완전 전제 나.

0: 가지고에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1: 그게 관절통이 그렇게 해결받는다는 게 다르냐 그러는 대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예.
0: 예, 확실히 이게 발명특허 받은 약이 받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른 약을 옛날에 뭐 나름 많이 썼습니다. 뭐 여기 방문하고 뭐 먹는 약들로 또
1: 그랬겠죠. 예.
0: 이랬는데 이다침 효과 보면 이 약은 진짜에 쓰자마자 덜의 효과 봅니다.
1: 이거는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그만한 림산 경험이 많이 나와서 국가에서 특허를 주는 거지. 그러자면 어지간한 제품 누구 속이느라고 특허를 내오겠습니까? 안 그렇죠. 이건 확실히 노령계에 들어서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한테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관절통으로 젊은이 가운데서는 어디 상냐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너무 잘 맞습니다. 예.
0: 예. 만약에 이 약 어서는 좀 싸서 꾸준히 그나 쓰면서 내 꾸준히 쓰게 되면 완전히 이게 다 이따가는 완전히 이런 것들이 다시 발작할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이거 구멍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치료가 완미하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확신을 갖고 복용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그래도 오늘 저도 이럴 구각들에 자살 바뀌시다네.
1: 아, 그렇게 해서 12강에 15각을 드립니다. 큰 기회입니다.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남의 두껍대수는 한단바 선생님.
1: 예.
3: 약이 정말 이게 뭔가 특허 약이 다른 다른다.
1: 예.
3: 이거 무슨 발명 특허.
1: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3: 예, 발명 특허 받은 약이 확실히 다른다.
1: 그럼요. 예.
3: 아니 무슨 약 그 무슨 손가락이 불어나도 그 허리 그다음에 무릎이 뒤에서 다리 같은 게 불어났지. 아니 속잡았으니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1: 그게 손가락 마디가 불어났던 게 이게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100%는 아니지만 해도 그게 불어났던 그 손마디가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3: 손가락이 그 열 손가락 다 불어났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손가락 굽혔다 뺐다 못하지. 물건 치기도 힘들어지고.
3: 어선이, 그러니까 어선은 그것에 칼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지도 않고 감각이 벌써 감각이 깨가 손끝이 손톱이 붉은색이 뜬다고 원래 하얀색이 됐습니다. 손톱이 자꾸 끊어지고 그걸 피 먹는다.
1: 그렇죠. 피가 전달되지 못하니까. 예.
3: 그러니까 지금 와는 손가락이 그래서 붉은색이 뜨고 이 손끝이에 손톱이 다 붉은색이 뜨고 그다음에 그 낡은 게 빠져나가고 색이 이렇게 나온다.
1: 예.
3: 이게
1: 예.
3: 아예 정말 국가 발명 특허 받은 약이 좀 확실히 단다. 그리고 허리 좀 이게 구부대는 조금 어떻다 말까 약간 좀 이렇게 무거운 거 못 들었습니다.
1: 그렇겠죠.
3: 6건, 7건, 8건 이상 못 들고 그건 대6건 이렇게 들고 싸고 있으나 또 싸나가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것도 이롭습니다. 무거운 좀 무거운 거 들어도 괜찮다 말입니다, 선생님.
1: 그렇죠.
3: 이게 용도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내 이전에 또 고가약 한번 먹어봤는데 한 달 딱 먹을까 그다음 위 아파 못 먹겠습니다.
1: 예.
3: 한 달
1: 아 그렇죠. 보통 고가약은 모두 위를 상해서 못 먹겠다 그렇게 하죠.
3: 예, 한 달까지 이렇던 게 한 달 딱 못 먹을까 위 막 열이 나고 밥 마시고 밥 먹으면 근데 이건 석자밥 쓰는데 아무리 밥을 된데 또 먹습니다.
1: 대단하죠. 예.
3: 대단히 좋습니다. 이야기. 그렇죠. 무릎이도 그다음에 별 한짝이 별로 이래 빼져 나온 것 같은 그것도 별 들감 감이 든다 말이다. 결국 바르는 게 또 그 같이 할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3: 예, 이번 대학당 이네 또 누구를 소개한 사람이 쓴다 친구.
1: 예.
3: 예 허리도 못 쓴다만 결국 바르고 먹고 하면 좋다니까 같이 겸 싸겠다면 먼저 내보고 싸라고 걔 같이 논하가자 이래 싸다고 예. 한다.
1: 그렇죠. 사회에서 이 제품에 대한 요구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예. 누구마게 이 걷지 못하고 뼈대 모습 나가지 못하면 미인은 짜부째 그만.
1: 그렇죠. 예.
3: 걸어야 된다. 나가 걸어야 오래 사는 게.
1: 그렇죠. 예.
3: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골대 쓰고 있습니다, 저는.
1: 예.
4: 저는 경추병에서 목을 돌리지 못하고,
1: 큰일이.
4: 목을 아프고 그랬었네, 이거
1: 예.
4: 전에는. 그래서 이 약 쓰기 시작은 이제 한 석달 조금 돼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그래요?
4: 근데 예. 이제 아들 이사 보이고 뭐 약도 먹고, 이거 타서 붙이고 영양제 주사들 만큼 그냥 다 해봤습니다.
1: 그랬겠죠.
4: 알기지 않더만 보니까. 조금 쓰면 예. 알기니 하나 또 안 되고, 예. 그런데 이것은 많이 좋아서 이 양이 좀 확실히 좋았을 때.

0: 믿어도 됩니다. 예.
1: 그런데 견주현미에서 바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 박물관이 형 힘들었죠.
0: 예.
1: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1: 예, 바로 올려야 돼. 이래도 우리 관절이 아파서 조금 걸으면 아파서 조금 가다가 앉아 쉬었다 가고 또 가다가 또 쉬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1: 이 관절약이 이게 최고약입니다.
0: 예, 예, 예.
1: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이 약 싸고 그 하나 물어보고 그 백사방 그 보약이잖습니까?
0: 예, 예.
1: 갑상선에 류가 있는 사람이 뭐가 못했습니까?
0: 그게 갑상선에 류가 있다 하게 되면 심장병을 불러오기 제일 쉬운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런 걸 막나해서 갑상선이라면 호르몬 분비 중요한 그 장기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게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은 어느 거는 공지하고 어느 거는 뭐 윈실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해도 용호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병까지 부르게 되어 있는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데 항차 갑상선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갑상선류가 이제 있다 했죠.
1: 예.
0: 예.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종양을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한몫을 합니다. 예. 쓰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1: 이번에 활동합니까?
0: 활동합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을 사면 20각을 줍니다. 한 각에 398원인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니까 이 제품 이 정도게 되면 한 각은 12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백자방 구보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 자꾸 어지럼증도 하고, 예. 위 나빠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심장에 붙이고, 이래서 시장에 썼는데, 야, 이 백자방 구보에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예.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한데는 그만한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
3: 예, 예, 이 혈압도 저리 잘 되지. 어지럼증은 너 얼마나 아이 먹으니까 나한테가다 이렇습니다.
0: 그게 큰 해결입니다. 어지럼증이란 건 뇌 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3: 아이, 어지럼증이 그냥 약을 먹어도 아이 되던 게 이 백자방 구보약 쓰고 어지럼증이 없어요.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혈압도 저리 잘 되지. 심장이 그렇게 붙임에 자꾸 후두루루라는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식사 돌아서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0: 예, 예, 예.
3: 그러니까 영 맥이 나고, 영 눈에, 눈동시 나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백사방 구백 한 가지를 가지고, 내 지금 영, 여름 눈으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 백사방 구백 우대할 때 15각 사면 20각 주제.
0: 그렇죠. 잘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옛날 그거 좀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예, 그렇게 하셔. 이 백자방 구방액은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종합으로 풀어주는 데는 확신을 갖고 복용만 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예.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이 두걸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아주 뒤에서 자꾸 소리도 나지, 허리 다리 아프면 걸기도 아프지. 마음이 특히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지, 두걸케를 지금 선택해 써봤는데, 써보니까 말 좋아지니 알긴다, 지금.
0: 그렇죠.
4: 뒤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나고.
0: 콤팥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4: 아니가 내 등이 아픈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4: 저기 소변 차서 다쁜 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근데 활동이 잠깐에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간에 부담이 가고 콤파츠에 부담이 가는 이 점, 그리고 위를 상하는 이 점도 많이 풀어주게 되었으니까 실 놓고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5: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

0: 1990년대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요. 발명 특허를 받은 그 첫 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이다. 이렇게 첫 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어려운 질병에 속합니다.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하고 자기절로 자기 그 면역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관절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모로서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으면서 지금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위에서 그 처음 그 펜터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나왔지만 해도 뭐 발뒤축 골가시라든지 통풍 같은 어려운 질병입니다. 통풍 여러분들 뭐 직접 본인이 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고관절 괴사, 이 고관절 괴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뭐 얼마나 힘든 이런 질병이란 거,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마구리 뼈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거 포함해서 넘어져서 상한 부위, 특히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넘어져서 그로 인해 가지고 반년, 길어서 1년 그 안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상하는 게 고관절을 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상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철심을 박았는데 철심을 박은 다음에도 통증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 폐기는 폐지만 해도 통증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여성들 가운데서는 산후풍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뼈마디가 아파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좋은 제품 외용과 구복과 이 두 가지를 결부하는 우수한 제품 발명 특허를 받은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일단 쓰시게 되며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이 제품은 위를 기본으로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은 위에 부담이 가서 그리고 많이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고 콩팥에 부담이 가고 이래서 힘들어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위를 상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치료에서는 관절통을 해결해서는 우수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해도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개미는 우리 여러분들이 늘 눈으로 보고 그러지만 해도 개미가 어떤 동물인가 한 데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서 이 개미는 체중은 아주 작지만 해도 자기 체중이 400배의 이런 물건을 올리 거뜩 듭니다. 우리 왕왕 개미 굴러 그 물고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체중이 1700배 되는 물건을 끌 수 있습니다.

0: 이렇게 개미는 관절이 좋게 되어 있고 모든 골격이 좋게 되어 있는데 개미는 다리가 6개 있고 이빨이 양짝에 2개씩 쌍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에너지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런 동물에 속하면서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이런 동물에 속하는 게 개미에 속하는데 본초 강목에서는 개미를 불러서 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 자체는 후즈정 구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후정이란 건 일으킨다는 후자고 정이란 건 정확하다는 그 정자인데 그 함의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주요한 이런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걸 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번이라는 것은 인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흑개미를 위주로 해서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퉁습을 몰아내면서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며 친주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 습열을 빼주는 역할하고 관절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무균성 염증을 소염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절통은 본 제품을 드시겠다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알맞고 유리한 것을 현명하게 고르도록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겉모습이 깔끔하고 보기 좋은 떡은 맛도 좋듯이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 일은 실제로도 알차고 쓸모가 많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아래에 자신에게 알맞고 유리한 것을 현명하게 고르도록 일깨워주는 속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2번, 보름달이 밝은 줄 몰랐더냐. 3번, 크고 단 참외. 4번, 인정도 품하시라.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할게요. 동요 별명 이야기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1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을 볼게요. 다홍치마는 짙은 붉은색의 치마를 말하는데요. 이 속담은 같은 값이거나 같은 노력을 들일 바에는 굳이 평범한 것보다 더 좋고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크고 단 참외라는 속담은 참외는 작아야 맛이 좋은 법인데 크고 달면 더욱 좋다라는 뜻인데요. 겉보기에는 좋고 실속까지 갖춰 완벽한 것을 비호해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속 알맹이까지 알차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네, 아래의 동요 한 곡 듣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산아이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서 힘들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혼자서는 벅차고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변 친구들, 가족, 선생님들과 함께 합치고 마음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는 소중함을 알려주는 여러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우며 단합과 합심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개미 천 마리면 바위

벽돌도 굴린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작고 힘없는 개미라도 수많은 개미가 함께 힘을 모으면 무거운 바윗돌도 굴릴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작은 힘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면 상상 이상의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또 개미 천 마리면 망돌을 굴린다라고도 합니다. 하급에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한쪽 손바닥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고 두 손바닥을 서로 마주쳐야 비로소 소리가 나듯이 모든 일은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함께 참여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을 또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 난다,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만 고집부리고 행동하기보다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힘을 써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이 속담이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이어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얇은 종이 한 장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들면 훨씬 가볍게 느껴지듯이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일이라도 여럿이 함께 나누어 하면 부담이 줄고 수월하게 마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을 또 종이 한 장도 맞들면 가볍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숙제를 함께 의논하거나 청소, 활동, 체육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서로 일을 나누고 협력하면 훨씬 빠르고 즐겁게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우리 함께 살자야를 감상하겠습니다.

자이도 火焰高라는 속담을 볼게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커지고 장작이 많으면 불길이 세차다라는 뜻인데요. 여러 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비교서 이르는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면 일을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一人一粒沙，众人一块金 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한 사람은 하나의 모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 덩어리 금이라는 말인데요. 한 사람의 힘은 흩어진 모래알만큼 작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 위력이 크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종지정정이라는 성구를 볼까요? 무리종 뜻지 이룰성 성 성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합심해 협력하면 튼튼한 성벽을 이룬다라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이 하나와 같이 단결하면 어떤 어려운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선어의 마음만 맞으면 성을 이룬다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놀러 갈 텐데를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힘을 합치는 데 관한 다양한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세상에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개인적인 이기심보다 단합의 마음을 갖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이 돼 우리의 앞날을 더욱 밝고 멋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고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아버지도 셋째의 속마음을 짐작하신 게 분명했다. 어쩌면 셋째는 이미 결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내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남매 중 유독 셋째가 김호, 김리, 오누이와 가까이 지내더니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싶었다. 나는 그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몰랐지만 둘째와 막내는 그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막내마저 김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오직 셋째만 그들과 친하게 지냈으니 셋째는 본디 마음이 너그럽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

0: 성격이었고 한우도 우리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런 점이 이렇게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는 더 이상 셋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슬그머니 눈곱을 닦으셨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장 무서울 때가 소리를 지르시거나 매를 드시는 순간이 아니라 말없이 가라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셋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분노도 이해가 갔다. 나는 어릴 적 김호의 아버지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혼인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때의 소란과 수군거림이 마치 세제의 일을 예견하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와 둘째는 모두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각자 외지에서 살림을 차렸고 막내마저 지난해 한국으로 시집간 상황. 이제 셋째가 결혼할 차례였는데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이다. 셋째는 산소에서 먼저 내려갔고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저녁때가 한참 지나서 마을 어느 친구 집에서 혀가 꼬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한참 횡설수설했다. 정작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다. 그러자 셋째는 어머니를 보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 시간쯤 지나 셋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신발끈을 겨우 메고는 부모님께 대고 두려시 말을 내뱉었다.
1: 할 수 없을겠구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내 혼자서라도 결혼은 해야겠구마.
0: 과연 셋째다운 행동이었다. 그는 언제나 신중히 헤아리기보다 일단 뛰어드는 성미였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대가를 따지지 않고 먼저 시작했다. 그런 성격이 가끔 좌절을 안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놈아 한마디를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안 된다 하고 외치셨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세제는 휘청거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다시 내게 시선을 준 다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한 달 후 세제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이미 통보한 셈이었고 둘째와 막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알렸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나와 둘째 부부만이 참석했다. 막내는 한국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오기 어려운 데다 아버지가 오지 마라 하시는 바람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처음 경험했다. 신부 측은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붐볐지만 한쪽에 따로 앉은 신랑 측 상에는 우리 두 형제 부부와 아이들까지 도합 여섯이 앉았으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셋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내가 보기에도 재수는 이뻤고 시집 식구들과 인사할 때 조선말을 썼는데 그 말투는 완전히 서울 말씨를 본뜬 듯했다. 게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집 쪽 하객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는 느낌도 뚜렷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잘 살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며 어깨를 타도겨 줄 때에야 싱글벙글 웃으며 이쪽 저쪽 인사만 돌리던 셋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다.

0: 몇 세월이 흘렀다. 셋째의 딸이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중 입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 누이와 10살 터울이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했다. 첫 돌에 보았을 때 셋째를 닮아 얼굴이 동그랗고 토실토실한 것이 모습에답게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대개의 남자애는 엄마를 닮고 여자애는 아버지를 닮는다지만 셋째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고르게 반반씩 나눠 가진 듯했다. 나와 둘째는 여전히 셋째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셋째가 고중을 중퇴한 데는 학교가 멀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골에서 아들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이 팍팍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모님도 셋째가 그만둘 때 왜 강하게 말리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래서일까. 셋째가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을 했어도 우리 두 형제는 조용히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연락도 끊지 않으며 지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한족인 채수는 인간적으로도 셋째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자식이라 했던 아직 한두 자리는 더 쓸만하군 라고 했다. 자신도 나중에 이곳에 함께 묻히길 바란다는 뜻이리라. 때마침 훈훅한 봄바람이 불어와 파릇파릇 싹트는 대지를 오르쓸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나도 문득 산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지목한 자리 말고도 공간이 더 있긴 했다. 우리 삼형제까지는 누워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글퍼졌다. 이제 나도 머지않은 종말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나는 소변을 핑계로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기지국이 멀어서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의 집인가 뭐? 라는 아버지의 말은 이제 셋째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셋째의 가족 전체를 포용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만 용서한다는 의미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홀깃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슬쩍 중정을 또 보았다.
1: 셋째네 아들도 이제 곧 소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0: 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굳어지지도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버지를 흘금 보시며 입을 비쭉하셨다. 어머니는 역시 마음이 여리셨다. 그동안 아버지는 셋째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셋째가 가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셋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반응을 전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이라도 함께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비록 코가 떨어질 위험은 여전했지만 말이다.
1: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 더 계시겠니? 살아생전에 풀어야 할 게 아니냐?
0: 셋째가 야, 야 하고 연신 수긍하는데 재수의 목소리가 더 확고했다.
2: 당연히 그래야죠, 아주버님.
0: 역시 눈치와 슬기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나는 곧바로 셋째에게 연락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다. 아버지도 들으시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니 어머니는 그래, 잘했어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하고 헛기침을 하시며 안방에 들어가 누우셨다. 그것으로 이미 목이 나신 거나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기 전 셋째네 부부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 문턱을 넘었다. 차는 재수가 운전한 모양이었다. 오늘 청명을 맞아 처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인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귀향의 담력을 키우려 한잔한 건지 셋째는 얼굴에 술기운이 선연했다. 그러나 부부의 표정은 밝았다. 셋째는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재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0: 아버지는 셋째의 아들을 보시더니 마침내 굳었던 얼굴이 풀리셨고 미소까지 띄셨다. 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1: 우리 손주 어디 좀 보자
0: 하며 무릎 위에 앉히셨다. 무거운 공기를 깨기 위해 나는 성묘 이야기를 꺼냈다. 셋째는 처가 산소에 다녀왔는데 최근엔 화장이 대세라 납골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반나절을 기다렸다고 했다. 저녁 식탁에는 당연히 술이 올라왔고 재수는 아들을 데리고 식구마다 정중히 술을 따라 올렸다. 1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발길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만 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세제의 아들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어느새 할아버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2: 아바이! 아바이!
0: 하며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서 자랑하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친 재수가 세제에게 눈짓을 했다. 이어 어머니 손을 잡아 아버지 곁에 앉히고 세 식구가 함께 큰절을 올렸다.
1: 딸에는 고중입시 준비 때문에 못 따라왔어요. 늦었지만 큰절 받으세요.
0: 연습이라도 해온 듯 재수와 조카는 모두 제법 절을 잘하였다. 어정쩡 무릎을 꿇는 셋째보다는 나았다. 그보다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풍경이 된 온 가족의 큰절에 나는 감동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재수가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꺼내는 동안 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셨다.
1: 이 아바이 고집동이 됐어는 이놈 제법 잘생겼구나.
0: 아버지의 눈곱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코까지 굴쩍거리셨다.
1: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0: 며느리가 표준어를 잘해서인지 아버지는 사투리도 쓰지 않으셨다.
1: 내가 옛날 생각만 했지 세상이 변하는 건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0: 아버지는 술기운을 빌려 모처럼 긴 말씀을 하셨다. 곁에 앉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어가셨다.
1: 얼마나 좋은가. 한족 며느리도 조선 말을 잘하고 손자 녀석도 짜구배가 돼서 그런지 눈이 부리부리한 게 장수상이고.
0: 굵은 눈물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래간만에 다시 본 아버지의 눈물.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코끝이 찡해나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에게 근본이란 대체 무엇일까? 전주 김씨와 고향 함흥만이 아닐 것이다. 왜 아버지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나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왜일까? 사람들이 모두 돈 벌러 떠나면서 점점 비어져가는 마을 때문일까? 아니면 모두들 외국이나 대도시로 진출하는 이 시대 때문일까? 나는 슬그머니 등뒤가 허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낮에 다녀온 그 산소를 다시 보았다. 속으로 아버지의 산이라 부르던 밭지경 같지만 풍수 좋다던 그곳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노루무레한 마른 잔디가 덮인 봉분들이 여러 보였다. 그러나 꿈을 꾸는 나는 예전처럼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정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단연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학 창작을 계속하고 있는 홍용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홍용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홍용암 시인은 1970년 6월에 흥룡강성 동명에서 태어났습니다.
0: 예.
1: 가정의 경제난으로 연변대학 2학년 때 중퇴하고 하해해서 장사에 진출합니다. 어느 한 번에 그 강아지를 안고 저희들 그 신문사에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는 뭔가 모르니까 그걸 팔자고 지금.
0: 예.
1: 그걸 누구한테 팔자고 지금 안고 다닌다. 초창기에 아주 극심한 생활난에 봉착했을 때였는지라에 아주 짐작이 됐습니다. 그는 16세 때 첫 시집 꽃무지개를 출판한 후 지금까지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문, 중문으로 무려 50여 권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0: 예.
1: 해내외 문학상 30여 차를 수상하고 중국에서 또 중국 100명 개혁 창업 걸출 인물로 선정되고 또 중국 당대 걸출한 인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는 연길시 10대 우수 청년, 연변 청년 5사 상장 획득자, 연변 10대 청년 창업 샛별로 명명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중화 공훈 훈장, 조선에서 로력 훈장, 한국에서 중환 우호 교류 공로 메달을 수훈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텔레비전 제작 중심에서 연변 조성족 자치주 창립 50돌을 맞으면서 홍용암의 인생 일대기를 반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흰구름의 길 상하집을 촬영 제작에서 방송했습니다.
0: 네.
1: 현재 련행성 단동시 웰빙 건강제품유한회사 이사장, 연변주 정협위원, 연변 두만강 지역 경제발전연구중심 고급연구원 등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홍용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꽃입니다.
2: 꽃. 홍용암.

0: 겨운에 추웠던 돼지, 봄맞아 하늘 향해 높이 든 족배.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잘 잘.
1: 이 당시 주요 포인트는 이 바로 꽃송이를 술잔으로 본 것입니다.
2: 예.
1: 그것도 이 봄을 맞는 축배의 잔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꽃이란 술잔에는 이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차 넘친답니다. 즉 철철 넘칩니다. 봄을 맞아 피어난 꽃송이를 이 축배 잔으로 본 것으로 시가 이미 다 된 거죠. 시인의 상상력을 잘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꽃망울입니다.
0: 꽃망울 홍용암. 무엇에 성났을까 뽀로통 입 꼭 담은 꽃망울.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아이 숨막혀 그만 노염 가시고 빵긋 웃네요.
1: 예, 이번에는 이 꽃망울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연에서 이 꽃망울을 성이 나서 뼈로 통해 있는 걸로 묘사하고 그래서 입까지 콕 담은 걸로 묘사하고 다음 연에서는 이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웃어버린 것이 그만 꽃이 활짝 피어난 거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이 아예 노염 가시고 빵긋 웃는 꽃송이를 쓰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 아지랑이 간지르니까 빵 꽃으로 즉 웃음꽃으로 터진 꽃망울입니다. 묘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동시입니다. 시어를 고를 때에도 아이들이 동심에 맞게 잘 골라서 참다 참다 너무 숨막히다 다시 빵 터지게 만든 이런 것이 이 동시에서 참 잘 묘하게 표현됐습니다.
2: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입니다.
0: 눈 홍용암. 온 하늘에 하얗게 춤추며 나풀나풀 하늘에서 겨울나비 날아내려온다. 어느새 팔랑 매화꽃이 앉은 나비 봄 꿈을 꾼다. 나비와 꽃의 입맞춤 바야흐로 새 봄이 시작된다.
1: 예, 이 동시 작품은 면으로부터 점으로 점진적으로 써내려가는데 먼저는 온 하늘을 온통 하얗게 색칠한 그런 그 춤추는 나비 군상들을 묘사하고 즉 눈을 면으로 묘사하던 데로부터 시작해서 매화꽃에 앉은 나비란 이런 점으로 좁혀서 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비와 꽃의 입맞춤을 순간적으로 나비와 꽃이 딱 입맞춘 이 순간을 새봄이 시작되는 대로 이끌어갔습니다. 면과 점을 잘 재단해서 짜이게 만든 형상이 잘된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잠이 들었네입니다.
1: 잠이 들었네. 홍용암. 엄마는 아가만 귀여워 아가를 안고 깜빡 잠이 들고, 아가는 고양이 제일고와 고양이를 안고 쌔근 잠이 들고, 고양이는 또 털실볼 재롱스러워 털실볼 안고 가릉 잠이 들고.
2: 예, 이 동시는 모두 다 자기가 제일 귀여워하고 자기가 제일 고아하거나 자기가 제일 재롱스러워하는 실물들을 안고 자는 그런 모습을 아주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아기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또 털실보를 안고 잡니다.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깜빡, 쌔근, 가릉 이런 정제된 시어들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그 잠들 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참 묘하고 잘 구사한 동시입니다. 독자들은 또 이 동시를 통해서 각자의 특성상 그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재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그 맛을 새김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이 그 잘 정제된 짜인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못입니다.
1: 못, 홍용암. 마당에서 타박타박 뛰어놀다 못을 밟았다. 아차. 섬직한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니 긴 못이 신바닥에 뚫고 꽃신우까지 나왔네. 와, 하늘이 무너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달려와 조심스레 신을 벗기고 보니 웬걸, 마침 못이 발가락 새를 꿰고 나온걸. 뚝 멈춘 아기의 울음소리.
2: 예, 이 동시에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그만 이 못을 밟았는데 그 못을 처음 발견했을 땐 못이 신바닥 죽게 뚫고 꽃신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만에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와, 하늘이 무너지는 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막 달려와 보니까 아, 밑에 뜨 본 게 아, 맨바로 그 모시가 예, 발을 다치지 않고 발가락 사이로 예, 나왔단 말이에요.
0: 네.
2: 그래서 그제야 엄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아이도 뚝 멈춘 아기 울음소리. 예, 아이도 울음 멈췄습니다. 결국에 발가락 사이로 못이 나오다 보니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짜아짜한 순간이었습니다.
0: 예.
2: 동시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 순간을 딱 포착했죠. 엄마와 아기 마음을 예, 죄다 놓는 순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동시는 이미 독자들의 마음을 억제해 놓았습니다. 동심에 부합되고 마음을 사로잡아낸 순간 포착을 아주 묘하게 고안해냈습니다. 이 스토리만으로도 시는 다 완성된 거죠. 시인이 재치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식은땀이 쫙 나오게 만들다가 결국 네. 들어가게 만들었죠.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사슴뿔 나무입니다.
1: 사슴뿔 나무. 홍용암. 한낮을 놀다 지쳐 소르륵 잠이 깜빡 든 새 누군가 꽃사슴 머리 위에 가만히 홈을 파고 심어놓은 나무씨 두 알. 내리는 비 맞고 가지런히 우석우석 자라났네. 멋있는 나무 두 그루. 꽃사슴 머리 위에 동실 실려 신선같이 이산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천하강산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 땅속 깊이 뿌리 박혀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두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개암나무, 본나무, 참나무 모두가 술렁술렁 설레이네.

0: 예, 이 동심리 이 사슴뿔나무란 이 제목은 이분이 어느 동시집 시집이 제목이기도 한데 아주 이것도 명확히 고안해 냈습니다. 지금 고사선 위에 누가 화물 파고 심어 놓았는지 가지런히 으쓱으쓱 멋있는 나무 뚝으로 탁 자라났단 말이에요. 고사선 머리에 동실 실려 신성같이 지금 이산 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지금 천하강산을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서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드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깻나무, 밤나무, 참나무가 모두 슬렁슬렁 설레입니다. 야, 저 나무는 좋겠다. 사슴이 머리 위에 자라났으니 마음껏 세상 금수강산 다 구경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엉뚱하고 묘하게 사슴이 머리 위에 난 사슴뿔을 나무로 화해서 기막히게 동시를 엮어냈습니다. 이 화면만 생각해도 한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미 됐습니다. 시인이 재치가 이만저만의 안해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되는 그 화면이 있는데 지금의 그 청집 뜰이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마 한 30년 전에는 보게 되면 청집 그 꼭대기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그 평평한 꼭대기에 나무씨가 앉아서 거기에서 그 자양분을 섭취해서 청집 꼭대기에 나무가 자라던 그런 장면도 있었지.
0: 예, 있지요.
1: 예. 네. 있지. 그것이 바로 그 지금 이 시에서 그 이 시인이 보완한 바로 이 사슴뿔 위에 또 오면 바로 그렇게 그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그저 뭐 나무가 자란다는 그런 장면을 되게 아주 묘하게 매치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0: 예, 아주 예. 그 합당하게.
1: 네. 아마 생활 논리적으로도 이게 아주 합리하죠.
0: 예.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제마전입니다.
1: 제마전 홍용암. 호시탐탐 디오란 제마전 엿보던 뽀드렁 이빨 욕심돼지 울바자 듬씩씩 도지고 들어와 흉악한 대가리 쑥 들이미니 이 그 도깨비야 졸장공원 밭바라 바자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산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이놈 어리 덤벼봐 강냉이는 호통 빼녀 발굽을 씩 걷어붙이고 고추는 내몰차게 비수를 내 흔들고 가지는 기세 등등 방망이를 꺼내들죠. 침략자다 뚜뚜 청동원. 성급한 호박꽃만 긴급나팔 부느라 보리 잔뜩 부어 해덤비며 떠들썩. 디오란 제마전은 삽시간의 수라장.

예, 이 동시도 아주 기막히게 잘 설계했습니다. 지금 참화전을 하나의 전투장으로 묘사해냅니다. 먼저는 대제가 욕심 가득 물고 참화전을 넘보면서 어슬렁거립니다. 그걸 발견한 갖가지 곡식과 남사들이 3시간에 지금 1급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줄단콩은 바자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상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강냉이는 발굽을 쓱 걷어붙이고 고추는 또 매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그러니까 시퍼렇게 독이 오른 고추를 비수에 비유한 거죠. 그리고 가지는 또 방망이를 꺼내들고 호박꽃은 침략자다 뚜뚜 나팔을 불며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래서 참아주는 삽시간에 수라장이 됩니다. 곡식과 채소의 특성에 따라 잘 풀어냈습니다.

0: 여러 가지 채소들의 특징을 잘 알게 되어 될 수도 있고 또 재미와 유머 속에서 참화전을 들여다보며 많은 걸 배웁니다. 참 멋진 그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1: 그냥 그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 한 마리가 제마전에 뛰어들었다 나올 수도 있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서 아주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그 뭐 남자들이 가지각색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어떤 자기의 그 뭐 그 뭐 뭐 전투력이라 할까 뭐 이런 그 반응 능력에 따라서 이 침략자 돼지와 지금 싸우는 그렇죠. 이런 장면을 그 상상해낸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또 이 마지막에는 가면서 뭐 고추는 어떻고 가지는 어떻고 또 무슨 뭐 강냉이는 어떻고 그런 이런 특성을 또 아이들이 후에 다시 또 이 시를 본다면은 제가 관찰하게 되죠. 아 정말 그런가.
0: 아 정말 정말 예. 비수 같구나. 예. 아 정말 그 방망이 같구나.
1: 예. 아무래도 여기서 그 작자의 아주 기발한 착상이 그 빛을 뿌리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동년의 랑만입니다.
2: 동년의 랑만 홍용남 도주먹 불 끈지고 나 혼자 나는 듯이 강가 모래밭을 달리면 그 뒤에 줄레줄레 발자국이 따라오고 또 헐레벌떡 그림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 달싹달싹 땀벌창이 혀를 빼문 발바리가 따라오고 발자국과 그림자와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내기하듯 따라온다.
0: 예. 지금 이 한창 젊었을 때는 더구나 동년 시절에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공부도 바쁘고 놀음도 아주 더 바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리게 된 거죠. 달린 만큼 또 발자국이 찢겨서 나를 따라옵니다. 헐레벌떡 나이 지나온 그림자도 바싹 뒤를 쫓아옵니다. 어쩔 사이 없습니다. 그 뒤로 또 혀를 빼문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따라옵니다. 신뢰 하실 수 없고 주춤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내기하듯 계속 앞장서서 세기를 개척하며 앞으로 앞으로만 달립니다. 그러다 이제 뒤돌아볼 때면 나는 이미 저만치 동년을 다 말아먹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같이 무지개 갖고 천진난만하던 7세기 동년은 이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인간의 허겁지겁 달려온 한단하게 행복했고 더 바쁘던 동년 세월을 되새겨보는 예, 좋은 반추의 과정이고 총화의 과정을 반영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성인 생활 목표가 확정된 규칙 속에 움직여야 하는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앞으로 달려서는 안 해드릴 시절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디뎌할 때 무심히 흘러간 나의 동년 시절은 안개 속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더 올 수 없는 그 파란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1: 예. 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기와 할머니입니다.
1: 아기와 할머니 홍용암. 할머니 품이 안겨 태득 웃는 아기에게 앞니빨이 두 개. 아기벌에 뽀뽀하며 방실 웃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눈이 안 보이게 웃는 아기와 할머니는 헤헤 모두 이가 두 개.
2: 예, 지금 예,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예,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예, 애가 예, 변하고 포근해 좋다고 할머니를 보고 가득 웃음. 근데 아기는 예, 앞이가 두 개만 도달했습니다. 갓난 하얀 이빨입니다. 미래가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얀 이빨 두 개. 이 세상 만나는 걸 다 먹어볼 수 있는 희망찬 이가 두 개입니다. 동시가 예, 여기서 끝난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인은 한술 더 뜹니다. 아기벌에 뽀뽀하며 방실 우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근데 이번엔 갓난 이가 아니라 다 빠지고 삭고해서 겨우 남은 마지막 두 개의 이가 보입니다. 세상 풍파를 다 씹어삼킨 하얀 마지막 이 두 개. 파란만장한 새우를 씹어넘기고 남은 마지막 하얀 이 두 개의 이빨입니다. 둘 다의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는 간 나온 이, 하나는 린로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분간키 어려운 복잡한 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짠해난다. 둘 다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그 서로 다른 경우 때문에 독자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예, 모를 수를 놓고 그냥 헤헤 모두 다 이가 두 개라고 흥연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감동받고 안 받고는 독자들 자체의 몫입니다. 이 동시는 이렇게 두 세대의 하얀 이를 초점에 놓고 렌즈를 박았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 속에 사랑을 잃게 하는 마음 짠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홍영암 시인의 잘 구사된 멋진 동시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수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체결회의가 주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2: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 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 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에 흥미 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수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

0: 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 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결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결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봤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에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가서 두루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연길 여행은 아주 뜻깊습니다. 연변 경기구에서는 또 제2현장 관람 모식을 내와 경기 관람 전경을 특색 풍경구, 인기 상권, 브랜드 상가로 확장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우리는 길림시에서 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과 명절 휴일을 맞아 연길에 와서 꼬치를 먹으며 동북 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니 느낌이 아주 좋고 꼬치 맛도 특별히 좋습니다. 연길 부르하통합안에 위치한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왕선생 일가는 유람선을 타고 강 량안 풍경을 감상한 뒤 기슭에서 미식을 맛보며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관람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의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기간 우리주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변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에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호무역 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루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1: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에서 주재정국, 주세무국, 주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 강연 및 은행기업 협의 체결회의가 24일 주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주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합 100여 명이 회의에

0: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 세무국 사업일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 과학기술국 사업일꾼은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5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봄날 미디어 유한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 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 줬습니다. 훈춘시 전야량미 가공 유한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춘에 있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하면서 제때에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이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 된장 술 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 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주공상업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 산업 경영 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사포치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리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 조치입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자르는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는 민족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제기했고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의 민족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입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0: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조직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석이를 중공 만주성리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리는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완경이 설

0: 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성류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 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 혁명 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일은 무형문화재 장인 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 씨 철제품 제작기예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 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재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재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의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재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 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재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재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 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재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 민속, 특색 미식, 겨울 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송,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수진재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재입니다.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로 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재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예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재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예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예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 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교육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이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0: 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1: 룡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그늘 착공됐습니다.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0: 훈춘방천 풍경구에서는 그늘 공고를 발표해 국가 무상헌을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을 자원봉사 평생영예상, 수상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일전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과 시장감독관리청국은 공동으로 인터넷평가활동 규범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 책임자는 인터넷평가활동 규범은 인터넷평가활동을 규범화하고 공평한 시장경쟁 질서를 수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평가활동 규범은 다음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인터넷 평가 활동의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업도덕과 공소량석을 따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면적이고 정확한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평가 활동의 종사함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 성능 등 항목에 대한 테스트와 관련되는 경우 반드시 법정 검사, 검측, 자격 허가를 갖춘 검사 검측 기구에 위탁해 관련 표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을 검사 및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 주체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비표준 방식을 사용하거나 국가 표준 검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항목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종적, 횡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주관적 느낌만으로 제품을 평가할 경우에는 마땅히 설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오늘 저희 생방송에는 연길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재봉사중심 권혜월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아래 권 선생님과 함께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의 당란 보관정책과 부분적인 취업부축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평소에 많은 분들이 당란 보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류동 인원의 당란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1: 예, 유동 인원들이 인사당하는 인사당한이 중요 구성 부분입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공유제 기업과 사회조직 채용 인원이 당한 사직, 사퇴 혹은 기관 사업 단위에서 해고된 인원들의 당한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노동 관계로 해제 혹은 중지된 인원들이 당한 취업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 및 중등 전문학교 졸업생 당한 자비 류학생 및 기타 개인적으로 출국한 인원들이 당한 외국계 기업 상주 대표기구의 중국 측 직원 당한 자유직업 혹은 영활 취업 인원들이 당한 기타 실시하고 있는 사회관리 인원들이 당한을 포함합니다.
0: 네.
1: 예, 우리 인재 중심 인사 대리과에서는 대학생 당한 업무를 위주로 하고 유동 인원들이 인사 당한을 가져오고 넘기고 당한을 빌려서 열람, 당한 제조장, 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 졸업생 당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졸업생 당한에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네.
1: 네, 학생 등록표에는 학생이 기본 정보, 입학 시기, 학력, 경력 등을 기록합니다.
0: 네.
1: 졸업생 등록표에는 재학기간 동안이 종합적 평가를 담고 있으며 자기평가, 교사평어, 학교검정 의견 등이 포함됩니다.
0: 네.
1: 네. 학생 성적표에는 매 학기 시험 성적을 상세히 기록하여 학업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0: 네.
1: 학력, 학위 및 관련 인증서류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력인증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 입시 관련 자료에는 대학 입학시험 원본, 부본, 수능지원정보, 건강검진표, 서약서 등이 있어 대학 입학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0: 네.
1: 상벌 기록에는 재학 중 받은 각종 상장 및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합니다.
0: 네.
1: 졸업생 건강검진표는 학생이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0: 네.
1: 입단 관련 서류에는 입단 지원서, 지원 신청서, 정식 단원 전환 자료 등이 포함되며 학생이 정치적 신분과 사상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0: 네.
1: 실습 수첩 또는 실습 평가서에는 학생이 실습 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0: 네.
1: 졸업생 당한, 학생 당한이란 전국 통일 시험에 응시하여 입학한 전문대학 및 대학생의 당한을 말하며 이는 문자 자료 형태로 대학 입학 시험 성적, 학교 생활 기록, 개인 경력, 독성, 재능, 성적, 학업 성적, 정치적 면모, 상벌 상황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로 집중 보관되어 향후 조회 확인이 가능한 문서, 서식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기록입니다.
0: 네.
1: 학생 당한은 재학기간

0: 동안이 생활, 학습 및 사회 실천 활동을 진실하게 반영한 기록입니다. 당안이 중요성 면으로부터 볼 때 당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꼭 심사를 해야 합니다.
1: 네.
0: 첫째, 취업 및 정치 심사,
1: 네.
0: 공무원 시험, 국유기업 입사, 채용기관은 당안을 심사하여 지원자의 기본정보, 신용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1: 네.
0: 둘째, 연구생 시험을 치는 경우 당안은 연구생 시험 면접 자격 심사 및 합격 후 당안 이송이 주요 근거입니다. 모집기관은 당안을 통해 지원자의 종합적 자질을 평가합니다.
1: 네.
0: 셋째, 직급평가 시 당안 내 학력, 경력, 업적 등의 자료가 심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 번째는 호적 이전 시 호적 관련 수속할 때 당안은 필수적이며
1: 네.
0: 공안기관은 당안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1: 네.
0: 다섯 번째는 퇴직할 때 당안에 기록된 연령, 공령 등이 퇴직금 계산 및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네.
0: 대학생 당안은 취업 및 향후 채용 기관이 선발, 임용,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며 기관 사업단이 국유기업 채용, 입대 연구생, 시험, 인재 유치, 정치 심사, 퇴직 등 모든 과정에서 당안이 필수적입니다.
1: 네.
0: 따라서 당안은 우리 직업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당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의 당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또 본인이 직접 인재중심에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당안은 개인이 휴대하여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규정에 따르면 당안은 학교에서 직접 우리 인재봉사중심의 기여통신 EMS 우편으로 붙이거나 학교에서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기여통신은 비교적 전통적이고 안전한 당안 전달 방식인데 전문적인 경로와 절차를 통해 당안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EMS 우편도 규범화된 방식으로서 당안이 정확한 전달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학생이 개인 당안을 직접 졸업생에게 주게 되는 경우에도 저희 인재중심에서는 당안을 접수합니다.
1: 네.
0: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본인이 절대로 당안을 개봉해서는 안 되며
1: 네.
0: 당안이 밀봉성을 보장해야 하고 개봉한 당안은 절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네.
0: 당안은 일단 사사로이 개봉할 경우 그 진실성과 완성성에 대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공무원 시험, 연구생 시험 등 당안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안 전달 과정에 대해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당해 졸업생들의 당안은 어디에서 보관하게 됩니까?
0: 졸업생 개인 당안 보관 주체는 주요하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유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인 병원, 학교, 위원회, 국유기업 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사당안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 네.
0: 당안은 소속 단위 또는 그 상급 인사 주관 부문에서 보관합니다.
1: 네.
0: 이러한 기관은 인사 관리가 비교적 규범적이며 전담 당안 관리 부서와 인력이 있어 당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둘째는 비공유제 기업 또는 사회 조직에 취업한 경우 이러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안 보관 자격이 없으므로 본인이 호적 소재지 또는 취업단위 소재지 인재봉사기관에서 인사당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호적지 인사봉사기관은

0: 해당 지역 허적 소지자의 당한 관리를 담당하며 취업지 인재봉사기관에 당한을 보관하면 기업과 졸업생이 현지에서 관련 인사 업무를 하는 데 편리합니다.
1: 네.
0: 셋째는 졸업 후 및 취업자, 해외 유학,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경우 당한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허적 소재지 혹은 생원지 인재봉사기관에서 관리됩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 당한이 안정적으로 보관되어 향후 취업 또는 진학 시 당한 열람 및 전달에 편리합니다.
1: 네.
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한은 국가재산에 속함으로 개인, 본인 또는 타인이 당한을 보관, 열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 네. 네, 지금 저희 생방송실에는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재봉사중심 권혜월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한 연결시의 당한 보관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또 혹은 연결시의 취업 부축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각 지역의 당한 봉사 부문에서는 어떤 당한지를 접수하고 있습니까?
0: 아, 보통은 허적지와 사업지 조건에 따라 받고
1: 네.
0: 졸업년도 내에 졸업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적 당하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네.
0: 허적지 조건으로 볼 때 졸업년도가 되면 학교에서 직접 허적지 소속 당한 관리 봉사기구에 보내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조건으로 볼 때
1: 네.
0: 졸업년도에 사업지 소속 당한 관리 봉사기구에 등록을 하면 학교에서 직접 등기된 사업지 소속 봉사기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 당한을 인재 봉사중심에 보관한다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0: 네. 당한 보관 시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1: 네. 네.
0: 유동 인원들이 인사 당한 관리 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때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인사관계 및 당한 보관료, 열람료, 증명료, 당한 배달비 등 각 종목이 비용을 받는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1: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자신의 당한을 볼 수 있습니까?
0: 유동인원들이 인사당한 잠정규정 제4장 제14조 사항에서는 모든 개인은 본인이 당한 및 직계가족이 당한을 열람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때문에 개인 본인 및 직계가족이 당한을 열람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네.
0: 당한 관리는 엄격한 제도와 규범을 준수하여 당한이 진실성과 엄숙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한이 내용은 개인 사생활 및 중요한 심사의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경우 수정, 위조 등 정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당한이 권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당한 열람은 특정한 정치 심사, 취업 심사 등 정황 하에 관련 단위에서 규정 절차에 따라 열람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한이 내용에 이문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요하고 싶으시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당한 관리기구에 자문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거나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상황이 변할 때 이 당한 정보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까?
0: 직장 생활에서 직급 자격증, 예를 들어 엔지니어증, 회계사증, 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경우
1: 네.
0: 이는 개인이 전문 능력과 직업 발전을 대표하는 증명서이므로 관련 서류를 인사기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당원이나 단원 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입당, 정식 단원 전환, 단체 조직 관계 이전 등이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개인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0: 많이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아직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당한과 관련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0: 예, 대학생이라면 먼저 당한 자료 형성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시험에 반드시 성실하게 응시해야 합니다.
1: 네.
0: 부정 행위 등이 불량 기록은 기록에 남아 향후 취업이나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학교에서 조직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영예와 상장을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러한 내용들은 당안에서 빛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 당안 이전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졸업 후 기록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떻게 이전 절차를 처리하는지 알아두면 졸업 시기에 체계적으로 당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인재봉사중심에서는 당안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증명서류들을 발급해주고 있습니까?
0: 당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첫째는 보관증명서, 개인기록 보관상황 증명서입니다.
1: 네.
0: 둘째는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입니다.
1: 네. 예. 그러면 만약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당안이 본인 손에 보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현재 손에 당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당안을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당안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안을 분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재 중심에 가져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당안 업무는 꼭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 지역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0: 아, 가능합니다. 지금 인사기록 관련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범위 통합 처리가 실현되었습니다.
1: 오, 네. 네.
0: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연결시 인재봉사중심 공시위책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주요 온라인 처리 봉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 네.
0: 네. 졸업생 기록 전출, 기록 자료 추가 보관, 기록 자료 열람 및 대출,
1: 네.
0: 기록 자료 복사, 각종 증명서 발급입니다.
1: 네.
0: 과거에는 본인이 직접 이동하면서 두 지역 간 서류를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당안 관리 기관이 심사 후 직접 전처리합니다.
1: 네. 네.
0: 또한 보관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 지역 간 이동 없이 해결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개인 당안이 학교에서 또 인재봉사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옮겨졌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당안을 보낼 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0: 예, 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현장 자문 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전화 주문 시 전화 0433-255-34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위책 공식 계정 연결 시 인재복무 중심을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위책 공식 계정 연결시 인재복무 중심을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졸업생 당안을 가져오고 넘기고 당안 재료 추가 저장, 당안 재료 열람, 당안 재료 복사,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안을 넘기는 수석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요구 사항과 주의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0: 단기 졸업생은 인사 당안을 처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0: 첫째, 졸업 후 진로를 적을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안을 받을 단위 혹은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일부 졸업생이 부주의하게 당안을 수신 기관이나

0: 주소를 잘못 기재해 당한 전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네.
0: 예. 두 번째는 당한 보관 절차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당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보관 절차

0: 당안을 넘길 때 엄격히 밀봉해야 하고 당안 전이 통지서를 써야 하며 기호교통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배송 혹은 EMS 우편 배송을 사용해야 합니다.
1: 네.
0: 당신이 개인이 당안을 직접 가지고 와서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1: 네.
0: 예, 저희 연길시 인재복무중심 접수주소는 연길시 인민도 2239호 인사국 2층이고 명칭은 연길시 인재봉사중심, 접수부문은 당안실이고
1: 네.
0: 전화는 0433-255-3425, 우편번호는 133000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이 밖에도 현재 많은 고중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을 또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중 당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0: 아, 만약 이미 교육부 유학생 봉사 중심이 당안 조정함을 발급받았고
1: 네?
0: 허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한다면 본인이 신분증과 허구부 그리고 밀봉된 고중 당안을 가져가면 즉시 접수 및 즉시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고중 졸업 후 해외 유학을 가서 외국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 뭐 당안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또 뭐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 허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 허구부 밀봉된 고중 당안 교육부 유학 봉사 중심이 학위 인증 자료 성적표 졸업 증명서를 지참하여 바로 보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대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이 학적 기록은 어떻게 정식으로 이송해야 합니까?
0: 허적지 보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 허구부 자퇴 증명서를 가지고 당안 조성함을 발급받은 뒤 원래 학교에 연락해 당안을 이송해야 합니다.
1: 네.
0: 학교는 조치 이료서의 요청에 따라 저희 중심으로 당안을 이송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많은 대학 졸업생 당원들이 자신의 학적 기록과 당원 기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도 또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또한 당 조직 관계를 옮길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희는 학적 기록 자료와 당원 기록 자료를 집중 통합 보관하며 분리 보관하지 않습니다.
1: 네.
0: 당 조직 관계 전환 업무 처리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원 당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1: 네.
0: 조직 관계 전환이 완료된 후에도 당원 자료를 다시 파일에 저장합니다.
1: 그러면 대학 졸업생 당원의 당 조직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중공중앙판공청이 유동 단원 관리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 문건의 요구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1: 네.
0: 예, 첫째, 직장이 있는 유동 당원으로서 직장 내에 당 조직이 있는 경우는 직장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1: 네.
0: 예, 둘째, 직장은 있으나 직장 내에 당 조직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직장 소재지 지역사회 당 조직이나 거주지 지역사회 당 조직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1: 네.
0: 예. 셋째는 직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 지역사회에서 당 조직 관계를 접수 관리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상으로 자치주수부도시 연길시의 당안 보관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또 연길시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연길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0: 네. 대학 졸업생 대학 맞춤형 공익 채용 방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재까지 연길시 인재봉사중심에서는 총 10회의 채용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1: 네.
0: 여기에는 2회의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와 8회의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포함됩니다.
1: 네.
0: 예, 후계로 134개 기업을 위해 247개의 채용 직무를 제공했고 1200여 명이 수용 인원 중 165명이 취업 이항을 밝혔습니다.

0: 밝혔습니다.
1: 네.
0: 올해는 연길시 당위 조직부와 연길시 인사국이 공동으로 젊은 연길 미래는 기대하세요. 2026년 봄 단체 인재 유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 네.
0: 이 활동을 통해 연길시 146개의 기업 사업단위 인재 수요를 집계하고 엄선하여 334개의 우수 일터를 선보였으며
1: 네.
0: 천여 명이 인재 채용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1: 네.
0: 이 중 민영기업이 일터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여 민영경제 발전이 각 분야 인력에 대한 긴박한 수요를 정확히 맞추었으며
1: 네.
0: 생물의학, 글로벌 전자상거래, 스마트 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1: 네.
0: 동북재경대학교, 동북농업대학교, 장촌공업대학교 등 동북삼성이 30여 개 대학을 방문하여 인재 유치 설명회와 현장 채용을 진행했으며 총 1,300여 건이 이력서를 접수했고 358명이 초기 유협 이항을 밝혔습니다.
1: 네.
0: 현장 행사에서 단체 인재 유치 사업팀은 대학생들에게 연길시의 긴급 인력 수요 일터를 소개하고 전공 적합성, 인재 정책, 기업 규모 및 전망, 도시 발전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1만여 명의 졸업생이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1: 네.
0: 또한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이 이력서를 접수하고 자격 조건을 심사 취합하며 이력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이 직무를 정밀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외에도 연길시 조직부는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 등 130개 대학 및 직업기술학원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연길이 단체 인재 유치 일터 공고를 게시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길이 인재 수요를 홍보하여 더 많은 대학생들이 연길을 려해하고 사랑하고 연길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 행사를 계기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학 채용회에 참여하여 인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1: 네.
0: 각 대학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인재 유치 활동이 영향력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치된 인재에 대한 추적 서비스를 철저히 수행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이 질적 효과를 높이며 인재와 도시간이 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1: 네.
0: 인력 수요가 있는 사업 단위와 미취업 대졸자는 공식 위책 개정 연길시 인재센터를 팔로우하거나 연길시 인재봉사중심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정책 문의 전화번호는 0433-252-3066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밖에 연길시에서는 또 고종 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길시 인사국에서는 청년 취업견습사업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올해에 100명 정도의 청년견습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취업 청년들이 취업견습을 전개하고 취업사회 책임을 촉진하고 단위의 인재를 보충할 수 있고 취업견습 보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신청 조건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무릇 연길시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 설립해 독자적인 자격을 가지거나 합법적인 경영하는 동시에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적으로 신청 일정 수의 취업 견습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견습하는 부서가 일정한 기술 함량과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 견습 대상을 접수할 수 있고 전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각 유형이 기업 사업 단위 사회 조직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또 이 견습 단위에 대한 우대 정책도 있다면서요?
1: 예, 네. 견습 단위에서는 접수하는 견습생들이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접수하는 견습생들이 부동한 유형에 따라 향수할 수 있는 보조 표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청년 취업 견습생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2년 내에 취업을 하지 않은 전일제 보통 고등학교 졸업생,
0: 네.
1: 중등 전문학교 졸업생, 그리고 고용 등록을 하지 않고 직공 기본 양로 보험 기록이 없는 경우, 또 한 가지는 14주세에서 24주세 실업 청년으로서 실업 등기 후 고용 등록하지 않고 종업은 기본 양로 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0: 네.
1: 졸업 후 2년 내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란 졸업증에 기록된 발급 시간부터 취업 견습 협의 체결을 2년 내에 미취업 상태인 동시에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0: 네.
1: 예, 16주세부터 24주세 실업 청년이란 신분증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취업 견습 협의 체결일까지 연령이 만 16세부터 24주세까지를 가리킵니다.
0: 네.
1: 미취업 상태로 실업 등기를 마치고 사회보험 기록이 납부 정지 상태에 처하거나 사회보험 기록이 없는 실업 청년을 가리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벌써 방송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당하는 저희 매개인의 학업과 취업,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도 평생 함께하는 중요한 개인 자산입니다. 절대 개인이 벗어나시거나 함부로 봐서는 안 되며 또 반드시 교정된 인재봉사 부문에 안전하게 보관해둬야겠습니다. 특히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당한을 학교에서 직접 받았다면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호적지 또는 취업지 인재 중심으로 옮기는 절차를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자들은 관련 청년 취업 견습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실무 경험을 쌓고 또 안정적인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견습 관련 방송에서 말씀해 드린 견습 관련 문의는 연길시 인재봉사 인재종합봉사창구 전화번호 818-0018번.
2: 맑은 물, 푸른 속, 정실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1: 국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2919333번으로 여러분 부르고 싶은 민요가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저, 말씀 듣습니까?
2: 예, 잘 들려요.
3: 그, 이제 그러니까 노래하러 그랬는데, 신호가 닫아가지고 하는데, 그 후순의 김 여사님하고 안도 그 박기자 여사님이
2: 네.
3: 이 안 나와서 선생님이 말씀 하나 다 있으니 가지고
2: 오 그래요?
3: 예 그래서 여기서 전화기 어디 저 오 선생님과 이거 천지에서 그 음향을 조금 좁히하면 나도 이제 그 방송 들으면 이거 조금 핸드폰 조절하게 되는데 그 네. 여사님들 그 조절할 줄 모를까나
2: 아.
3: 그 방송 우리 그 음향 조금 높이 넣으면 이 전화기 든 사람들 맛을 잘 느낀다 말입니다.
2: 그 문제 아닌 것 같아요.
3: 예, 이제 안도에서 하고 군수님 되게 맛을 잘 느낀다 그랬지 전화 왔더라만
2: 신호가 안 좋으신가 봐요. 네.
3: 예, 예,
2: 저희가 지금 말소리가 똑똑하게 잘 들리거든요. 저희는.
3: 예, 예 그 전화 와서 그 말을 청취 안 해놓습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3: 예, 노래는 조금 더 합시다. 예.
2: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화 상태가 좀 안 좋다는 반응이 오셨는데요. 여보세요, 한 선생님. 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네요. 아, 훈춘하고 안도에서 신호가 잘 안 잡히나요? 아니면 저희는 지금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저를 목소리를 더 높이면 제가 아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방법 없죠. 잘 들릴 수가 있으면 네, 여러분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 자, 신호가 안 좋다고 하셔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예, 네, 정 선생님.
1: 안녕하세요. 네. 노래 부릅시다.
0: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래 갖고 오셨어요?
1: 사랑의 밤길.
0: 사랑의 밤길?
1: 예.
0: 예.
1: 시작합니다.
0: 자, 불러보세요.

0: 사랑의 밤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1: 네. 아니, 반도 소리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형 좋은데?
0: 좋아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1: 아니, 반도 소리가, 반도 소리가.
0: 반도 소리가 저 좋습니다.
1: 좋습니까?
0: 네, 괜찮아요. 네. 네, 반주곡을 하시니까 너무 편안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잘 불렀습니까?
0: 잘 불렀죠. 네. 네. 그 노래를 아마 그 반주곡을 하시면 가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1: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노래 반주곡이 아무래도 중심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허망하다니까 중심이 네. 잘 모르겠다.
0: 다음에도 그냥 허망하시는 걸로 또 하세요. 그래야 적응이 네. 되거든요.
1: 그렇게 하죠.
0: 잘하셨습니다. 네.
1: 잘하셨습니다. 요번에
0: 네.
1: 그 제주아리랑인가?
0: 네.
1: 시간이 되면 이따가 뭔가 가사를 좀 한번 읽어주시오.
0: 읽어주시오. 2절, 2절만 네, 알려드릴게요. 네.
1: 예.
0: 그래요.
1: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어요.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맞습니다.
2: 예.
0: 네, 안녕하세요. 네.
2: 예.
0: 네. 자, 김여사님은.
2: 아들 안 부르래요.
0: 네. 불러보세요.
2: 들려요?
0: 불러, 네, 잘 들립니다.
2: 예, 예, 예.
0: 예?
2: 죄송합니다, 예?
0: 네.

0: 네. 끝났습니까?
1: 네, 다 했습니다.
0: 끝났어요. 예. 아유, 그 잘하시는데요.
1: 예.
0: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1: 네.
0: 이를테면 1절에서
1: 네.
0: 했었잖아요. 아리랑 네. 고개님엔 고개인가 넘어갈 적 눈물이 난다. 아, 그리고 바로 네. 들어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네. 한 박자씩 쉽니다.
1: 예, 그래요.
0: 에, 너, 예. 넘어갈 적 눈물이 난다. 아, 그리고 또 쉬고 또 한참 있다가 아리아리 하시는데요. 근데 쉬지 마시고 예. 넘어간다. 아리아리 바로 들어가세요. 얼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이러면 예. 너무 잘하시거든요. 네. 다 잘하셨어요. 네. 그 한 부분만 쉬는 네. 걸, 네. 한 박자 네. 더 쉬지 마시고요.
1: 네.
0: 잘하셨습니다.
1: 배운 거요. 하나하나 배운 거 지금 다 해버려서 된다.
0: 그럼요. 또 네. 잊어버리잖아요. 또. 부르지 않으면 잊기 네. 쉽죠.
1: 네. 네. 불러보시는 거 있잖아요. 네. 다른 노래 하나 더 하기 싫습니다.
0: 오, 그래요?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또 아리랑 가운데서 인상 있는 아리랑이라고 하면 어떤 아리랑인가요? 네. 아리랑이라고 하면 어떤 아리랑이 또 인상이 있습니까?
1: 난 배운 거 다 해버려서 뭐 하나씩.
0: 이제 천안 아리랑도 부르시고요.
1: 네. 네. 어느 게나 다 재밌습니다. 강원도 아리랑, 온성 아리랑, 그 다음에 네. 열두 아리랑,
0: 네.
1: 그 다음에 새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건 다 재밌습니다.
0: 그래요. 많이 배우고 네, 가시기 바랍니다.
1: 아리랑, 내장 아리랑, 영촌 아리랑, 전주 아리랑.
0: 네. 혼자만 이렇게 많이 배우시지 말고요. 주변 네, 친구들, 네, 네. 주변에 계시는 네, 친구분들이. 예, 네, 제 말씀,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혼자만 네. 배우지 마시고요. 주변에 계시는 네. 친구분들.
1: 예. 네. 네, 친구들한테 보내는데 별로 이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내 그런다.
0: 자꾸 보내보세요, 이거. 왜냐면 자꾸 들어보면.
1: 나 계속 이거 하는데 여기서 배운 거.
0: 예, 부르시면 또 다르잖아요. 예.
1: 네, 예. 이게 습관에 나면 정말 좋습니다. 흥이 난다, 이다.
0: 그럼요. 모르시는 분들이 네. 어렵다고 네, 처음에 그러실 거예요.
1: 하나 이거 존경이 형 좋아합니다.
0: 오. 그래요.
1: 네, 마당에 가서 이거 하니까 막나 따라오면서 궁궐에 어디 있는가 제 배우겠다.
0: 막
1: 뛰면서 이제 헐떡거리며 왔을 때.
0: 오, 그러셨네요.
1: 진짜 잘해서 이어놨습니다.
0: 네. 아, 좋죠. 왜냐면 아리랑은 네. 우리나라의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이잖아요.
1: 네, 네.
0: 행제민족이 다 손잡고 부르면 너무 좋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0: 네, 아유, 전파해 주셨네요.
1: 예,
0: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1: 예. 감수를 많이 받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1: 수고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네. 네. 자, 우리

0: 그 부분적으로 지역에서 노래 부르실 때 좀 신호가 안 잡히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또 이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땀폰입니다. 자, 어느 분이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3: 오시라 선생님. 네. 제가 농촌에 13일 날에 왔는데.
2: 네. 여보세요? 이렇게 신호가 안 잡히네요.
3: 40분에 네. 들어왔습니다.
2: 아, 그러셨군요.
3: 예, 그런데, 예, 저기 농촌에 신호는 괜찮습니까?
2: 갑자기 방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3: 아,
2: 13일에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그다음 그다음은 저희가 못 들었어요. 네.
3: 시골에 내려와서 지금 네. 비 안 올 때면 네. 일하느라고.
2: 아, 그럼 비 안 올 때면 일하시고 또 거기에 또 시간 맞춰서 또 노래 참여해 주셔야 하니까 시간 맞춰 예. 달려오셨네요.
3: 예.
2: 예.
3: 이 오늘이는 네. 너들강변을 불러보겠습니다.
2: 아유 좋죠. 너들강변. 네.
3: 예.
2: 자 불러보세요.
3: 예.

0: 3절까지. 아이, 근데 김 여사님 노래를 정말, 예, 민요를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1: 잘 뭐, 선생님 목소리가 제대로 말해서 잘 나아가서.
0: 그 우리 민요는 굳이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창창한 이런 소리가 나는

0: 게 아니잖아요. 삶의 애환이 묻어 있고 연륜이 묻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그런 소리가 더 사람들 마음을 더 사로잡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잘 부르세요.
1: 예, 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오늘 떠나겠다.
0: 난 편분하고 자랑하세요. 너무 잘 부르셨다고.
1: 네.
0: 네.
1: 네.
0: 예,
1: 어머니 선생님.
0: 네.
1: 예. 저기 뭔가 뵙고 타령을 배웠을 때 제가 농촌에 와서 일하는 소리 네. 바깥에서 이렇게 배우느라가 네. 가사를 어떤 네. 어제 이 가사가 내 꼴이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적당하니까 네. 안 됐대요.
0: 어느 가사가 잘 생각 안 나세요?
1: 예, 그래서 시간이 저기 좀 저기 오늘이라도 시간이 조금 있으면 네. 그거 한 번은 어미라 선생님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 노래가 이 배고 타령 흥이 나고 이랬는데 내가 못 배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예. 시간 될 때 불러드릴게요.
1: 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예.
0: 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윤 여사님.
2: 아, 예.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럼요.
2: 예.
0: 네.
2: 그냥 수요일마다 만나서 반갑고요.
0: 네.
2: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별로 또 웃음꽃이 피고요.
0: 네. 좋죠.
2: 예. 오늘 네. 노래 부릅시다.
0: 부릅시다.
2: 예.
0: 자.
2: 예.
0: 준비하신.
2: 남도민입니다. 예. 네. 선생님. 예.
0: 물론.
2: 마치 장단으로 되는 진도 아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죠.
2: 예. 네. 진도 아리랑. 그 맹곡 중 맹곡이라 맹곡이지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2: 네. 네. 네. 아래 부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된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라.

슬기슬기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저기 가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너를 보고 나를 봐라. 내가 널 따라 살 거냐. 눈에 안 보이는 정 때문에 내가 널 따라 가.

나라리가 났네. 서산에 지는 해는 이거 깊어서 지느냐. 난이 버리고 가슴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0: 나라리가 났네. 끝이 났네.
1: 오, 6절까지.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0: 그 어제까지 불렀지.
1: 어제까지예요.
0: 예, 하나 못 불렀습니다. 아, 숨이 다 못 불렸습니다.
1: 아니, 너무 대단하신
0: 예, 게. 원래 다 부르자고 내 생각은 했죠. 예.
1: 네.
0: 그래, 고간에 한 4절까지 부르다니, 오미라 선생님이 약간이라도 한두번 반수해주면 그건 마지막까지 다 부르겠는데요. 근데 못 부르겠습니다, 숨이 차서. 아유, 숨이 꺼지지 못하겠다.
1: 아니, 그게, 5절까지 연속 부르셨으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0: 원래 6절 부르다니, 네, 오늘이요. 6절 부르겠는가, 아이 부르겠는가, 좀 사상 고민이 있긴 있었는데, 그 다음에.
1: 네.
0: 아, 걔 한번 부르면 다 부를 수 있을 듯다. 그런데, 어. 긴장하지, 힘이 들지, 오미라 선생님이 또 중간에 반수에 함수를 해주면, 그러면 다 부르겠는데, 그러니까, 에휴, 모르겠다. 못 있어 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아.
1: 제가 눈치 없었네요.
0: 네. 어제까지 불렀습니다.
1: 아니, 그.
0: 다음에 이따는 네. 또, 한 3절, 4절 부른 다음에 오면 승리 반사하면 6절까지 부를 때 있겠죠.
1: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은 네, 제가 네. 그냥.
0: 오늘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1, 2절만 부르시는 줄 알고. 그래. 너무 잘 부르셨어요. 네. 왜냐면 진도아리랑은.
0: 편안하게 고마워 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차분하게 키도 잘 잡으셨고 더구나 네. 그 진도아리랑 같은 경우는 그 남도 민요도 판소리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거기서
0: 맞습니다.
1: 굵게 떠는 목이랑 네. 그리고 그 갈 길이 이 부분이랑 너무 네. 저 웬만한 쪼는 목이랑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 너무 잘 표현해
0: 네,
1: 주셨어요.
0: 예.
1: 네. 네, 잘 부르셨어요.
0: 부를 때 조금 이게 어찌감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그만 되었으니 잘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고 내부터도 못 부르겠지.
1: 네.
0: 두 번째 부르면 약간 더 낫고 예. 세 번째 부르면 또 더 낫지 그러니까.
1: 그럼 예. 잘 부르셨어요. 예. 예.
0: 그래서 마지막에 한 세 번째만 하면 어느 날이나 예. 연변이 민요나 그다음에 반소리는 아리랑이 그다음에 다 이렇게 남범이 다 이렇게 보면 세 번째만 하면 조금 예. 좀 기분이 난다 부르다니.
1: 아,
0: 한 번만 부를 때니 저는 논다면 기분 안 좋습니다. 어째 이렇게도 못 부르는가 싶은 이런 감이 든다 말입니다.
1: 그러니까 진보하시잖아요.
0: 예, 그렇지요. 예,
1: 그럼요.
0: 맞습니다. 예.
1: 네, 진보하시죠.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잘하셨어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1: 진조아리랑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민요 가락차차차에서 노래를 또 부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방송 이 시간이 저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천안 아리랑도 있고 아 여기 백꽃타령 가사가 있네요. 자 여기에 그 영정에 계시는 김여사님께서 백꽃타령을 가사를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7월의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오. 아리랑 스리랑 흥겨운 멜로디 얼씨고 절씨고 행복의 닐리리 아리랑 스리랑 벽꽃타령이 절로 나오 얼씨고 절씨고 행복타령이 절로 나오 이것이 가사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 2절 가사를 어떻게 오시면 되냐면요. 7월의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오. 이것이 1절이고요. 후렴은 아리랑 스리랑 흥겨운 멜로디 이 부분 다 아래 부분은 그 후렴이에요. 그리고 2절은 반가운 벚잎네들 해랑강을 찾아오는 정다운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기쁨도 함께 피오. 이것이 2절입니다. 후렴구는 다 똑같기 때문에 1절, 2절, 4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배우지 못하셨다고 해서요. 이 부분 벽꽃타령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잘 배우시지 못하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아니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 우리의 소망도 아니고 평으로 갑니다. 소망, 망도, 망도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입니다. 이것이 1절이고요. 자, 2절은 사설이 간단하죠.

이러면 벚꽃 타령이 다 마무리되고요. 아,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가르치지만 11월에 꽃무지개 이 부분은 괜찮은데요. 병강뻘을 아니고 병강뻘을 뻘을 빨리 붙여야 됩니다. 병강뻘을 물들이는 하나 둘 셋 넷 낭만의 계절 벚꽃이 바로 붙여야 됩니다.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그리고 쿵 우리의 소망도 같은 의미입니다. 망도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요. 그리고 후렴입니다. 후렴은 다 똑같기 때문에 후렴만 잘 아시면 기억하시면 되죠. 아리랑 쓰리랑 쿵 흥겨운 멜로디 덩따긍따 얼씨구 철씨구 내려오는 속도가 있죠. 여기 음역대가 푹 떨어집니다. 그리고 쿵 행복의 리리리 여기 장단이 하나 둘 셋 넷 아하리랑 스리랑 벽꽃 타령이 절로 나오 같은 음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배꽃 타령은 되죠. 그리고 2절은 반가운 번님 네들 반가운 여기에다 안자 넣으시고요. 반가운 번님 네들 해랑강을 찾아오는 해랑강을 아니고 해랑강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해랑강을 넣으시면 그 음을 잊지 않겠죠. 해랑강을 찾아오는 정다운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기쁨도 함께해.

이러면은 벚꽃 타령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자, 김 여사님 어떻게 잘 피우고 싶나요? 다음에는 또 벚꽃 타령을 불러주는 그런 또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민요가락 차차차 오신 여러분 또 정말로 좋은 시간 보내셨다면 저희도 행복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0: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구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아버지도 셋째의 속마음을 짐작하신 게 분명했다. 어쩌면 셋째는 이미 결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내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남매 중 유독 셋째가 김호, 김리, 오누이와 가까이 지내더니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싶었다. 나는 그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몰랐지만 둘째와 막내는 그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막내마저 김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오직 셋째만 그들과 친하게 지냈으니 셋째는 본디 마음이 너그럽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한우도 우리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런 점이 이렇게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는 더 이상 셋째의 별명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슬그머니 눈곱을 닦으셨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장 무서울 때가 소리를 지르시거나 매를 드시는 순간이 아니라 말없이 가라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셋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아버지의 분노도 이해가 갔다. 나는 어릴 적 김호의 아버지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혼인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때의 소란과 수근거림이 마치 세제의 일을 예견하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와 둘째는 모두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각자 외지에서 살림을 차렸고 막내마저 지난해 한국으로 시집간 상황. 이제 셋째가 결혼할 차례였는데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이다. 셋째는 산소에서 먼저 내려갔고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저녁때가 한참 지나서 마을 어느 친구 집에서 혀가 꼬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한참 횡설수설했다. 정작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다. 그러자 셋째는 어머니를 보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 시간쯤 지나 셋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신발끈을 겨우 메고는 부모님께 대고 뚜렷이 말을 내뱉었다.
1: 할 수 없을겠구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내 혼자서라도 결혼은 해야겠구마.
0: 과연 셋째다운 행동이었다. 그는 언제나 신중

이놈아! 한마디를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안 된다! 하고 외치셨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세자는 휘청거리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다시 내게 시선을 준 다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한 달 후 세자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이미 통보한 셈이었고 둘째와 막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알렸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나와 둘째 부부만이 참석했다. 막내는 한국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오기 어려운 데다 아버지가 오지 마라 하시는 바람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처음 경험했다. 신부 측은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붐볐지만 한쪽에 따로 앉은 신랑 측 상에는 우리 두 형제 부부와 아이들까지 도합 여섯이 앉았으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셋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내가 보기에도 재수는 이뻤고 시집 식구들과 인사할 때 조선말을 썼는데 그 말투는 완전히 서울말씨를 본뜬 듯했다. 게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집 쪽 하객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는 느낌도 뚜렷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잘 살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며 어깨를 타도겨 줄 때에야 싱글벙글 웃으며 이쪽 저쪽 인사만 돌리던 셋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다.

그렇게 15년 세월이 흘렀다. 셋째의 딸이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중 입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 누이와 10살 터울이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했다. 첫 돌에 보았을 때 셋째를 닮아 얼굴이 동그랗고 토실토실한 것이 모습에답게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대개의 남자아이는 엄마를 닮고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닮는다지만 셋째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고르게 반반씩 나누어 가진 듯했다. 나와 둘째는 여전히 셋째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셋째가 고중을 중퇴한 데는 학교가 멀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골에서 아들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이 팍팍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모님도 셋째가 그만둘 때 왜 강하게 말리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래서일까 셋째가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을 했어도 우리 두 형제는 조용히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연락도 끊지 않으며 지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한족인 채수는 인간적으로도 셋째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자식이라 했던가. 채수는 꽤 용리했지만 동시에 착한 마음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의 꾀는 가정을 지키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에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와 파릇파릇 싹트는 대지를 오르스렸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나도 문득 산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지목한 자리 말고도 공간이 더 있긴 했다. 우리 삼형제까지는 누워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글퍼졌다. 이제 나도 머지않은 종말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나는 소변을 핑계로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기지국이 멀어서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의 집인가 뭐? 라는 아버지의 말은 이제 셋째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셋째의 가족 전체를 포용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만 용서한다는 의미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홀깃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슬쩍 중정을 떠보았다. 셋째네 아들도 이제 곧 소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굳어지지도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버지를 흘끔 보시며 입을 삐죽하셨다. 어머니는 역시 마음이 여리셨다. 그동안 아버지는 셋째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셋째가 가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셋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반응을 전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이라도 함께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비록 코가 떨어질 위험은 여전했지만 말이다.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 더 계시겠니? 살아생전에 불어야 할 게 아니냐? 셋째가 야, 야 하고 연신 수긍하는데 재수의 목소리가 더 확고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주버님. 역시 눈치와 슬기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나는 곧바로 셋째에게 연락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다. 아버지도 들으시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니 어머니는 그래 잘했어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하고 헛기침을 하시며 안방에 들어가 누우셨다. 그것으로 이미 목이 나신 거나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기 전 셋째네 부부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 문턱을 넘었다. 차는 재수가 운전한 모양이었다. 오늘 청명을 맞아 처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인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귀향의 담력을 키우려 한잔한 건지 셋째는 얼굴에 술기운이 선연했다. 그러나 부부의 표정은 밝았다. 셋째는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재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셋째의 아들을 보시더니 마침내 굳었던 얼굴이 풀리셨고 미소까지 띄셨다. 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우리 손주 어디 좀 보자 하며 무릎 위에 앉히셨다. 무거운 공기를 깨기 위해 나는 성묘 이야기를 꺼냈다. 셋째는 처가 산소에 다녀왔는데 최근엔 화장이 대세라 납골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반나절을 기다렸다고 했다. 저녁 식탁에는 당연히 술이 올라왔고 재수는 아들을 데리고 식구마다 정중히 술을 따라 올렸다. 1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발길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만 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셋째의 아들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어느새 할아버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아바이! 아바이! 하며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서 자랑하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친 재수가 셋째에게 눈짓을 했다. 이어 어머니 손을 잡아 아버지 곁에 앉히고 세 식구가 함께 큰절을 올렸다. 딸에는 고중입시 준비 때문에 못 따라왔어요. 늦었지만 큰절 받으세요. 연습이라도 해온 듯 재수와 조카는 모두 제법 절을 잘하였다. 어정쩡 무릎을 꿇는 셋째보다는 나았다. 그보다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풍경이 된 온 가족의 큰절에 나는 감동해.

왔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남의 집인가 뭐.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아버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묘 앞을 가리키며 아직 한두 자리는 더 쓸만하군 라고 했다. 자신도 나중에 이곳에 함께 묻히길 바란다는 뜻이리라. 때마침

0: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재수가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꺼내는 동안 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셨다.
1: 이 아바의 고집통이 됐어는. 하, 이놈 제법 잘생겼구나.
0: 아버지의 눈곱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코까지 굴쩍거리셨다.
1: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도 이젠 늙었나 보다.
0: 며느리가 표준어를 잘해서인지 아버지는 사투리도 쓰지 않으셨다.
1: 내가 옛날 생각만 했지 세상이 변하는 건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0: 아버지는 술기운을 빌려 모처럼 긴 말씀을 하셨다. 곁에 앉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어가셨다.
1: 얼마나 좋은가. 한정 며느리도 조선말을 잘하고 손자 녀석도 짜구배가 돼서 그런지 눈이 부리부리한 게 장수상이고.
0: 굵은 눈물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래간만에 다시 본 아버지의 눈물.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코끝이 찡해나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에게 근본이란 대체 무엇일까? 전주 김씨와 고향 함흥만이 아닐 것이다. 왜 아버지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나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왜일까? 사람들이 모두 돈 벌러 떠나면서 점점 비어져가는 마을 때문일까? 아니면 모두들 외국이나 대도시로 진출하는 이 시대 때문일까? 나는 슬그머니 등뒤가 허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낮에 다녀온 그 산소를 다시 보았다. 속으로 아버지의 산이라 부르던 밭지경 같지만 풍수 좋다던 그곳엔 봄볕이 나스하게 내리쬐고 노루무레한 마른 잔디가 덮인 봉분들이 여러 보였다. 그러나 꿈을 꾸는 나는 예전처럼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으로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 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뭐 어디면 뭐 혈

0: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 기계가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 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구나 뭐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의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우리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 10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 10으로 바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네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지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건네보신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1: 네. 약이랄 때는.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수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환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 저는 예, 녹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신이 띵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환은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예,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이 혈압조절이 영도 안 되니까, 이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 송파지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이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을 하루에 그것도 한 번에 그것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잠을 잘 수 없었댔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또 얘기하고도 한 번에 뭐 두 번 밖에 더 안 보고 소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용 금이 납니다.
0: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약입니다.
2: 네, 도품은 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닫아가지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해결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영정신하는 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식은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예, 저도 어떻게 땀이 나는지 저도 저기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죠. 그런 게 그게 지금 그 허혈 그랬거든요.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답니다. 예.
0: 맞습니다.
2: 예, 그랬던 게 예,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나사지고 예,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예,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힘이 나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0: 네.
2: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건네보신환은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네, 좋을 때서 알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육보신환 하면은 어쨌든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대뇌에서부터 모든 이런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건네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휑하던 게 지금 휑하지 않고

0: 우리 집에 집님의 진일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온다.
1: 빛을 낸단 말이죠.
0: 네, 그런 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1: 예, 공지스 저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병영을 몸에 병영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합니다.
0: 이렇게 걸더니 지금의 건네력은 필요 없습니다. 뭐.
1: 약으면 바로 일찍 다시
0: 썼습니다. 예, 건이 보상 안 했으니까 이런 효과는 좋습니다.
1: 네.
0: 선생님, 저는 이 효과 있을 거에 또 써서 쓰라고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도 좋고, 예. 생각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뇌를 갖고 100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많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2: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우리 아저씨 노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네. 걸린 다음에 그냥 그치 밴디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그저의 뒷걸이 하고 어림쯔이나 하고 그다음에 골에다가 뭐 쉬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매겼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네보신하는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골이 네. 무겁고 어림쯔이 나든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네. 혈압도 더리 잘 된다. 저 우리 아저씨의 고집이 시나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렇다니 혈압약 아이다 싸다 말인다. 그래서 예. 혈압약에 그래 지금 잘 썼는데 혈압 조절이 응달된다. 지금
1: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하게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3: 예, 말을 잘 알려줬단 말인다. 했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 되던 게 이 건네보신하는 쓴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들로 뒤에 어서 열심히 잘 그 이 지금의 건네보신하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네보신하니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1: 전열선 비대 부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3: 아, 그러게 소변을 할 밤에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아, 나가 좀 활동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사파에 누워있는다고 내 일에 넣던 게 아니, 어전에 무슨 활동하는 데를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난단다. 다리 맥이. 예. 예.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1: 여러 가지로 효과고
3: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영 좋습니다. 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제 오늘 대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3: 예. 예. 겸 경제상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야 제발 아이 하고. 선생님 예.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뇌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뇌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 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 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건뇌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침 아파트에 양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소변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눈덩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양순이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소변이 다소 아프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눈덩이 붓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1: 네.
4: 근데 저기 지금 장염 효과인데 그전에 저기 왔어요. 경력이 없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옛날 입은 옷도 기억이 안 나고 병살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돌아왔습니다.
1: 네.
4: 기존님이 지내올까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전 지내오겠다는 근심은 이 약속이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짐에 조기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을 못 기억하고 뭐 건방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짐에 조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싹 치료되는 약인가. 조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4: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진짜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1: 지금
4: 지금 이전에 다 알긴다. 젊은 이름이라며.
1: 네.
4: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썼습니다.
1: 네.
4: 뭐 침도 맞고 뼈고서 약을 다 써다 했는데 약에서 이뼈 아픈 것도 영 많이 나서 썼습니다.
1: 네, 그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골가병이라든가 근육이제 동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실지 혈점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돼서 예, 여러 가지로 효과봅니다.
4: 네, 이제 동맥동에 혈지도 예, 높았는데 병원 뇌가 검사한테 욕말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신 약 내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좀 진정 효과 다 좋습니다.
1: 네, 네.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4: 네, 선생님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받아보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4: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네보시완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 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도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본령이랍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네.
5: 예, 근데 보시면 한숨 한잔다. 근데 예, 중풍후유증으로 어전에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종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네 보쇼하는 예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후리떠분하고 머리가 바빠진 것처럼 그랬던 게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내게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이 예, 도와줄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그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 그랬어요. 저도 네. 활동 할 것 같습니다.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시는 한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흥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잔투이라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투이라는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예?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각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뇌보신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0: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겼는가 동그랗게 생겼는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도 냉기관 고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항상 그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보다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매스거리던 게 매스거리지 않을까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밥을 잘 먹으니까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2: 예.
3: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까깔해서 차크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2: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3: 그래, 석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

0: 나오니까 예. 저 암의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잘할 바다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의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안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기 방화시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음식과는 이 왜 그렇게 되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네 그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직 나들었는데 그러면서 밥맛이 돌아서 들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 예 그다음에 완전히 또 병원에 검사할까 간이가 많이 좋아졌다
1: 예
3: 그래서 내가 내 신심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네 이게 아무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네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사리면서 지금 이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기다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그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이 그 들어가게 몸 안 나왔네. 예. 나는 이번에 이 선생님이 강의 매기만 듣고 이 약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행이 많이 도와주고 이 약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래 생각나.
1: 예. 이거는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1: 예. 치료 잘하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에 약이 없습니다. 그끈에 그저 보리수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일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향기 목소리는 땅속 부리에서 올라가는 속삭임입니다. 아래 임춘영 작사 장인남 작곡의 고향기 목소리를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레일에 선다는 것은 미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아래 김철호 작사, 백희남 작곡의 레일에 살자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민들레 허씨는 땅을 떠나면서도 땅을 잊지 않은 가장 충실한 방랑자입니다. 아래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민들레 허씨를 강민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늘은 닿을 수 없어도 마음으로 안을 수 있으니 꿈도 그처럼 커다랗게 품으면 삶도 넓어질 겁니다. 아래 문춘선 작사 김승길 작곡의 하늘을 안고 살아라를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조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0: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1: 기장 요정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요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0: The plane of Yeonhyeongmi'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0: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1: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 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0: 여행은 삶에 잠시 쉼을 주는 마법과도 같은데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낯선 곳에서 자유로운 숨을 쉬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가자 이러면 인천 머릿속에 여행 일정을 며칠로 맞추고 명소를 어디로 정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부담감이 꽉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굳이 일정을 억지로 맞추지 않고 멀리 달려가는 분주함이 아니라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고 여유를 느끼는 순간, 다시 말해서 여행은 삶에 잠시 멈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네, 무형 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및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이신 연변 오덕된장위원회사의 리동춘 사장님을 모시고 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사가 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2회째 이끌어온 대표적인 민속 행사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행사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22회째 이끌어온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대표적인 민속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리동춘 예, 사장님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축제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는 동력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1: 일단 우리 민족의 전통 된장은 말입니다.
0: 네.
1: 우리 민족의 명맥을 이어온 그런 전통 음식이자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승하기 위하고 또 이 문화를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지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전승인께서 이 전통 된장에 술을

0: 주목한 오독 된장술을 발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술은 연변의 모태주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죠. 먼저 된장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예.
0: 네, 우리의 된장하면 조선족의 음식 식탁에서 빠뜨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이 된장을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된장을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확실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0: 네.
1: 그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삼국 시기 조선반도 북방 사람들이 장량 즉 다시 말해서 장단급이
0: 네.
1: 그 발효성 가공식품 제조를 잘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이로부터 조선족은 삼국 시기 이전부터 된장 간장을 담아서 먹다가 삼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장단급이 기술이 더욱 발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문헌으로 보면 구황차료와 중도산림경제에 된장 제조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조선족 된장 역사는 천년이 넘으며
0: 네.
1: 식생활의 필수 식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뜨끈한 된장국을 드시고 나서는 시원하다라고 하시던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만 분명 뜨끈한데 왜서 시원하다고 하실까? 네, 그렇게 또 나중에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뜨끈한 된장국을 마시곤 저도 모르게 너무 시원해 라는 감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특히 전날 음주하고 나서 해정하기 위해서 된장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예,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0: 네.
1: 해소에는 된장국만한 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1929년에 편찬된 동북 삼성 실황에 의하면 당시 주요한 부식물로는 된장국과 김치, 짠지 등이 있었는데
0: 네.
1: 된장과 고추장은 어떤가는 조미료로서 여러 가지 남채, 산나물, 어류, 육류와 조합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조선족들은 쌀과 장만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0: 네,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채소, 과일은 제철이 아니더라도 또 사계절 구입해서 드실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철에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었잖아요. 이 된장 하나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대체할 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1935년에 편찬된 화룡현 일반정황 제3장 제1절의 기재에 의하면 음식은 일반적으로 조와 옥수수를 주식용 양국으로 하고 남새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부식으로 하며 된장과 고추는 끼니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0: 네. 어릴 때 할머니께서 된장 담그시던 모습을 봐왔었는데요. 이 된장 담그는데도 비법이 있을까요?
1: 예, 아주 뭐 상당한 학문이 있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장 담그는데도 기후와 계절이 알맞아야 하고 일정한 기법과 보관법이 있는데 연변 입대에서는 보통 첫 달에 메주를 쓰지 않고
0: 네.
1: 7월에 장을 담그지 않는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대의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데 첫 달은 가장 추울 때이므로 메주가 잘 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력설을 쉰 다음 메주를 쓰며 음력 3, 4월에 된장을 담근다고 합니다.
0: 네.
1: 옛날에는 주로 이 농촌에서 된장을 담갔는데 담그는 방법은 집집마다 거의 다 알고 있었으나 장맛은 서로 다르거든요.
0: 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민간에서는 장맛을 보면 그 집 주인, 안주인의 음식 솜씨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러게요. 이 우리가 시장에서 사온 된장 맛을 보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원한 터장국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시원한 된장국 노래 띄워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미처 찾지 못했네요, 제가. 네, 계속해서 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된장을 맛있게 담그려면 어떠한 순서가 있을까요?
1: 일반적으로 된장을 담그는 순서가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는데,
0: 네.
1: 첫 번째로는 그 된장을 담그는 재료인 그 콩을 선정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선정한 콩을 물에 잘 불리고 푹 삶아요.
0: 네.
1: 세 번째로는 그 삶은 콩을 뭉개가지고 찧어서 원추형 혹은 장방형으로 메주덩어리를 만듭니다.
0: 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메주덩이를 만드시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거의 다 판매되는 된장을 사다가 맛을 보다 보니까 이런 풍경들은 볼 수가 없더군요.
1: 그렇습니다. 일단 그 된장을 만드는 데는 이제 절차가 많고 돈이 많이 가야 하는 거라 특히 도시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그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여서 모두 다 사서 드시는 그런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0: 네, 그렇죠. 예전에 할머니가 메주를 쓰시는 날이면 엄청 집안의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서인가 봐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 메주덩어리를 방구들에다가 뱃집을 펴고
0: 네.
1: 거기에 줄 지어 놓고 끄떡끄떡하게 말려옵니다. 그래서 그 굳어진 메주덩어리를 선반 같은 곳에 뱃집을 펴고 올려놓거나 메주덩어리를 지퍼로 동여서 부뚜막구 천정에다가 달아매어 매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0: 네.
1: 그 충분히 발효된 메주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서 밖에다 이제 다락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오지독 안에 장발을 세우고 쪼갠 메주를 장발 주변에다 채워놓고 소금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그 우려난 액체를 꺼내서 가마에 달이면 간장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메주 침전물은 이제 된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달인 간장과 숙성된 된장을 도관에 넣고 보관합니다. 옛날에는 밖에다 장독들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고 집안의 선선한 곳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0: 네, 엄청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된장이 완성되는군요. 도시에서는 웬만해선 하려고 해도 조건이 허락되지 않겠네요. 궁금한 건 볏짚은 미리 농가에 가서 장만해둬야 할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즘은 또 대여 생산을 하는데 농약을 쓰고 뭐 비료를 많이 쓰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농약을 치지 않은 그러한 뱃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에다가 이제 아주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지어요. 그것은 주요하게 이제 그 뱃집을 쓰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한해 수확이 끝나면 바로 볏짚을 골라서 장만해 놓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만든 장을 그냥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독에 넣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요. 이 장독대는 무엇이죠?
1: 장독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집들 안에 일정한 곳에 그 장독 같은 것을 놓아두려고 만든 약간 이제 넓직한 곳을 장독대라고 하는데요.
0: 네.
1: 조선족의 일상생활에서 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음식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장을 잘 보관하기 위해 장독대를 알뜰하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 장독대를 주로 어느 위치에 둬야죠?
1: 장독대 위치는 보통 안뜰이나 뒷뜰의 부엌과 마주치는 곳에 위치하는데, 정방형으로 혹은 뭐 이제 장방형으로 판석을 깔고, 지면과 조금 높게 만들어서 여러 개 장독을 두줄 혹은 여러 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0: 네, 만든 이 장들을 잘 보관해야 장의 맛이 변하지 않겠죠? 그럼 이 장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1: 장을 보관할 때 장독에 이제 금줄을 치고 고추와 숯을 장 위에 띄우는데 이것은 이제 살균과 흡착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만, 예, 부정한 것을 막아주는 이제 조술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0: 그럼 장독대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예. 장독대는 한마디로 장과 장독의 조화와 화합으로 이루어진 조선족의 얼이 담긴 문화 유대인 것 같습니다. 매 한 개의 장독마다 조선족의 정성의 마음을 담아 깊은 문화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장독대를 보고 이 집안의 번성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사갈 때는 제일 먼저 장독대부터 옮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0: 네.
1: 다른 부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시로 장독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윤택이 나게 장독을 닦기도 하는데요. 시집갈 교수가 있는 집에 매파들이 드나들면서 우선 살펴보는 것이 장독대인데, 이걸로 가정 주부의 댐댐이를 이제 점찍어 보고 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네, 장독대에 이렇게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네요. 네. 혼사도 장독대를 보고 나서 결정지을 만큼 참 중요한 네. 존재였네요.
1: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늘 보는 그런 오지 그릇이지만, 장기간의 이제 생활 속에서 조선족이 살아 숨쉬는 미적 향취도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장독에 담겨진 장은 가족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저줄과도 같다고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장독이 놓여져 있는 장독대는 주택 방안보다 못지않게 정결한 곳이며 부녀자들의 전용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곳에는 일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으며 가족에서도 또 잦은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는 가정의 소망을 의탁하고 평난을 기원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였으며, 장독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 이미

0: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장독대의 문화적 의미가 참 심오하네요. 장을 담그는 날에 특별히 진행되는 풍속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풍속을 말하죠?
0: 예, 그 장을 담그는 날에는 이제 매주 한 덩이 담은 것도 소금을 담은 그릇을 소반에 이제 얹어놓고 고사를 지내고 이제 왼새끼를 꼬아서 장독 어깨에 메어 놓았는데 왼새끼에다가 푸른 솔가지, 붉은 고추, 숯을 매달아 금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돌을 종이로 만들어 독에다 거꾸로 붙여놓기도 하는데 네, 이것은 벌레 같은 것이 오면 이제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오지 말라는 뜻과 또 장맛이 이제 변했다 하더라도 네. 다시 내 맛으로 돌아오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청색과 적색은 양색이기에 잡귀나 도깨비가 장맛을 싫어해 장독을 검증하지 못한다고 믿어왔고요.
1: 네.
0: 또한 잡귀나 도깨비가 장맛을 먼저 보면 장맛이 변한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금줄을 치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숯은 도깨비와 잡귀를 물어 뜯어 꼼짝 못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믿어왔거든요.
1: 네, 재미있는 유래가 들어있네요. 숯의 작용이며 붉은 고추를 넣으면 벌레들이 범접 못한다는 도리를 그 옛날 벌써 다 터득을 하셨네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장을 담글 때 장후에다 숯을 넣기도 하고 장독대에다 붉은 고추를 띄우기도 합니다. 장독에는 또한 가정 내의 자식들의 평안과 안마를 위해 시선을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하제일 우리 된장마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우리 저 오덕된장술유한회사에서 2014년부터는 해마다 지내는 된장고사의 절차도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데 장독대는 북쪽에 설치하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 북쪽을 향해 서게 되는데요. 그 숨쉬는 오지독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는 조선족의 당긴 그 문화를 자랑하기 하며 천시, 지리, 인화가 잘 어울리는 그러한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장을 담그는 정성과 슬기, 장독에 듬뿍 담긴 인정미와 착한 전심, 하늘과 땅 등 자연에 순응하면서 생활의 여유로움과 건강함을 이어나가려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염원이 조선족의 늙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단순히 콩을 삶아서 절차 따라 하면 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의 이 장 담그기에는 많은 정성과 문화적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요즘 들어 된장은 타민족들도 즐겨 드시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발효 음식의 하나인 된장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0: 일단 된장의 그 원료는 콩인데요.
1: 네.
0: 100% 콩과 이제 맑은 물, 맑은 공기로 담근 그런 이제 된장은 원료의 종류와 그의 그 섞는 비율과 익히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수분이 44 내지 52%, 또 단백질이 한 10 내지 20%, 이를 이제 당분이 4 내지 15%, 소금이 8 내지 16%로 되어 있는데 그 장 속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섭취하여야 할 아미노산들인 리진, 트립토판, 아르기린, 피티오닌, 페닐알라닌, 이소로이신 등과 덱스트린, 포도당 등이 탄소, 화합물, 그리고 비타민 B 등이 들어있습니다.
1: 네, 된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니 참 놀랍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강식품으로 도명을 받고 있는 콩은 그 된장의 두 원료로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불리울 만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또 그 콩으로 만든 된장은 저장성이 뛰어난 식료품으로서 인체 저항력을 높여주며 항암 효과,

0: 고혈압 치료 효과, 그리고 또 노화 방지 치료와 간 기능 강화 등 효과가 아주 우수한 그러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항암 효과라든지 고혈압 치료 효과, 뭐 노화 방지 효과 이런 효과들은 우리 아주 일반화된 그런 질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이 된장이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네, 오늘은 조선족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전통 된장을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는 글로벌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혁신적인 장인이신 리동춘 전승인으로부터 조선족의 대표적인 음식인 된장에 대해서 더 한층 깊이 알아가는 시간 함께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무형문화유산 및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이신 연변 오덕된장유한회사 리동춘 리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된장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생성 발전되어 왔기에 무한한 생명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된장 문화는 민족의 역사 발전과 함께 성숙됐으며 된장은 고난과 번영의 운명을 함께 해온 전통 음식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이 리나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려화 작사 박송철 작곡의 강화 최래른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세를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행복은 다른 걸 갖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걸 갖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했는데 난 그때 몰랐어. 그러니까요, 뭘 그렇게 다르고 특별한 걸 갖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은요,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미 지나간 거 너무 후회하지 않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헤맸던 시간이 있었기에 무엇이나 이게 더 소중한지 알아볼 수가 있는 눈이 생겼을 거라고 마음을 편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강사 민춘선입니다.
0: 네,

0: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 이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한 번쯤 겪는 고민이 있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울고 떼를 쓰면 짜증이 나서 왜 그렇게 짜증을 내? 별일도 아닌데 울지 마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아이가 속마음을 숨기고 괜찮아요 라고만 말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래 네 가지 면으로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부모 자신이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만이 아이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 감정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육아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 감정만 다독이려고 하고 정작 본인의 감정은 외면할 때가 많아요.
0: 그래.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하면 아예 흔들리는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 훈련법 30초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화가 치밀 때 자동으로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때 30초 호흡은 자기 감정과 친해지는 가장 간단한 연습법입니다. 이게 화가 올라오를 그 찰나에 아이에게 엄마 잠시 숨 고르고 올게 이렇게 라고 말하고 벽에다 등을 대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0초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30초도 참기 힘들지만 배에 연습하다 보면 점차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아이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내 감정과 친해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0: 그렇죠. 감정은 나쁜 게 아니죠. 화나고 또 슬프고 불안한 모든 감정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것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쁜 감정은 참아라 참아라 배우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라면 아이의 이 감정에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네 가지 부모 유형을 실제 사례를 갖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부모의 반응 패턴에 따라서 아이의 정서 발달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반응에 따라서 네 가지로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코치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별것 아니라며 감정을 깎아내리는 축소 전환형 부모. 이 유형의 부모의 대표적인 말투는 별것 아니야. 다른 걸 보자. 뭐 이거 깎고 그래. 그럴 거 없어. 푹 자면 자고 나면 잊어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슬픔, 분노, 불안을 작은 일로 치부하고 다른 대상으로 시선을 돌려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유형이죠.
0: 그래요. 이 축소 전환형 부모의 본심은요. 아이가 빨리 기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은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에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커서도 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위험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억압형 부모. 이 유형은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울면 안 돼, 화내면 못 써, 남 앞에서 슬퍼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찬을 깔본다 이런 감정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유형이에요. 특별히 그 남자애를 키우는 부모에게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남자는 울면 안 되지, 남자는 강해야지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억압형 발언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배우면서 많이 반성했던 부분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육아 공부하기 전에 제 아들한테 자주 하던 말이 남자 대상부라면 꾹 참고 강하게 이겨내야 돼. 엄마는 널

0: 믿어. 이렇게
1: 맞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후에 저는 아들이랑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그 뒤로는 애는 힘든 일이 있으면 편안하게 저와 소통하게 됐고 함께 방법을 찾기도 했죠.
1: 그래서 네. 전에는 거기에다 어떤 일이면 꾹 참고 뭐 다 그런 일이 있어 뭐 나중에 뭐 남자 대장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네,
1: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억압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를 보게 되면은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이 극단적인 분노 폭발이라든가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감정 자체를 나쁜 걸로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모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면 뭐든 괜찮다며 방치하는 그 방류형 부모. 이런 부모는 아 뭐든 괜찮아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이의 감정에 무관심한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울거나 힘들어도 공감도 해주지 않고 도와주려 하지도 않고 모든 감정적 문제를 아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그 맞벌이 부모 중 육아 피로감으로 자주 빠지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육형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한 정서적 기반을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세상 자체를 불안한 곳으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참 이럴 때는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이의 감정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건 아이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상처를 뒤로 또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 거예요. 네. 넷째로는 이렇게 함께 찾아보자고 하는 감정 코칭형 부모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감정 코칭형 부모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든 간 먼저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한 뒤에 함께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 너가 정말 속상했구나. 왜 그렇게 느꼈을까? 우리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반응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형 부모는 그 아이의 감정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감정 자체는 당연한 것인 걸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잘못된 행동에는 명확한 경계선을 세워주는 겁니다.
1: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예 잘못된 행동을 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공감한 뒤에 행동을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이유라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촌선 강사님을 모시고 감정의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또 마음 튼튼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 그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1: 네. 첫째는 마음만 열면은 누구나 아이의 감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전제라면은 100% 완벽한 그 감정 코칭 형품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 회사 스트레스, 그리고 가사 노동 피로, 그리고 개인적인 힘든 일로 인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날이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스스로를 압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그 육아 선배인 상담사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는 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의 감정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실수했다면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다가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도 아이에게 짜증을 낸 그날 밤에는 아이 방에 가서 오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짜증내서 미안해. 엄마도 오늘 좀 피곤해서 마음이 흔들렸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한 경험이 많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참 아이는 부모의 불안전한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의 감정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솔직하게 말하는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라고 봐야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의 그 타고난 기질을 알면은 감정 코칭이 쉽다고. 아이마다 감정에 반응하는 속도, 예민함의 정도가 이렇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해결적으로 방식으로 대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민한 기질의 아이는 작은 자극에도 큰 감정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의 환경을 먼저 인정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이 예민한 기질의 그 딸을 키우는 한 엄마의 사례를 얘기해 본다면 그 아이는 그 소음, 낯선 사람, 그리고 새로운 환경, 여기에 매우 예민해서 외출할 때마다 울고 떼를 썼던 거였어요. 그래서 리얼하기 전에는 엄마는 왜 남들 아이처럼 적응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아이의 타고난 예민한 기질을 이해한 뒤에는 외출 전에 미리 장소 분위기를 설명하고 외출 중에 힘들어하면은 잠시

0: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담는 코칭을 실천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나니까 점차 아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그 불안감이 줄어들고 엄마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 그런데 육아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그 여유가 진지한 감정 연결을 만들어 준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까?
0: 네, 맞죠, 맞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넷째라면은 부모가 행복하면은 아이의 행복은 두 배로 커진답니다.
1: 네.
0: 네, 이건 바로 부모의 행복이 아이 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려주죠. 네, 이는 감정 코칭 육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벼랑 끝에 선 아이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주 다투는 이런 환경 속의 아이들은 지속적인 그 불안감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싸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닐까? 이런 죄책감과 그 불안감이 쌓여서 정서 발달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부가 즉시로 상담을 받고 아이 앞에서 절대 다투지 말고 의견 충돌이 생기면은 아이가 잠든 뒤에 방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은 아이의 많은 증상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는 수많은 신뢰로 있는 인정의 사실입니다.
1: 그래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 이 부모가 자기 내면의 감정을 마주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뭐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는 네 가지 부모 유형 중에 감정 코칭형의 공감과 함께 해결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세 번째, 이 완벽한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의 기질과 환경을 인정을 해주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관계의 안정이 가정이 더 행복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그에만 해도 아이의 행복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네 가지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바라는 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힘들 때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기쁨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튼튼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눈 감정 코칭의 작은 실천법을 하루에 하나씩 가정에서 적용해 보면서 우리 모두 이 감정과 친한 아이, 마음이 안전한 아이로 키우는 육아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 마음에 와닿는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감정의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에게 사연 하나 또 있습니다. 사연을 또 듣고 우리도 또 강사님의 답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교 4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몇 해 전 이혼을 하고 아이와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발목을 잡아서 이혼 생각을 하다가 접고 또 접다가 나중엔 접었었는데 결국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갈라서게 됐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은 지레 혼자서 겁먹은 것만큼 그 정도로 무서워할 일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극복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일 선물로 뭐를 줄까? 먹고 싶은 게 뭐야? 친구들과 놀이동산 갈래? 제가 하는 질문이 어떤 것이든 딸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덜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의 이혼이 딸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감정 표현이 확 줄어든 딸을 마주하면 가슴 아리게 미안한 마음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아이가 불편해할까봐 아이 앞에서 최대한 꺼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쩌면 이혼 얘기를 꺼려하고 피했던 건 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저도 아이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들으시고요.
1: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걸 들으면서 먼저는 혼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며 힘들게 버텨오신 그 모습 정말 대단하시고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엄마로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 마음 앞에 그 혼란스러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 먼저 딸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모르.

0: 겠어요. 이런 감정을 숨기는 그 행동은 절대 아이가 괜찮은 게 아니죠.
1: 그렇죠, 그래요.
0: 저도 4학년이면은 자아가 커지면서 부모에게 상처 주기 싫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불만과 슬픔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으로 가족 형태가 바뀐 뒤 아이는 내가 감정을 내놓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벽을 쌓는 상태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이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숨겼던 행동도 아이에게는 아 엄마는 이 일을 꺼내기 힘든 아픔이구나 나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아이 마음 평안을 찾아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제가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생일에만 뭐 갖고 싶어? 친구랑 놀 때 어때서?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 대신에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말을 건네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딸이 시무룩해 있을 때 요즘 뭔가 마음속에 담아둔 것 같아서 엄마가 좀 걱정되네? 이렇게 아이의 상태를 먼저 인정해주세요. 괜찮니? 이런 게 아니라 힘들었겠구나, 슬펐겠구나 라고 먼저 공감의 말을 건네주면은 아이가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기 쉬워진답니다. 물론 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는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 생각나면 그때 말해줘.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둘째로는 아이, 엄마 그 스스로의 그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주세요. 아이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피하셨던 그 마음을 아이에게 솔직히 털어놔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엄마가 그 이혼 이야기를 자꾸 숨겼던 건 우리 딸이 불편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하지만 엄마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요즘 엄마가 깨달았어. 우리 딸도 혹시 혼자 힘들게 담아두고 있었을까봐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해줘보세요. 그럼 엄마의 그 진솔한 감정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심을 얻게 되거든요. 절대 엄마 때문에 너가 힘들지 라고 자책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족의 변화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전달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라면은 일상 소소한 시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서로 회복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강요하는 그 자리보다 아이가 편안한 활동을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뭐 같이 요리를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만화를 같이 보거나 같이 커피숍에 커피를 음료를 마시다든가 이렇게 굳이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낸 동안 아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쌓게 되면 마음의 벽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꺼낸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엄마는 판단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커서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꾸준히 너의 모든 감정은 괜찮고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라는 이런 믿음을 주면은 딸은 천천히 마음을 열고 평안을 되찾을게 돼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 힘든 마음도 스스로 보듬어 주시면서 엄마가 안정돼야 아이도 함께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네,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오늘 우리 민준선 강사님과 함께 좋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5%만 줄여도 신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체중을 5%만 줄여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몸무게 약 5%만 빼도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중을 줄이는 목적은 젊을 때 몸매를 유지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몇 킬로그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상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몸무게 5%만 줄이면 우리 몸속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령 체중이 60kg인 여성이 약 3kg을 감량하거나 80kg인 남성이 4kg을 줄였을 때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가 발생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등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였을 때 일어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뇨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당뇨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최소한 당뇨가 오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의 5%를 줄이면 대략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도 몸무게를 감량하면 약을 복용하는 빈도를 줄이거나 혈당 조절이 좀 더 원활해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체중이 약 4.5kg이 늘어나면 무릎을 비롯한 몸의 각 관절로 가해지는 압박은 약 18kg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쉽게 마모되고 손상을 입습니다. 체중 증가로 늘어난 체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체중을 약간 줄이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아집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식습관 조절과 약물 복용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지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상대적으로 수치 교정이 어렵습니다. 운동과 체지방 감량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더 리상적인 수치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질환 위험률은 낮아집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줄어듭니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 이곳저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계속 누적돼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을 높입니다.

흐르는데 어려움이 생겨 혈압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부담도 커집니다. 남새와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을 잘 먹고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서 체중을 감량해 나가면 혈류의 흐름이 보다 안정화돼 혈압 수치도 떨어집니다.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쌓이면 목 주변으로도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는 잠을 잘 때 기도를 눌러 호흡을 방해하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호흡이 한 번씩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잠을 잘 때 호흡이 보다 안정화되면서 다음날 피곤하고 졸린 현상이 줄어들고 심장 질환의 위험률도 낮아집니다. 체중을 5% 이상 줄인 사람은 수면 시간이 평균 22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우울한 기분 상태도 함께 개선됩니다. 체중 감량을 시작하고 나면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체중 감량 후 몇 주 이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 체중 감량 초기 2, 3주 정도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지거나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에서 6주 이후에는 체형 변화나 옷 사이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면 피부가 처지지 않을까요? 피부 처짐은 체중을 급격히 감량할 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체중을 조금씩 천천히 줄이면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생겨서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이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 후 식욕이 어떻게 변할까요? 체중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면서 다시 식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식사 계획을 잘 세워 건강한 음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근 실컷 자면 전두엽이 회복된다는 주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수면은 오래 살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딱 4시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경대학 재활병원 신경내과 주임의사 손영아는 장기간 의도적으로 실컷 자면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은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가끔 밤을 새운 후 10시간 동안 자면 일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가 문란해지고 신경전달 물질 장애가 발생하며 뇌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느려져 많이 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기적인 밤샘 플러스 주말 몰아자기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전두엽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손영아는 뇌 회복의 핵심은 고품질의 규칙적인 수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시간 동안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문제는 주로 심층 수면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는 23시 전에 잠들고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황금 회복기를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자야 할까요? 의사는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면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밤 10시경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새벽 2, 4시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마치 분비가 절정에 달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 회복 대가로서 주로 심층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든 후 한두 시간 후에 첫 번째 심층 수면에 들어가며 새벽에 심층 수면이 가장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밤 11시쯤 잠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의 정점을 잘 포착하여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뇌는 대사로폐물을 능률적으로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근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1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쯤 빈집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나간 자리 혹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 때로는 그 빈집이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지만 또 때로는 그 빈집이 있기에 우리는 삶을 더 단단히 채워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김현철이 그립니다. 빈집을 적는 동물.

은주동무가 쓸쓸한 아름다움이 담긴 첫 시집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왔다. 제목은 빈집에서 겨울나기. 이 책은 문장부 하나마저 그냥 적은 것이 아닌 진실한 무게와 서정적 기품이 느껴지는 그녀의 마음의 기록이었다. 은주동무에게서 독후감을 쓰긴 노라 했으나 한수의 빈집과 만날 때마다 그 엄두는 한 번 또 한 번 수그러들었다. 이 동무는 언제부터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담아냈을까? 왜 이렇게 쓸쓸함만 담아냈을까? 밝게만 보이던 이 동무의 속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린 사연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이 동무에 대해 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고민과 망설임 끝에 읽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화면들을 되새기는 것으로 멋쩍은 응원을 보내려고 한다. 1997년 가을, 원래 다니던 소학교가 진중심 소학교에 합병되면서 우리말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집단 전학을 하게 되었다. 5학년 후학기에 진입한 나는 진중심이라는 위험에 적잖게 기가 눌려 계약해서 한동안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갑자기 많아진 학급,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싸움이면 싸움. 그 공간에는 저마다 뽐낼 만한 특기와 개성을 가진 동무들이 전례없이 많았다. 은주 동무를 처음 발견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화단에 한 특별한 동무가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머리나 옷맵시를 봐선 어느 집 귀공자 같은데 남학생이라고 보기엔 생김새가 너무 고왔고 여학생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옆 친구한테 물어보자니 괜히 놀림받을 것 같아 궁금증을 누르려던 차에 누군가 그 동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은주, 아, 여학생이었구나. 후에 알고 보니 옆반의 사모학생 친구였다. 그것이 그 동무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어느 월요일이었다. 국기개양식에서 교장선생님이 연설하시는데 갑자기 새된 소리가 들리더니 사생들의 눈길이 삽시간에 앞줄에 서 있는 한 학생한테로 집중되었다.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넘어져 있었는데 찬찬히 보니 그 동무였다. 썩 후에 군사훈련 도중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갑자기 넘어지는 친구들을 간혹 보긴 했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쓰러지는 걸 보았으니 나로서는 꽤 놀랄만한 일이었다. 더 의외였던 것은 며칠 뒤에 그 동무를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됐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많이 아픈 친구인가? 그건 그렇다 치고 귀티나는 저 동무한테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고도 모를 일, 듣고도 믿기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뒤로 언제 그랬느냐 싶게 활기 넘치는 그 동무를 볼 때마다 나의 이런저런 의문은 되살아났다. 그러고 보니 중학교에 가도록 그 동무랑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무렵 학교에는 변부모 학생이 적지 않았다. 웃고 떠들며 학교에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한 외로움, 서름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어두운 하굣길을 홀로 걷다가 교과서의 어느 한 대목을 읽다가 이불 속에서 잠을 설치다가 사진 한 장을 보다가 수시로 터졌다. 아이들은 대개 그런 마음을 터놓을 줄도 다스릴 줄도 몰랐다. 그저 속으로 쌓여지는 걸 자기도 모른 채 유년의 배를 저어갔다. 그 기억들은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시에서 풀이 되는 그 동무의 이야기들은 또한 어느 쯤에서 시작된 것일까? 지니고 있던 장기의 정비례 되게 그 동무는 친구도 많았던 것 같다. 학급 회의에서의 격정적인 웅변, 운동대회에서의 강력한 조직력, 성별과 선입견을 따지지 않은 유난한 교유, 그가 혼자 다니는 걸 별로 보지 못했고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걸 본 적도 별로 없다. 선생님들에 대한 그의 존경심 또한 남달라서 언제나 정 많고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치료비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민간요법을 쓰면서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졸업생들을 이끌고 병문안을 갔었고 모금도 시도했다. 담임 선생님이 결국 치료에서 효험을 보지 못하고 세상 뜨자 그 동문은 두고두고 통탄했다. 치료비가 천문 숫자였던 것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었다는 데서 그 아쉬움은 더욱 컸다. 졸업한 지도 몇십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동문은 그 시절의 선생님들을 얘기할 때면 마치 며칠 전에 만났던 것처럼 정겨움을 푹푹 묻혀낸다. 중학교 시절, 한동안 그 동문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 마을에 살았다. 그의 나의 삼촌네가 사거리에 구멍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그 길 건너 합작사 건물에 그들 부녀가 거주했다. 삼촌은 가게 앞에 당구판도 하나 놓고 경영했다. 그런데 어찌나 마음이 약했던지 손님들이 당구를 치고 주동적으로 돈을 주면 받고 그냥 가버리면 코승 한번 크게 들이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보다 못한 내가 짬날 때마다 그 옆에 붙어서 돈을 받아냈다. 그 대가로 손님이 없거나 홀로 구경 온 손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무렵 손님들이 다 가고 혼자 놀고 있는데 그 동무의 아버지가 왼쪽 다리를 절며 오시더니 나와 당구를 한 판 치자고 했다. 내가 당신의 딸애와 같은 학년인 줄은 아마 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식이다. 양보할 내기 없기다. 아, 예. 그런데 정작 내기를 시작하고 보니 공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옆반 여자의 아버지와 당구를 친다는 것이 웬만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과정은 꽤 슴슴했다. 그 동무의 아버지는 일부러 나에게 재주를 하는 것 같았다.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한 겸도 채 끝나지 않아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볼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 다음에 승부를 내자. 그리고는 누르스련 전등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집 쪽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 안에서 그 동무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의 시에서 아버지가 등장할 때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재생되곤 했다. 특히 아버지가 강 속에서 다리도 전혀 절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물살과 어울리며 고기를 잡고 있는 구절을 볼 때면 그 모습이 생생하리만치 연상된다. 시내는 고중에 입학하게 되자 몇몇 고향 친구의 부모님들은 학교 근처에 셋집을 맡고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부모님들은 무료한 낮 시간을 깨우기 위해 한 곳에 모여 마작을 치거나 주림을 하곤 했는데 그 동무의 아버지는 워낙 작식을 잘하는 데다 성격이 호도운지라 사람들을 자주 집에 초대했다고 한다. 그날 그 동무가 점심 먹으러 집에 왔는데 글쎄 밥상은 고사하고 매캐한 담배 연기 속에서 부모님들이 마작에 여념이 없었단다. 그런데 그 동무의 태도는 너무 의외였단다. 안 좋은 표정은커녕 환하게 웃으며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더니 혼자 밥을 챙겨 먹고는 어른들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학교에 가더란다. 그날 자리에 있었던 한 학부모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점심밥을 먹으러 온 아이에게 미안할 정도였다고,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며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더라고 외웠다. 그러고 보니 나는 그 동무가 화를 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고중부터는 같은 학교가 아니어서 그 동무에 관한 소식은 간간이 귓동냥으로만 들을 수 있었다.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학생회에서 활약한다거나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종소리라는 문학사에서 열띤 문학소녀로 활동한다든가 하는 얘기들이 두루 포함되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였던가 그 동무가 시를 쓴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심취했다는 것이다. 시랑송을 좋아하고 잘하던 아이가 시를 쓰는 것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문학에 대한 집념은 상상 이상인 듯했다. 곧바로 지면에서도 그 동무의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 메일을 통해 지인들에게 편지글을 보내왔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동무의 새로운 문학 세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그 사이 쌓은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문학의 언덕에 성큼 올라서는 그 동무가

나에게 같은 고향이고 같은 문학 전공인 동창이라며 여러모로 정보를 보내주고 이런저런 활동에 동참을 제안해 왔으니 나로서는 실로 고마운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또 누군가들을 동원해서 잠시 어둠 속을 걷고는 이들에게 약간이나마 빛을 주려는 모습에도 늘 존경심이 들었다. 2008년 여름방학, 그 동무가 연변대학의 선배와 친구 몇 명을 동반해 북경에 놀러오면서 나한테 가이드를 부탁했다. 근 3년 북경에서 학교를 다녔으면서도 별로 돌아본 데가 없었던 나인지라 말이 가이드이지 그냥 엉터리 길잡이였다.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창,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다. 어쩌면 그 이전의 모든 대화들을 다 합쳐봤자 그 며칠에 나눈 대화의 절반이 절반도 안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연변대학 조선어로 문학학부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와 종소리 문학사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꽤 많이 들려주었다. 어찌나 구수했던지 훗날 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분들을 만났을 땐 꼭 구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은주 동무는 또 나한테 랜디 포시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나는 그 책 속의 주인공을 더 가까이에서 심지어 내 바로 옆에서 들여다보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따끈따끈한 김학철 평전을 금방 구입했다며 선물해 주었다. 국적과 신분과 직업이 다른 두 책 속의 주인공한테는 묘하게 일치되는 점들이 많았다. 예컨대 그들은 죽음을 리성적으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뜻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가려 했다. 2015년 또 아주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그를 만났다. 그 동무는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나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1년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날 만나서 뭘 먹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그 동무가 제안한 만남의 장소는 서점인 교보문고였다. 아, 역시 여전하시구만.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만나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돌아보다가 각자 책을 한 권씩 골랐고 꽃지점에 가서 양꼬치에 마파두부를 곁들여 먹었다. 그와 문학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려니 수준이 딸리고 가족 안부를 물으려니 괜히 조심스럽고 해서 그냥 서로 가는 친구들의 소식들을 주고받았다. 결국은 고향 얘기였다. 해도 해도 질리지 않은 고향 얘기. 고향은 변하지 않은 답이었고 늘 우리에게 너그러웠다. 우리는 몇지서 어느 주말에 고향에 흐르는 량수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양수강이 흐르는 양평에 가서 한번 놀자고 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조선족 학생들을 많이 관심해주는 한 교수님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모임은 바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날 강 교수님이 직접 담근 솔순주를 축내며 운치는 강 교수님의 마당에서 싱그러운 불냄새와 더불어 삼겹살 파티를 했다. 량수에 관한, 연길에 관한, 원성다리에 관한, 졸업로문 테마에 관한, 사람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했다. 그때 그 동무의 아버지에 관한 소식도 잠깐 들을 수 있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안부도 못 전하고 미안하다야. 아, 그게 뭐. 그 동무는 말을 아꼈다. 그때 못한 그 말들은 시집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나의 빈집을 떠올렸다. 내 친구들의 빈집도 떠올렸다.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빈집을 떠올렸다. 그 집이 빈집으로 되기 전의 모습들도 상상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익숙하고 친절한 그리운 사람들이 보였다. 기쁘고 슬프고 막막하고 후회스러웠던 일들도 서서히 재생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다. 급기야 한 집, 두 집 떠나가면서 마을은 급속도로 비어가고 있었다. 이따금씩 귀가하는 사람도 보이는가 싶더니 한참 뒤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그들은 또 다른 터전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다. 부딪히기도 넘어지기도 하면서 자기의 빈집에 알찬 삶을 치열하게 채워가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는 자신만의 빈집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었다. 그 동무의 빈집이 아직 얼마나 더 기록될지, 그 이야기들이 아직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빈집이 얼마나 공허하게 비어있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럼에도 감히 예상해본다. 멀지 않아 그 동무는 빈집 보수에

축소할 것이고 때가 되면 새집 축조에도 돈 크게 투자할 것이라고. 그때쯤 되면 그의 아버지, 외삼촌, 할배, 언년이 할매, 그리고 청산리와 대림동 이웃들도 흐뭇하게 웃으며 그의 집들이 올 것이다. 무릎 통증도 다시 사라지겠다. 또 그때쯤이면 그 동무가 그토록 염려하는 빈집에서 겨울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지 않을까. 늦지 않게 다가올 그날을 고대하며 그 동무의 후속집을 한없이 응원한다. 어린 시절 첫인상, 학교 운동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아버지와의 당구 한판, 북경과 한국에서의 다시 만남,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쌓여온 두 친구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글이, 문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집이 아닙니다.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고 채워지지 않은 삶의 자리이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공간입니다. 은주 동무의 시집, 빈집에서 겨울나기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닌 상실을 견디며 더 단단해진 삶의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빈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빈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온기와 추억, 그리고 앞으로 채워갈 삶의 의지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글이 각자의 빈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께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프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유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음과 희망을 노래하며 밝은 멜로디로 활기를 전하는 노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고마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진실하게 담긴 가요를 김명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길을 누비며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의 보람찬 삶과 긍정적인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과 추억을 담은 가요입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여운을 남긴 가요, 방귀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장동훈 작사, 정진옥 작곡의 감동 처녀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처녀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 안녕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유영호 작사 김영록 작곡의 나는 고향벌을 사랑하네 보내드립니다. 고향 들판에 깊은 애정을 담은 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민족식 별미로세. 하늘길도 바닷길도 모두 다 열렸으니.
1: 복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진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위생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송이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바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정직한 토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토끼 토토가 살았어요. 토토는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착한 아이였죠. 어느 날 토토는 숲길에서 아주 예쁜 나뭇가지 장난감을 주었어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었지만 주인이 찾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그냥 가지고 놀아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토토는 주인을 꼭 찾아주고 싶었죠. 하루 종일 숲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 주인을 찾았고 마침내 그 장난감을 잃어버린 사슴 친구를 만났죠. 사슴 친구는 정말 고마워하며 토토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렇게 토토는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또 정직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더욱 소중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제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너랑 나랑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위생상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려면 무엇보다 생활 속 위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먼저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옷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밖에 먼지와 세균이 옷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으로 그대로 들고 오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하루 한 번은 꼭 세수를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해요. 피부에 묻은 먼지와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야 말끔하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너무 길게 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위생습관인데요. 긴 손톱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숨어있기 쉬워서 음식을 먹을 때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때 손톱을 정리해주는 습관을 꼭 들여보도록 하세요. 이런 작은 생활 위생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감기나 배탈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언제나 깨끗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도 바른 위생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것을 길게 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균이 숨어 있어서 제때 정리해줘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참말 좋아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숨어 있어서 너무 길게 기르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손톱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송이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송이에요.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자꾸 집중이 흐트러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데 자꾸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별이 언니, 도와주세요.

네, 성희 친구. 이 숙제할 때 집중하기 어렵고 자꾸 딴 생각이 드는 마음 정말 이해가 갑니다. 모든 친구들이 한 번쯤 겪는 고민인데요. 별연이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숙제할 때 장난감과 스마트 기기는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치워두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동안 먼저 숙제 끝내고 놀자라고 스스로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조금만 참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집중이 생긴답니다. 숙제를 먼저 끝내고 마음 편하게 노는 것이 훨씬 즐겁고 후회도 남지 않아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길러질 겁니다. 네, 송이 친구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의 마음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바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기분이 상쾌하죠? 도대체 바람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람은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햇살을 많이 받는 곳의 공기는 따뜻해지면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자리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바람이랍니다. 바람은 구름을 옮겨주고 꽃가루를 퍼뜨려주며 자연 곳곳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숙충량 원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충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서의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숙충량 원장님의 여러 가지 기술을 장악한 다민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는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 않은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서 첨약을 지어드리고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준악한 혈의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에 정맥주사에 저전도의 칼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영활하게 응용해가지고 환자들의 병을 말죠. 잘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첫째는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우리들이 관찰해 보게 되면 환자에게 말죠. 첨약을 지어드리고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점적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을 사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에 여러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에 이러한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하는데 이야기되면 모종의 피부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춘보드라지라 하는데 초장에 그리고 반복성이 강한 습진에 침마진에 소보진 대상포진 이러한 말이죠. 반복성이 강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관절계 통증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충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심뇌혈관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심혈관계통과 뇌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일련의 말조의 질병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고혈압 이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3.3억 정도 되는데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병을 열어둘 수 있고요. 이외에도 뇌졸중, 고지혈증, 심교통, 심근경색에 심력쇠결증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지요. 심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상 표현들이 있는가? 하나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또 두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뇌의 공열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말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심혈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분들도 늘상 또 압박감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가슴이 아픈데 칼로 애이는 것처럼 이러한 아픔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가슴이 아프면서 방사성 통증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어깨, 특히는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방사성 통증이 생기고 또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래 턱까지 방사성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숨이 차합니다.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 심혈쇠갈증으로 고생하거나 심혈실상으로 스창이라 합니다. 고생하는 분들이 이러한 말죠. 호흡곤란을 느낄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심뇌혈관 질병을 말이죠. 우리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발병률이 높은 데다가 쯔찰리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심지어는 말이죠. 사망률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심뇌혈관 질병은 우리 9급에 보다가 9급에서 말이죠. 성공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망하는 비율이가 대략 45% 정도 차지합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뇌혈관 질병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질병에 걸린 분들이 상당한 중지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2: 예, 내 동화복지는 피부병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였겠습니다. 보는 게 지금 효과 좋아가지고.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2: 원장님.
1: 예, 예, 예.
2: 예, 그럼 한번 다시 예정하려고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숙충장 원장님을 보이는 고객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보입니까?
3: 예,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땐 좀 숨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식은 땀이 나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영 그래서 어떤 땐 이 숨쉬기 영 곤란하지 뭐. 그래서 이 선생님 약을 한두 번 갖다 먹었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3: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약지라 가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1: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1: 저는 예, 이래 가슴도 답답하고 혈압도 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안정되지
0: 예.
1: 않아서 예. 그 기태 중에 가서 수 원장님이 약을 한번 가져다 먹었는데
0: 예.
1: 가슴이 답답한 건 예, 괜찮은데 혈압이 예. 아직도 예, 온정되지 않아서
0: 예.
1: 오늘 또 가서 원장님 보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허리 다리 아파서 증은 맞고 첨약 먹은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3: 아, 광철수 선생님께서 배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래, 오늘 가자, 또 연락하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저입니까?
0: 예, 맞습니다.
4: 저번에 아, 고량 아프고 가슴 답답하게 그 이사약 쓰구나 좀 나서서 좀 한번 더 써보자고 그래요.
0: 예, 어느 선생님 보이겠습니까?
4: 아니야 이름은 다 모르겠어요. 가봐야 뭐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떠니 오십시오. 예.
4: 네.
0: 예. 예.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오늘 저도 내일이 원장님을 보이자고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예, 예.
6: 예,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6: 예, 저는 예, 이제 허리 쪽하고 이거 다리로부터 이 저 무릎 이쪽이 너무 이게 통신하고 줄이 막 뻗치고 이래가지고 층계 오르고 이래기도 엄청 힘들어요, 지금.
0: 예, 예.
6: 예, 이래가지고 저기 강철수 주인 선생님이 치료도 받고, 뭐 저기 뭐요, 침도 맞고, 저 철학도 썼어요.
0: 예, 예, 예.
6: 그래서 예, 효과 많이 봤어요, 지금.
0: 예.
6: 예, 그래가지고 또 오늘 가보려고 예약하려고 전화한 겁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됐습니다. 예,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오늘은, 예, 시간이 좀 있는데, 예, 심내혈관질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예. 예, 관심병이라 할 경우에는, 예,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관상동맥, 예, 심장에 주위에 있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관상동맥이 협착이 생기거나 돌발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폐쇄 현상에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인데, 어떤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가 하게 되면, 관심병에 걸리게 되면, 항상 무엇으로 가슴을 말죠 짓눌러 놓는 이런 감이 생깁니다. 이거 압박감이라 하는데 그러다가 가슴이 답답해 나면서 어떤 분들은 또 심교통이 옵니다. 가슴이 아파납니다.
2: 네 어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예, 그, 길태중이, 그, 박윤덕 선생님의, 저기, 환자입니다.
0: 예, 예, 예.
7: 예, 원래부터 혈압도 좀 높아서, 예, 그 약을 먹었는데, 혈압이라면, 영, 온정되고 좋은데, 예, 이 예. 가슴이 좀 답답하고, 예, 만날, 저기, 어떨 때에는 침침하면서, 예, 숨이 잘 올라와요, 왔습니다.
0: 그렇죠, 예.
7: 그래, 예, 그리고, 예, 좀, 어떨 때에는 식은땀이 잘 나고, 그래가지고, 예, 전번에 약을 한번 먹었는데 조금 좀 지금 효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답답한 게 조금 났는데 예, 예. 약을 부지런히 먹자고요. 그래서 오늘이 약 질러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

0: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0: 저는 이 제가 한 건다.
1: 예, 예.
0: 예, 그래서 계속 머리 심하니, 머리 어지럽고, 정수해 나고, 예. 참, 머리가 아프고.
1: 예.
0: 그래서 다리 맥이 안에 다리 맥이 없어가지고, 그걸 기도 바꾸고 해서,
1: 예.
0: 저번 수요일에 우리 그 박윤조 주인 이사인데, 다 됐습니다.
1: 예, 예, 예.
0: 치마하고 엄청 편안하게 메이크업 봐주고 손님도 잘해주시고
1: 예 그렇죠
0: 어떤 선생님하고 이게 그래서 좀 먼저 내하고 한번 쓰는 중에 머리 어지러운 거로 맑아진 것 같고 예 계속 맥도 예. 돌아오고 좀 맥이 납니다
1: 예, 예.
0: 그런 것도 좀 맥이 나고
1: 예.
0: 그래서 약이 떨어지니까 또 오늘이 가서 약 빌려가려고 박윤덕 주인 이사님 약해주시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 다 됐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주원자에서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으세요?
3: 지금 한 달째 주원자 주면과 초약과 친구를 기름에서 쓰는 게 확실히 효과 좋아요.
1: 예, 예, 예.
3: 예, 원래 그 크게 걷지도 못하고 정말 움직이면 허리가 말이야 찡찡찡거리는 그런 게 이 증상에 감정같이 오셨었어요.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얼마나 좋은지만 지금 계속 뭔가 주원자라 보니까 다들 형 좋고
1: 그렇죠.
3: 너무 싹싹하고 예, 이러니까 유두성에 가더라 말이오.
1: 예, 예, 예,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또 그 옆에서 또 신수자도 어찌 그 싹싹한 사람이
1: 예, 정말. 그래요. 예,
3: 예. 예 그러니까 배에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일 군인날에 때요. 예. 계속 내 저는 그 주원자를 그 믿고서를 좀 치료해보고 하고.
1: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그 방탕호 그 선생님께서 약속에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손도 아예 타고 해서 지금 한번 해야 하다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6: 저는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환자인데
1: 예.
6: 한테는 위장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1: 예, 예.
6: 좀 음식을 먹으면 괜찮지만 속이 비쓸 때는 속이 쓰리고 이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쓰리.
1: 예.
6: 그때는 좀 이런 면보나 빈간이나 이런 걸 또 먹으면 괜찮고 일단 그런 게 없을 때는 위 지나갈 때는 막 아프단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예.
6: 이 방송을 들은 과정에서 박창호 고주임 선생님이 이 병에 대해서 잘 치료할 것 같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6: 나도 얘 여러 번 다니며 치료했는데 얘 어제 치료할 때보다 또 후에 개발한단 말입니다.
1: 맞아요.
6: 그런데
1: 예.
6: 오늘이 좀 박창호 선생님에 가서 협약을 좀 써보려고 예약드린 전화를
1: 예, 하는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6: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아, 네. 저는 저기, 박연덕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7: 제가 이 머리 쑥군진데 용설이고 앞니나 편도 통이동이 아프고 그렇게 아프던 게 그 박인도토인이사 선생님 저기 약을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7: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0: 부즈이빙 즈웨이빙. 예,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예, 중요하겠지만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예, 질병을 예방하자면 우리 이런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이 이 말이죠. 예, 관심병이 잘 인기되는가. 예. 이거 우리 알아야 예, 예방조치를 강구를 할 수 있죠.
1: 네.
0: 예, 하나는 연령 단계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중노년분들 예. 아, 그리고 또 예, 체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민족에 이학 체계가 있는데 예, 조의학이라 합니다. 이 조의학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체질에 관계되는 학설인데 예, 태아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이런 체질이 있는데 예, 이 네 가지 체질 중에서 예, 태아음인 체질이가 이 질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족사하고 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중에서 이 관심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계셨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 속에서 예,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쌍거종이라 하는데 예,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라든가 고혈탕에 이런 쌍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관심병이 말이죠 인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생활 습관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좋아하신다든가 예, 술을 너무 반가워하신다든가 예,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 이런 분들 속에서 관상동맥에 조경경화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방하는데 말죠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어떤 조치를 챙기게 되면 이 관심병이 오는 것을 예, 예방할 수 있는가? 예. 하나는 말이죠 예, 위험 인소를 절대적으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예,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고혈당이 쌍거증이라는데 쌍거증이 있는 분들은 이 쌍거증을 제때제때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 습관상에서 예, 음식 결부를 말이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우리 남편도 요즘에 들어서 어제 심장이 지어주는 것처럼 아프고,
0: 예.
2: 숨이 올라와요, 예.
0: 그렇죠.
2: 어제 예. 숨이 차고, 예. 이래고, 맥이 없고, 예.
0: 예.
2: 식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문성청이 약해서 지금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2: 예, 예. 오늘 또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이게 예. 다 됐습니다. 예.
2: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예, 음식 결부를 조절해야 된단 말은, 예, 지방질이 너무 많은 이런 음식들을, 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너무 짧게 자시지 말아야 됩니다. 좀 싱겁다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적당한 수량으로 말이죠. 과일이라든가, 예, 풀채라든가, 이런 걸 다 배려해서 자세야 말이죠. 예, 이런 관심병을 말이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상에서의 담배를 말이죠. 끊으시고, 술을 말이죠. 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이 관심병을 예방하는 조치에 말이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체중을 꼭 말이죠. 정상화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만증이 오는 것을 말이죠. 우리 말이죠. 공제를 해야 이 관심병을 말이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운동과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연대에서만도 려해란데 이야기 되면 본인이 말이죠. 체질에 알맞게 운동해야 말이죠. 예. 이 관심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말이죠. 도움이 됩니다.
1: 네.
0: 너무 격렬한 운동.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연대의 젊은 선생들이 볼을 차다 축구를 하다가 말이죠. 네. 번져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1: 네.
0: 이게 다 이런 분들이 본인이 체질에 맞지 않게 격렬하게 운동한 결과란 말입니다.
1: 네.
0: 그러면 이 관심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말이죠. 위험인소가 생길 수 있는가. 하나는 말이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거는 증세인데 심혈실상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리스창이랍니다. 관심병으로 인해서 심근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의 최양에 이렇게 되면 심장이 뛰는 것이 말이죠. 고르지 못합니다.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제때 확진을 받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말이죠. 받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말이죠. 심력쇠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력쇠갈증은 말이죠. 아주 위험합니다. 치료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꼭 이거는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졸사현상이 있습니다. 추스라 합니다. 정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말이죠. 신경질 씁니다. 배를 쓴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우울해 있고 이럴 때 말이죠. 이 졸사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식물의 음식 습관하고도 관계됩니다. 어떤 음식은 맛있지요. 맛있으면 평소보다 너무 과분하게 자식이 되면
1: 탈이 나죠.
0: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또 졸사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병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특히 체력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너무 말이죠. 체력노동에 너무 말이죠. 힘을 주게 되면 이 졸사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는 심교통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체결회의가 주정무중심에서 있었습니다.
2: 중화

0: 인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 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 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에 흥미 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수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 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길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길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봤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에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가서 두루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연길 여행은 아주 뜻깊습니다. 연변 경기구에서는 또 제2현장 관람 모식을 내와 경기 관람 전경을 특색 풍경구, 인기 상권, 브랜드 상가로 확장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우리는 길림시에서 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과 명절 휴일을 맞아 연길에 와서 꼬치를 먹으며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니 느낌이 아주 좋고 꼬치 맛도 특별히 좋습니다. 연길 부르하 통합안에 위치한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왕선생 일가는 유람선을 타고 강 량안 풍경을 감상한 뒤 기슭에서 미식을 맛보며 축구경기 실황 중계를 관람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의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우리조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견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의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조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업무역 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루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1: 두 당위 통전부, 두 공상업연합회에서 주 재정국, 주 세무국, 주 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 강연 및 은행기업 협의 체결회의가 24일 주 정무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부주임이며 주 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하 1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 세무국 사업률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 과학기술국 사업률꾼은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5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봄날 미디어 유한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 줬습니다. 훈춘시 전야량미 가공유한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춘에 있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 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하면서 제때에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 있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 된장 술 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 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주 공상업 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 산업 경영 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 공상업 연합회에서는 주 당위 주 정부의 사포체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리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0: 응대한 법치 조치입니다. 본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자르는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민족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제기했고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의 민족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립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1: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조직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석이를 중공 만주성리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리는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왕경이 서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성리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 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혁명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인은 무형문화재 장인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 씨 철제품 제작기의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재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재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예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재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 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재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재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재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 민속, 특색 미식, 겨울 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송,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 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회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수진제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제입니다.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로 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제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예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제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예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회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 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교육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이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1: 용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근을 착공됐습니다.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0: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근일 공고를 발포해 국가 무상헌혈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혈 자원봉사 평생영예상 수상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주 특색농업 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사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0: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0: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에서는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 연결 농민 견인 기제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 농업 발전 기제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행동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제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경영 효익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 대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일전 공천단 조항에서는 2026년 전국대학생 3하향 사회실천활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청년 학생들이 기층실천에서 단련하고 성장하며 업적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위해 공을 세우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떳떳이 책임을 짊어진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리론 선정과 강연, 애국주의 교양, 과학기술 혁신 지원, 향촌지능 촉진, 친환경 발전 선도, 사회봉사, 나라를 위한 병강수호의 헌신, 중화문맥의 전신 전승 등 다양한 면을 둘러싸고 전개되며 전문 행사 조사 연구 보고서, 과제 해결 집중 시범 등 방식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이 광범위한 참여를 인도할 방침입니다. 료회에 따르면 향촌지능 청춘공훈행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에서는 매년 500만 이상 청년 학생들을 우리 향촌에 심입시켜 사회실천과 해민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길림성 농업농촌청은 전성 량곡 생산 실제로부터 출발해 해당 단위들에서 농업 고품질 발전 전문자금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인도하고 농업재해방지 감소 친환경 생산기술을 힘써 보급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량곡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2026년에 전성 친환경적 통합적 예방 면적이 220만 모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림성 농업기술보급본서는 전성 재해방지 감소 기술 보급 주관 부문으로부터 재해 감소 및 증산 기술의 집대성 방안을 제정하고 재해 감소 및 증산의 집대성 기술, 농약의 과학적인 안전 사용 기술 및 식물 보호 예방 통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자연 재해와 농약 피해 등이 량식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량곡의 안정적인 생장과 풍작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네, 방안에 따르면 재해 감소 및 증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농사 상황 조사를 전력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핵심 시범 방안을 추진하며 시험 및 시범을 실시합니다. 2026년에 전성적으로 벼, 옥수수 등이 다양한 병충해 약재 예방 효과 기지 5개, 제초제 약해 시범 기지 3개, 식물 보호 기여률 예방 통제 효과 평가 시험 기지 6개, 친환경 예방 통제 시범 기지 3개를 구축해 식물 보호 예방 통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일정 우리 주가 주도해 제정한 패실로마이세스 라시쿠스모약과 패실로마이세스 라시쿠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집중심사를 마치고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에서는 이 두 가지 국가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관련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당 항목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식 가동됐고 국가표준화 감독관리위원회의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2026년 4월 15일 정식으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매실로마이세스 라시쿠는 근결 선충을 방지하고 고품질 생물농약으로 인삼, 도마도, 오이, 수박, 가지, 생강, 콩, 연초 등 작물에 사용하며 안전하고 잔여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에 부합되는 약물은 근결 선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종작 산량을 제거하며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특산품인 인삼의 생존율과 수확량,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녹색 유기농 재배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표준의 시행은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태와 인삼 안전을 보호해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삼 품질 검사 및 인증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연변에 착지했습니다. 산업 발전의 난관을 해결하고 품질 관리 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들어 연결시에 위치한 국가인삼 로경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은 국가급 플랫 홈 기능에 입각해 길림성 풍리건강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를 시범으로 산삼과루 전문 품질검사 업무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원료진위감정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평가지표 검측 전과정 추적관리 3위일체의 전사슬 품질검사관리통제 모직을 구축해 원천적으로 품질관리 통제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 권위적인 기술의 힘으로 특색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네, 이 향후 국가 인삼 로경 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로경 품질 검사 분야에 깊이 전념해 검측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업종 표준 체계를 보완하며 산업 학교와 연구기구의 융합 혁신을 심화하고 전문화 표준화 권위적인 품질 검사 봉사로 연변 특색 산업의 전환 승격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해 전국 인삼 산업이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품질 검사를 다질 타산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0: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특색농업산업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체계를 건립해 특색농업산업을 효과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에서 우리 소위 특색농업산업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조 특색농업산업 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특색농업 산업 발전에 좋은 정책들을 내놔 특색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 특색농업 산업은 어떤 산업? 들이 있는지요.
1: 네, 전통 농업과 비교할 때 그 우리 조의 특색 농업 산업은 예, 범위가 높고 예,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 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력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선 그 조력 산업으로서 예, 인삼 산업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인삼. 우리 조는 예, 중국 인삼의 핵심 생산 지역으로서
0: 네.
1: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을 일체화한 전 산업체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0: 네.
1: 2023년 인삼 총 생산액은 102억 원에 달했고
0: 네.
1: 올해는 110억 원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1: 검은 목이 버섯 산업은 재배기술, 생산량과 품질 등 면에서 모두 뚜렷한 그 향상을 이루었으며
0: 네.
1: 여러 개의 지리적 표지 증명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연변 황후 산업은 중국이 그 5대 지방 우수종이 하나로서
0: 네.
1: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 종원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의 기타 특색 산업으로서는 연변쌀이 포함됩니다.
0: 네.
1: 연변쌀은 그 뛰어난 품질로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를 획득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특색 과일 산업으로서는 사과배, 사과, 블루베리 등이 있는데 현재는 그 고품질 발전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0: 네.
1: 네. 상황버섯 산업은 연변주가 국내 최대 기지로서 이미 재배에서 판매까지의 전 산업체인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0: 네.
1: 업 산업은 여러 개의 국가급 과 성급 수산 종질 자원 보호 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꿀벌 산업도 포함됩니다.
0: 네.
1: 연변주는 천년 꿀 자원 그 창고로서 풍부한 네. 식물 자원과 특색 있는 희귀 벌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러한 특색 농업 산업은 연변주의 그 농업 산업 구조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0: 네.
1: 농업이 종합 효익과
0: 네.
1: 경쟁력을 향상시켜 현지 농민이 그 소득 증대와 부유화 및 향촌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일 크게 아마 인삼 산업이죠.
1: 네.
0: 네, 그리고 목이버섯, 검정기버섯 산업은 네. 예전부터 쭉 이어왔고
1: 네,
0: 연병황소 산업도 우리 5대 지방 우수품종의 하나로 지금 앞자리 서고 있고 연변 입쌀하게 되면 맛좋은 쌀로 지금 중국적으로 네. 소문이 나고 있고 또 사과배 또 상황버섯 이 최근에는 많이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또 연변에 그 꿀 네. 보게 되면 그 피나무 꿀이 네. 우리 연변에서는 특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산업 들이 발전이 우리 조 향촌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는 특색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우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예, 우리 조는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0: 네.
1: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0: 네.
1: 이러한 우위는 주로 지리, 자원, 정책 및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구현됩니다.
0: 네.
1: 우선 우리 주는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그 삼국이 국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0: 네.
1: 연변주는 중국 동북 지역이 그 대외 개방이 최전선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우리 주는 여러 가지 국제 항로를 통해
0: 네.
1: 세계 공급망 체계에 편리하게 융합될 수 있으며
0: 네.
1: 이는 현지 농산물의 수출과 국제 교류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0: 네.
1: 둘째는 우리 주는 백두산이 천년 자원에 의존하여
0: 네.
1: 독특한 립체 기후대를 맞추고 있으며
0: 네.
1: 농작물의 성장에 리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0: 네.
1: 예, 우리 주위 그 흙토지는 비옥하고 원천수 자원이 풍부하며
0: 네.
1: 예, 산림률 예, 81%에 달하여 인삼, 예, 검은 목이버섯 등 특색 작물이 그 재배의 독특한 예, 그 자연 조건을 제공합니다.
0: 네.
1: 예, 실제는 예, 우리 주는 국가의 그 동북진흥전략과 서부대개발 등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0: 네.
1: 이러한 정책들은 예, 농업 특색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0: 네.
1: 예,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그 조선족 민속 문화와 문화 관광 산업이 그 심도 있는 융합은 예, 농업 특색 산업이 발전에 문화적 활력을 불러 일으켜 다른 지역에서 복제하기 어려운 발전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런 문화와 산업이 결합은 예, 농산물의 내용을 예,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 그 시장 경쟁력도 높여 예, 우리 주 농업 특색 산업이 그 장기적인 발전에 예, 견실한 기초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한마디로 우리 주 우세는 지리적인 우세, 자원 우세, 또 정책적인 우세,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1: 네.
0: 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연변 황소 산업 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발전 어떻습니까?
1: 네. 우리 주의 그 위치는 그 중국 동북부에서 그런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서
0: 네.
1: 그 황소 그 사육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최근 몇 년간 예, 우리 주는 연변 황소 그 브랜드 육성에 주력하여
0: 네.
1: 예, 산업 구조 그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0: 네.
1: 현재 그 우리 주 예, 그 황소 사육 규모는
0: 네.
1: 예, 50만 두를 넘어섰으며
0: 네.
1: 예, 연간 출하량은 예, 15만 두에 달합니다.
0: 네.
1: 특히 그 고급 그 설화고기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이 그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산업 기반 측면에서 예, 우리 주는 국가급 황소 종자 보호 구역과 예, 세계의 대규모 현대화 사육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0: 네.
1: 예, 연변 축산 개발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화 기능은 예, 총자산 25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0: 네.
1: 예, 종축, 사육, 사료,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이런 완전한 그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0: 네.
1: 예,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주 그 황소 산업이 총 생산액은 예, 45억 원을 돌파했으며 예, 지역이 그 농민 소득이 15%

0: 상이 기여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1: 네.
0: 전자식기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체별 사육 정보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1: 네.
0: 가공 산업은 연간 5만 톤 그 규모의 냉장, 냉동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정책 지원 측면에서 주정부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 네. 5억 원이 그 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 네.
0: 농가당 그 최대 5만 원이 사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연변 황소의 그 지리 표지 상표를 등록해 전국이 그 100여 개 그 대형 루터망과 연결하였습니다.
1: 네.
0: 문제점으로는 고급 인력 부족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필요성이 지적됩니다.
1: 네.
0: 이에 따라 우리주는 연간 200여 명 규모의 그 전문 사육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 네.
0: 전반적으로 연변 그 황소 산업은 질적 성장 단계에 도입하였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황소 산업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의 검정귀 버섯, 목이 버섯이죠. 네. 이 산업 발전 상황 어떠합니까?
0: 예, 우리 주는 그 중국이 그 중요한 그 목이 버섯, 그 검은 목이 버섯 생산 기지로서
1: 네.
0: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기준으로 그 검은 목이버섯 재배 규모는 8억 5천만 주에 달하였으며
1: 네.
0: 건조 제품 연간 생산량은 3만 5천 톤으로서 전국이 총 생산량이 18%를 차지합니다.
1: 네.
0: 산업 총 생산액은 42억 원 위안으로 돌파하여 농민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주는 현재 12개 그 전문 생산 기지와 35개의 표준화 대규모 재배 단지를 건설하였으며
1: 네.
0: 도나시를 중심으로 안도현과 왕청현이 양육을 이루는 이러한 그 산업 배체를 형성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그 도나시와 검은 먹이버섯 생산량은 전주의 그 4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이
1: 네.
0: 그 검은 먹이버섯 고향이라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1: 네.
0: 전주 쪽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는 5만 6천여 구에 달하며
1: 네.
0: 그 가구당 연간 소득 증액은 2만 3천 원에 달합니다.
1: 네.
0: 네. 전주 쪽으로 8개의 대규모 가공 기업이 운영 중이며
1: 네.
0: 연간 가공 능력은 2만 8천 톤에 달합니다.
1: 네.
0: 제품 구조는 단순한 건조 제품에서
1: 네.
0: 5개류의 그 60여 개 종으로 다양화하였으며
1: 네.
0: 즉석식품과 건강음료 등 심가공 제품이 포함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전자상 거래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여 온라인 판매 비중이 그 부단히 증가하여 연변이 그 검은 목이 버섯 지리 상표는 이마 전국에서 2,800여 개의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였습니다.
1: 네.
0: 현재 그 당면한 그 주요 과제로는
1: 네.
0: 심가공 비율이
1: 네.
0: 30% 미만이며
1: 네.
0: 국제 시장 점유율이 5% 이하에 달하였으며
1: 네.
0: 젊은 층과 그의 그런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1: 네.
0: 네. 다음 단계로는 우리 주는 2025년까지
1: 네.
0: 심가공 제품 비중을
1: 네.
0: 50% 이상으로 높이고
1: 네.
0: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 그 작은 그 검은 모서지 검은 목이버섯이 진정한 대형 산업으로 정상시키려 합니다.
1: 네. 그러면 그 인삼 산업도 최근에 인기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인삼 산업 발전 어떠합니까?
0: 우리 주는 중국이 주요한 그 인삼 생산 기지로서
1: 네.
0: 장백산이 그 우수한 자연 조건과 전통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이 결합된 종합적인 그런 인삼 산업 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그 기준으로 전주 인삼 재배 면적은 4천 헥타르에 달하며
1: 네.
0: 생인삼 연간 생산량은 1만 2천 톤으로서
1: 네.
0: 길림성 등의 그 총 생산량이 35%를 차지합니다.
1: 네.
0: 산업 총 생산액은 85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네. 연변주는 훈촌, 화룡 등 여러 지역을 그 중심으로 그런 이런 인삼 재배의 그 집적지를 형성하였으며
1: 네.
0: 그중 훈촌시 인삼 재배 면적은 전주의 40%를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전주 쪽으로 인삼 재배 종사하는 농가가 1만 8천여에 달하며

0: 네. 예,
1: 전문 합작사가 3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 네. 예,
1: 그리고 예, 기업 기지, 네. 농가 이런 모텔 통해 예, 인삽 재배 농가의 그 연평균 소득은 예, 3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 네. 산림 재배 인삽 면적이 1,500 헥타르에 돌파하여
0: 네.
1: 예, 전성이 그 40%를 차지했으며
0: 네.
1: 예, 고급 인삽 제품이 주요 원료 공급원으로 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 네.
1: 예. 예,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예, 인삼이 그 홍삼이 추출물,
0: 네.
1: 예, 인삼이 그 펩타이드 분말 등 고급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0: 네.
1: 예, 연간 가공 생산량 목표를 예, 2천 톤으로 설정해 과학기술 혁신의 힘으로 예, 제품이 그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 연변주는 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0: 네.
1: 예, 선진적인 그 재배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해
0: 네.
1: 인삼 산업이 그 전반적인 경쟁력을 네, 이후에도 예, 계속 제고해야 합니다.
0: 네.
1: 동시에 그 브랜드 홍보 강화와
0: 네.
1: 마케팅 전략 최적화를 통해 예, 인삼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예, 소비자 인정도를 높이고 예, 국내외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네. 그러면 15차 오개년 계획 기간 그 우리주 농업 특색 산업의 그 목표 어떠합니까?
1: 네. 15차 오개년 기간 동안 우리주는 그 농업 특색 산업이 그 핵심 발전 목표를 그 세 가지 질적 변화를 실현한 데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전통적인 규모 확장에서
0: 네.
1: 가치 도약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0: 네.
1: 연변 황소, 인삼, 검은 목이버섯 3대 주력 산업이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0: 네.
1: 예, 연변 황소의 그 설화고기 생산량 비율을 예, 35% 향상시키고 고품질 인삼 정밀 가공 비율을 예, 60% 이상으로 돌파하여 제품 가치를 예, 제품 가치를 크게 제고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지역 특산품에서 예, 전국적 브랜드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지역이 공공 브랜드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의 3단계의 브랜드 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그 유명한 농산품 인증을 5개 이상 추가 획득함으로써
0: 네.
1: 우리 주의 그 농업 특색 산업이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전통 재배에서 다양한 제품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0: 네.
1: 상황버섯, 건강식품, 인삼, 의료, 미용 제품 등 다양한 그 제품 개발을 통해
0: 네.
1: 산업 사슬을 고도화하고
0: 네.
1: 네, 제품 구조의 그 다각화 및 예, 그 산업 사슬 전반을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합니다.
0: 네.
1: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0: 네.
1: 우리 주 정부는 일련의 그 정책과 지원을 그 계속 취해야 합니다.
0: 네.
1: 한편으로서는 그 농업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강화해
0: 네.
1: 첨단 농업 기술과
0: 네.
1: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0: 네.
1: 농업 생산이 그 과학기술 함량과
0: 네.
1: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예,
0: 네.
1: 농업이 그 특색 산업이 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평판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의 그 관심과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0: 네.
1: 예, 동시에 그 선도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서
0: 네.
1: 예, 그들이 그 모범적 선도 역할을 통해 전체 그 산업 사슬이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0: 네.
1: 이러한 그 효과적인 조치들이 실행으로 예, 연변주 그 농업 특색 산업은 예, 15차 5개년 기획 기간 더욱 눈부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0: 네.
1: 지역 경제의 그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0: 네,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진정으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 네, 우리 주는 농민들이 그 특색 산업 발전에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특색 산업 단지 발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농촌 관광과 마을 단체, 마을 집체 경제 발전을 통해 농민들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는 선도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발전 모델을 시행하고
0: 네.
1: 여기서 그 선도기업은 기술 등을 제공하고
0: 네.
1: 농민들은 재배,

0: 작업에 집중하며 합작사는 독립을 된 구매와 판매 책임을 맡고 여기에서 서로 자기 맡은 분야에 노력해야 합니다.
1: 네.
0: 이 모델을 통해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농민들이 그 산업 사슬 부가가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0: 사용료들에서 생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실제로는 우리주는 정책 지원과 시장 정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농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시장 지향성을 제공함으로써
1: 네.
0: 시장 동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이로써 생산이 맹목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넷째는 또한 정부는 재정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책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그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매 경로와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진정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네, 이상 우리 특색 산업에 대해 자상한 소개 주셨는데요. 현황, 우리 또 목표, 또 우리 연구해야 할 부문 얘기 주셨는데요. 이 현재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그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그 약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어떤 조치로 이 산업이 추가적 발전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0: 네.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는 그 연변대학과 같은 지역 그 고등교육기관
1: 네.
0: 및 길림성 내 기타 연구기관과의 그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1: 네.
0: 과학기술 시범 기지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주는 그 향토 인재 교육을 실행하여
1: 네.
0: 귀향 창업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 기술 훈련과
1: 네.
0: 창업 보조금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그런 그 토박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주는 그 기초 단계의 기술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인재와 과학기술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1: 네.
0: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우리주는 국내외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하고
1: 네.
0: 기술 이전과 성과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속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1: 네.
0: 정부는 기업이 그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기금을 성립하여
1: 네.
0: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자수혁신 능력 제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주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와 고급 인재 유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 업그레이드의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 조치들의 시행을 통해 우리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핵심 경쟁력을 높여 산업체계를 점차 구축해 나가서 경제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주 특색농업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주 특색농업산업발전이 우리 농촌 면모 개선과 우리 농업 수입 증대에서 우리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